5월 3일 일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 첫 곡은요. 노영심 진호 만약에 우리였고요. 봉수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아 참 좋을 때다 저 때가 제일 최고지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보면 조금 알 것 같지 않아요?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놀아도 즐거운 아이들을 보면서 밤을 새고도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좋을 때다 부럽다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다 컸을 때 그 가끔 어디 놀러 갈 때 굉장히 그 갓난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님들이 막 야외에서 막 어떡하지 하고 당황스러운 모습을 볼 때면은 이 말이 떠오르기는 해요. 예. 아 저 때가 진짜 좋을 때인데 왜냐면 그때는 몰라요. 특히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막 이게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정말 그 아기아기 할 때 그 순간이 빨리 지나가는 줄 못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만, 아, 부럽다. 이래서 둘째를 생각하고 셋째를 생각하고 그러나 봐요. 분명한 건요, 누군가도 나를 보면서 좋을 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좋은 순간을 지나고 있는 거니까 사실 다른 사람하고도 비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오늘 하루 잘 누리고 잘 즐기면서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쇼리 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안킬바사
1: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2: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3: 아, 탈모인가?
2: 에이 설마.
4: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3: 여자도
4: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3: 탈모 보조 치료제
4: 캐라시딜.
5: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수제야.
3: 약국에서 만나요.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8: 돌아온 방탄 꼭지.
9: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8: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9: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8: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9: 방탄 꼭지 에어니플.
2: 와, 건강한데 맛있네.
10: 낙지 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2: 죽이네.
11: 모두가 기다린 봄의 향긋함을 이제 비빔밥으로. 지금 매장에서 냉이 된장 불고기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1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Family of the Year, Hero 듣고 왔고요. 아침봉 청취자 애칭입니다. 봉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와 신청곡들 만나볼게요. 6070님께서 이제 곧 어린이날이잖아요.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우리 18개월 아기 선물 뭐 사줄지 고민된다는 연락이 매일 오는데요. 왜 이렇게 부러울까요? 아들아, 엄마도 영원한 어린이이고 싶다. 근데 너네 아빠는 아직도 어린이인 것 같아. 애니메이션 벼랑이의 포뇨 주제가 들려주세요. 어떤 근원적인 질문과 풀리지 않는 어떤 또 근원적인 물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사연으로 저에게 보내주셨네요. 네, 영원한 어린이고 싶은 마음과 왜 아빠는 아직도 어린이인 것 같나라는. 네, 굉장히 이게 비슷한 질문인 것 같지만 아주 많이 다르거든요. 네, 굉장히 철학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네요. 저도 어쨌든 아빠니까요. 저의 배우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를 보면서?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는데요. 애니메이션 신청곡 벼랑의 포뇨 주제가 듣고요. 이어서 10cm의 그라데이션 듣고 올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계속해서 우리 봉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와 신청곡들 만나볼게요. 안인홍님께서 봉디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열심히 돈을 벌고 있어요. 용돈이 적다고 하더니 요즘 매일 집 앞 공원에 출근해서 산책로에 떨어진 동전을 줍고 다닌답니다. 매일 200원에서 300원씩 가지고 오는 걸 보면 신기해요. 아 진짜요? 이 동전을 정말 떨어뜨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나 보네요. 제가 이 이전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길거리 걸어다니다 보면 돈도 주울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화폐를 잘 안 쓰니까 그런 게 없어요 라고 했는데 아직 있군요. 오늘 당장 나가봐야겠어요. 네, 땅을 파봐요. 100원이 나오나요? 네, 이거 굉장히 좋은 정보인데요. 오엔의 오늘 듣고요. 2부에도 봉글애들의 사연과 신청곡 소개해드릴게요.

0: 바게트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미소 짓는 소소한 일상부터 조용히 내려앉는 눈송이와 어울릴 음악까지 우연히 마주치는 감정들을 다양한 음악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가끔 장르를 묻는 질문엔 이것저것이라 답하며 살며시 웃게 되는데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더라고요. 좋아하는 음악을 그저 최선을 다해 표현했더니 어느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고 틀을 정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진심을 다해 표현해보세요. 변해가는 나의 모습도 그대로 인정해주시면서요. 지금까지 스텔라장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일요일 2부 시작됐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소개해 드릴게요. 김미영님께서, 봉디, 제가 이불 빨래 한다고 욕조에 넣어놓고 빨다가 이것저것 한다고 마무리를 못한 채 그대로 뒀거든요.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신랑이 세탁기에 넣어서 헹굼하고 건조대에 널기까지 했더라고요. 센스 대박이지 않나요? 그러게요. 네, 사실 이런 거 진짜 센스거든요. 이런 건. 결혼 잘하셨는데요, 미영님. 이런 건 이렇게 딱 해주고 딱 마무리까지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뭐 하나 빠지면 안 되거든요. 네. 남편분이 정말 센스가 훌륭한 것 같아요.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오도록 할게요. 리사 오노의 I Wish You Love, 스텔라장 라무 르 바게트 파히.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택입니다. 아침봉 계속해서 아침봉 청취자 봉글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6763님께서 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받았어요. 3일째인데 누워서 온종일 냉찜질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루해서 차라리 출근을 하고 싶을 지경이에요. 이렇게 참다 보면 좋은 결과 나오겠죠? 몰라보게 젊어지길 바라며 이소라의 너무 다른 널 보면서 신청합니다. 신청곡이 굉장히 절묘하네요. 네, 근데 이제 뭐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글쎄요. 눈밑 지방이 굉장히 많았던 분들은 좀 드라마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라고 할까요? 인상이 좀 정리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또 큰 기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너무 노래가 신청곡이 그럴까 봐. 근데 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네. 그래서 찜질 잘 하시고 푹 쉬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이소라 너무 다른 널 보면서 이어서요. 빛과 소금의 그대 떠난 지 듣고 올게요.

0: 소파 매트리스는 푹신한 잠 두 잠.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묵.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0: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쌀 뿌리 인어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7: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8: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9: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2부 끝곡으로 들으실 곡은요, 박형경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요즘 미나리가 제철이잖아요. 밖에서 미나리 곰탕 먹고 와서 너무 맛있었다고 자랑했는데요, 우리 엄마 다음날부터 미나리전, 미나리 무침, 미나리 고깃찜까지 이게 밥상인지 미나리밭인지 모를 정도로 차려주셨네요. 제철 음식 챙기는 걸로는 엄마를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미나 오카바의 오카베의 에브리 세컨드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근데 약간 저는 좀 뭉클하긴 한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뭔가 자식들이 뭔가 하나 맛있어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다 해주시잖아요. 이런 게 이제는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근데 저는 뭐 미나리를 아직 많이는 안 먹어서 그런지 말씀하신 그 모든 게 너무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나 오카베의 에브리 세컨드 듣고요. 저는 잠시 후 3부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시간 1인용 플레이리스트로 돌아올게요.

0: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밥을 지을 때 어떤 물을 쓰느냐도 중요하다고 하죠. 물 속 미네랄은 이온화돼 있어 체내 흡수율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미네랄이 풍부한 물로 밥을 지으면 어떨까요? 연구 결과 쌀 한 톨 한 톨에 미네랄 성분이 스며들어 일반 생수로 지은 밥보다 칼슘은 6배, 마그네슘은 3배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몸의 대사와 균형을 돕는 영양소인데요. 물이 약수라면 밥은 보약이 될 수 있겠죠?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또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선스킨.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5: 육수,
4: 30가지
5: 소스,
4: 90가지
5: 재료에
4: 봄을 담았다.
5: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6: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5: 보글보글
4: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일요일 3부 시작했고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시간 1인용 플레이리스트가 이어집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가격이 하면
1: 할인.
2: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에 꽂혔다. 맛닥고.
0: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요.
3: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 원해요.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 원해요.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효소에 대한 그래.

0: 검색창에 그레이넘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것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혼밥, 혼영, 혼술에 혼자 음악 듣는 혼음이 대세. 비밀스러운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주세요. 야, 너도 DJ 될 수 있어. 1인용 플레이리스트.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일요일 코너는요, 1인용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혼자 듣는 상황별, 기분별, 시대별, 날씨별 등등 다양한 별별 플리를 보내주세요. 평소에 즐겨 듣고 좋아하는 플리를 보내주셔도

시작됩니다. 하침봉 홈페이지 일요일 게시판 열려 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마스크팩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는 박수경님께서 보내주신 1인용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중학생 조카랑 대화를 나누는데 잼민이, 밤티, 엠비스찬 뭐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에? 이모 나이 많은 거 티나 라고 하는 거 있죠. 봉디는 아시나요? 잼민이는 어린 사람, 밤티는 촌스럽다는 뜻이라고 하고요. 엠비스찬은 MBTI랑 크리스찬을 합쳐서 MBTI를 과몰입한 사람을 의미한대요. 얘들아, 난 니들 나이 때 글자 쓰는 것도 귀찮아서 번호로 대화했단다. 자우림의 17171771, 유나의 비밀번호 486, 그리고 다비치의 파리파리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엠비스찬은 처음 들었어요. 엠비스찬이란 말이 있긴 하거든요. 하긴 근데 MBTI에 굉장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과몰입하고 있긴 있었죠. 네. 근데 신기하네요. 이런 말들을 만들어냈다는 게. 근데 아마 지금 보내주신 신청곡도 누군가는 그 당시 어른들을 들으면서 이게 뭔 소리야 하긴 했을 거예요. 니들이 삐삐 번호로 아냐? 1인용 플리 듣고 올게요.

신청곡 자우림의 17171771, 유나의 비밀번호 486, 그리고 다비치의 8282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1인용 플레이리스트 사연도 만나볼게요. 며칠 전 저희 부부의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으니 기념일은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남편은 별말 없이 출근하고 저는 집에서 혼자 늦은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꽃배달이 온 거 있죠? 보낸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뜻밖의 서프라이즈에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이 좋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남편과의 연애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꽃을 들고 전봇대 뒤에 숨어있다가 짠! 하고 나타나서 수줍게 고백하던 그날이 저희의 시작이었거든요. 서로에게 수줍었던 그 시절, 참 순수하고 예뻤던 그날의 우리를 떠올리며 선곡해봤습니다. 걸스데이의 반짝반짝,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 아이유의 마시멜로우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콩깍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콩깍지의 장점은 그거 같아요. 언제든 씌울 수 있다는 거? 네,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까꿍! 뭐가 꽂히게 1인용 뚜루러브 플리 듣고요. 4부에 계속해서 1인용 플레이리스트 이어가 볼게요.

0: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지역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나란말쌈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1: 생활정보.
2: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상품권, 바로 온누리 상품권이죠.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는 MZ세대에게 물었더니 사용 이후로 할인 혜택을 가장 많이 꼽았고요. 소득공제 혜택,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이 뒤를 이었습니다. 황금 연휴인 지금이 온누리 상품권을 쓰기에 적긴데요. 어린이날까지 한시적으로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이 기존 7%에서 10%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또 5월과 6월 두 달 동안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온오프라인에서 채소, 수산물 등을 최대 반값에 살 수 있고 계란도 39 기준 1,000원이 할인된다니까 5월에도 알뜰한 소비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일요일 4부 시작했고요. 일요일 코너 1인용 플레이리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듣는 상황별, 기분별, 시대별, 날씨별 등등 다양한 별별 플리를 보내주세요. 평소에 즐겨 듣고 좋아하는 플리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침봉 홈페이지 일요일 게시판 열려 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께 마스크팩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이번 1인용 플레이리스트는 박효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일요일 아침이면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을 천천히 달립니다. 남편과 둘째 고이 딸이 잠에 빠져있을 시간에 조용히 나와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이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운동 끝내고 바다를 보며 아침봉을 듣다가 나도 한번 사연 보내볼까 하는 마음으로 써봅니다. 저는 운동할 때 잔잔한 곡 듣는 걸 좋아하는데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걸로 새 손가락 안에 꼽히는 노래들을 소개해볼게요. 이찬혁 비디오, 고화성의 머물고 싶은 순간. 제목처럼 혼자 보내는 일요일 아침 시간은 제게 정말 소중해서 이 곡이 딱 제 마음을 표현해줍니다. 고화성 배우의 맑고 담백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안신혜의 혼자만의 사랑. 20대 후반에 헤어짐을 겪고 그 슬픔이 내 삶의 전부인 양 빠져있을 때 수도 없이 들었던 곡인데요. 안신혜가 리메이크를 했더라고요. 처음엔 아카펠라인가 했는데 자신의 목소리를 73개 쌓아서 만든 곡이래요. 요즘 푹 빠져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신승훈, 김고은의 해, 달, 별,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있으면 힘들었던 마음이 모두 사라지고 사랑스러운 눈빛을 다시 장착할 수 있어요. 그런 힘을 주는 노래입니다. 저랑 비슷한데요? 저도 달리기 할 때 느린 노래 듣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약간 달리기랑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잘 어울린다고 느껴져요. 자유부인의 1인용 에너지 충전 플리 들어볼게요.

이찬혁 비디오 고화성에 머물고 싶은 순간 안신의 혼자만의 사랑 그리고 신승훈 김고은의 해 달 별 그리고 우리까지 1인용 플레이리스트 듣고 왔고요. 광고 듣고 와서요.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0: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원 케어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케어원 케어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7: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봉디야 그래야 봉그레 규진이 왔다
2: 쉿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1: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2: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2: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재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 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2: 광고까지 이어듣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벌써 끝인사 나눠야 할 시간이 됐네요 끝곡으로는 스탄게츠 후앙 질베르토 아스트루드 질베르토 더 걸 프롬 이파네마 듣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글씨나 그림 따위를 아무렇게나 쓰거나 그리다라는 뜻을 표현하는 말로 끼적거리다와 끄적거리다 중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정답은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다만 느낌의 차이에 따라 골라 쓰시면 되는데요. 끼적거리다는 글씨나 그림을 성의 없이 대충 그리는 모양을 뜻합니다. 이 모음이 들어가서 끄적거리다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작은 느낌을 주죠. 반면에 끄적거리다는 마찬가지로 글씨나 그림을 대충 그리는 모양이지만 으 모음의 영향으로 끼적거리다보다는 상대적으로 무겁고 큰 느낌을 주는데요. 요약하면 작고 가볍게 쓰는 느낌은 끼적거리다. 조금 더 묵직하고 투박하게 쓰는 느낌은 끄적거리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돌아온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에어니플.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3: 와우
4: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플러스
7: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7: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7: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7: 뉴바옴
8: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서 몸이 얼어붙은 안나를 위해 올라프가 불을 지피며 말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0: 뜨거운 불길에 눈사람 올라프의 몸이 녹아내리지만요. 그는 지쳐 쓰러진 안나를 꼭 안아주죠. 하지만 우리는 애니메이션 속 눈사람은 아니니까요. 누군가 올라프처럼 사랑한다고 하면 쉽게 고개를 끄덕이긴 어렵습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 사랑은 상대와 나를 함께 생각하는 일일지도 몰라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1: Crazy.
2: All my life has been a series of doors in my face, and then suddenly I bump into you.
1: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because like.

0: 왕국에서 Love is on Open the Door 듣고 왔습니다. 2014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이에요. 겨울왕국. 신비로운 힘을 가진 엘사와 모험심 강한 안나가 얼어버린 왕국의 저주를 풀기 위해 여정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겨울왕국 3편이 내년 개봉을 앞두고 있네요. 앞에서 겨울왕국이 알려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 올라프 목소리를 따라하기가 어렵네요.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파워 FM 30주년 특집 한국 영화 음악 30년. 이 시간엔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 음악가 한 분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만날 주인공은 영화 미녀는 괴로워 국가대표의 이재학 음악감독님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그럼 무료인 고릴라나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 소개 못해드려도요, 저희가 잘 가지고 있다가 평일에 소개하기도 합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그럼 광고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돌아온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에어니플.
7: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8: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7: 1등을 책임지는 1등
8: 하이엠솔루텍.
9: 와, 건강한데 맛있네.
10: 닭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9: 죽이네.
11: 모두가 기다린 봄의 향긋함을 이제 비빔밥으로. 지금 매장에서 냉이 된장 불고기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1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3: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잡티 톤업 케어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아이패치, 프리미엄

호주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전과,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을 드립니다.

3467님이요. 맥라이언 주연의 영화 프렌치 키스에서 드림 어 리틀 드림 신청합니다. 그때 맥라이언 바람머리 참 많이 따라했는데 말이죠 하셨어요. 아, 요 곡 듣고 왔죠. 그때 맞아요. 그 머리 참 예뻤던 것 같아. 진아님이요. 이 시간에 라디오 듣는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요즘 영화를 잘 못 보기도 했고 막 기억에 남는 OST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네타운 들으면서 옛 영화 음악들 들으니까요. 영화 속 장면들이 다 떠오른다고.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하셨어요. 우리 진호님은 이번 달에 아기가 19개월이 됐대요. 아기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보러 가려고요.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최고의 하루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자기

그동안 수고 많았어. 아, 우리 유주도 아빠가 많이 많이 사랑해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한 번씩 챙겨야죠. 그래야지 계속 육아를 할수 있죠. 우리 하연님은 미국인인 제부가 전지현 배우 나오는 그 한국 영화 레이크하우스 너무 좋아해요 하길래 이 영화가 뭐지 했는데 10월이었네요. 10월의 뜻을 설명해주고 싶었는데 어렵더라고요. 10월에는 시간을 초월하는 사랑을 말한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그 뭐야?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뭐 레이첼 맥아담스 나오는 그 영화 어바웃 타임 뭐 이런 이유를 얘기하면서 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지만님이요, 영화 노팅힐에서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 정아님은요,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더홀 나인 얄스 신청해 주셔서 이렇게 두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영화 노팅힐에서 쉬,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더 홀나인야즈 듣고 왔습니다. 용준님은요, 최근 길을 가다가 우연히 DVD 한 장을 샀대요. 1,000원이라길래 부담없이 골랐어요. 제가 고른 영화는 못 말리는 결혼. 근데 생각보다 재밌어서 엄청 웃었어요. 유진, 하석진 배우가 주연인데 고 김수미 선생님의 코믹 연기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네요 하셨어요. 길 가다 요즘도 이렇게 1,000원에 파는구나 아직도. 그럴 때 명작 한 번씩 고르면 좋죠. 우리 광웅님은 왕사남 흥행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지만 단종의 그 유배지 청룡포 있잖아요. 제가 자주 가는 고즈넉한 힐링 장소였어요. 근데 이제 대기만 3시간 걸리는 명소가 됐다네요. 저만의 힐링 장소가 만인의 관광지가 된 것 같다고. 아, 여기 아는 분들 참 많은가 봐요. 이런 사연 저번에도 읽었었는데. 나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요거 지나가면 또 조용하겠죠. 6477님이 20년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 친구가 임신을 했대요. 저희 아기들이 쓰던 육아용품 왕창 들고 부천 가고 있어요. 결혼하고 서로 지역이 달라 멀어졌지만 같은 육아 동지가 생겨서 너무 좋다고. 제가 일찍 결혼해서 친구들끼리 육아에 대해서 대화가 어려웠거든요.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려고요. 맞아요. 이게 아이가 있고 없고 뭐 결혼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데 이렇게 또 다시 할 얘기가 있으면 친구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안 지냈던 사람도. 9042님이요. 신청하셨습니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조정석의 아로하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정의 달 5월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물 사랑을 실천하는 다정한 약속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양치컵 사용하기, 설거지할 때 물 받아쓰기 등 부모님이 먼저 물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죠. 또 아이들에겐 물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물 절약을 실천할 때마다 작은 보상을 준다면 큰 성취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어렵지 않고 즐거운 경험이라는 걸 배우게 되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0: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S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현재는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지만 밤에 중부지방부터 다시 비가 내리는 지역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충북은 내일 오전까지, 강원도와 경북 북부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강원도의 최고 30, 이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오늘 오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광주가 18도, 대구가 17도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요.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FM 30주년 특집 한국 영화 음악 30년. 에스베스 파워 FM 30주년 한국 영화 음악도 30년. 특별함에 특별함을 더해 파워 FM 30주년 특집 한국 영화 음악 30년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국을 대표한 9명의 영화 음악가들과 함께 할 건데요. 지난주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숙향님은요, 영화든 드라마든 음악이 깔리지 않으면 배우들이 연기를 잘해도 밋밋해서 맛이 살지 않을 것 같다고. 장면에 맞는 찰떡 음악을 만드는 것 정말 대단하다고. 맞아요, 진짜요. 우리 혜연님은 영화음악 감독님들은 어떤 분일까 궁금했어요. 근데 조성우 음악 감독님 직접 나와서 참 좋았다. 그쵸?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다음은 어떤 분이 오실까요?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음악 감독님들도 시네타운 스튜디오로 모실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만나볼 음악 감독, 그분의 대표작과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1: 됐어. 어차피 노래를 쓴 걸 거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제니, 네가 누군지 확실하게 보여줘. 저런 것들한테 질 수 없잖아.
2: 네.
1: 잘할 수 있지? 그래. 난 제니 믿어. 어떤 상황이 와도 제니.
3: 아, 빨리 안 올라가지 마.
1: 그래 제니. 어? 그래. 저기.
4: 먼저 제니를 만나보시죠.
2: 빨리.
0: 영화 속 한나가 떠오르는 스타 제니로 세상의 새로운 자신을 선언하는 곡이죠. 블론디의 명곡 마리아를 선택하고 편곡한 음악감독, 뷰티풀걸, 별 등 시네타운 청취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영화 미녀는 괴로워의 음악을 만든 사람, 오늘의 주인공은 영화음악가 이재학입니다.

영화 미녀는 괴로워에서 김아중의 마리아 듣고 왔죠. 오늘은 연주 음악보다는 따라 부르고 싶은 곡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네요. 이재학 음악 감독님이 어떤 분인지 대표곡 들으면서 함께 알아볼게요.

2003년 러브홀릭의 데뷔 앨범에 실린 곡 러브홀릭 듣고 있습니다. 러브홀릭은 일기예보 출신의 강현민, 보컬리스트 지선, 그리고 베이시스트 이재학이 함께 만든 밴드인데요. 그 시절 우리가 깊이 홀릭했던 이 노래 조금 더 들어보시죠.

지금 흐르는 곡은 같은 앨범에 수록된 러브홀릭의 놀러와입니다. 러브홀릭의 음악은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쓰였는데요. 이 곡이 대표적이죠. 놀러와는 2003년에 개봉한 장진영, 엄정화 주연의 영화 싱글즈에 삽입이 돼서요. 작품의 분위기를 한층 더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2006년 개봉한 영화 미녀는 괴로워의 OST 유미의 별입니다. 여러분의 단골 신청곡이기도 한데요. 노래방 애창곡으로 꼽는 분들도 많죠. 경쾌한 밴드 음악뿐 아니라 이렇게 따라 부르고 싶어지는 애절한 발라드까지 이재학 음악감독님의 폭넓은 스펙트럼 느껴지시나요?

이재학 음악 감독님은요, 애니메이션 음악도 작업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듣고 계신 곡 뽀로로 탄생 1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뽀로로 극장판 슈퍼썰매 데모엄의 우리는 챔피언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면서도 밝고 힘찬 에너지로 이재학 음악 감독의 장기가 잘 드러나는 곡이죠. 그럼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0: 여기서 깜짝 퀴즈. 뽀로로 극장판 슈퍼썰매 대모험 이전에도 이재영 음악감독은 또 다른 동계 스포츠 영화의 음악을 맡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과연 어떤 작품일까요? 지금 들려드리는 명장면과 음악을 듣고 영화의 제목을 보내주세요. 주관식입니다.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와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다섯 분 뽑아서 선물 쏠 거예요. 그럼 들어볼게요.
1: 합니다만은 차원태 선수, 이 차원태 선수가 말이죠. 엄마를 찾겠다고 고국으로 돌아온 선수입니다. 7살 때 미국 덴버로 여동생과 함께 입양이 됐었습니다.
2: 예, 엄마 찾을 수 있습니다. 긴장하지 말고요. 믿습니다, 차원태 선수. 예.
1: 자, 차원태 선수 됐고요. 차원태 출발합니다.

0: 깜짝 퀴즈, 이재학 음악 감독이 작업한 동계 스포츠 영화. 방금 들으신 곡은 어떤 영화의 음악이었을까요? 정답은 영화 국가대표였습니다.
1: 마밤.
0: 들려드린 곡은요, 영화 국가대표의 이재학이 만들고 허규가 부른 I Can Fly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은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 올려두겠습니다. 2009년에 개봉한 영화 국가대표, 오합지졸 스키점프 선수들이 하나의 팀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 이 영화에서 한 곡 더 들어볼까요?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입니다. 참고로 러브홀릭이 러브홀릭스로 이름을 바꾼 건 보컬 지선이 솔로 활동을 위해 팀을 떠난 후 여러 가수와 협업하는 객원 보컬 체제로 바뀌면서인데요. 그 시기에 탄생한 곡이 바로 버터플라이입니다. 무더운 날 혹은 힘이 필요할 때 많은 분들이 찾는 곡이죠. 이젠 영화 음악을 넘어서 국민 응원가로 자리 잡았죠. 저도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찾아 듣는데 함께 같이 들어볼까요?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둥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8: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레노
2: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1: 레노
3: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4: 파워 FM 30주년 특집 한국영화음악 30년 오늘은 이재학 영화음악가 만나봤습니다. 아, 참 힘이 되는 음악들 많이 만드신 분이네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재밌었어요. 끝으로 이재학 영화음악가가 담당했던 작품입니다. 영화 파파로티에서 해바라기의 노래를 한석규 이재훈이 불렀습니다.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성공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0: 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서울숲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국제

0: 정원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봄나마에 가면 5가지
2: 육수,
1: 30가지
2: 소스,
1: 90가지
2: 재료에
1: 봄을 담았다.
2: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3: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2: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4: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버리기엔 아까운 음식들 냉동실에 꽁꽁 얼려두고 새까맣게 잊은 적 분명 있으실 텐데요. 지금 점심 메뉴 고민 중인 주주님들 냉동실 문 한번 열어보세요. 깊숙한 곳에서 시간이 멈춰있는 음식들 드디어 오늘 세상의 빛을 보게 해주자고요. 덤으로 와 나 음식도 안 버리고 냉동실 정리도 하고 점심까지 해결했잖아 이렇게 스스로 칭찬해주면 오늘의 소확행 완료 참 쉽죠잉? 주주님들을 향한 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도록 급속 냉동 완료! 12시엔 주현영입니다.

솔직히 사람은 아침밥을 먹어야 속이 든든한 거야. 먹고 또 자더라도 일단 먹자. 어? 아침 먹자.

0: 또 자더라도 일단 아침부터 먹자.
1: 아, 알았어.
2: 12시엔 주현영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김나영과 바버레츠가 피처링한 양희은의 나영인의 냉장고 듣고 오셨습니다. 냉동실은 시간이 멈추는 곳이라고 하면서 유통기한이 천년만년 지나도 영원히 냉동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에이 괜찮아 냉동실 넣어두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냉동실에 있었어가지고 괜찮을걸?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그래도 이사를 최근에 해가지고 다행히도 냉동실 정리를 싹 했었고 또 이번에 냉장고도 바꾸게 되면서 또 한번 정리를 해서 그래도 정리를 한 편인데 그래도 오래전에 받았던 걸 좀 냉동을 많이 시켜두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까맣게 잊어버려가지고 나중에 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우리 주주님들도 너무 공감하시죠? 우리 또 선물 중에 쑥 인절미 세트도 있고 그리고 저희 닭가슴살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냉동실에 넣어두고 유통기한 딱 지나게 하기 딱이거든요. 여러분 있을 때도 부지런히 챙겨 드시고요. 또 우리 2995님께서 어머나 저도 지금 냉동실 정리 중인데 오이 말린 거, 시래기 데쳐놓은 거, 두부 얼린 거, 잔멸치 등등 잊고 있던 식재료가 많네요. 요놈들로 반찬 만들어 봐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런 얘기 나온 김에 냉동실 한번 살펴보시고 냉털 한번 해볼까요 봐요 여러분 오늘. 그쵸?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1부에서는 위켄드엔 위켄드! 제가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 냉탕과 온탕을 요리조리 오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온도에 맞춰서 한마디씩 쇽쇽 날려드릴 거고요. 또 2, 3부엔 알고리즘 뮤직! 이번 주 추천곡은 바로 BTS의 2.0입니다. BTS의 2.0 하면 여러분은 어떤 노래가 떠오르시는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노래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가격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수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와!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6: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모두가 기다린 봄의 향긋함을 이제 비빔밥으로 지금 매장에서 냉이된장 불고기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7: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8: 르노.
9: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8: 르노.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따뜻한 격려부터 따끔한 조언까지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한마디를 전해드리는 시간 위켄드 앤 위켄드. 응원이 필요할 땐 주디표 당근을 듬뿍, 정신 번쩍 차려야 할 땐 주디표 채찍을 찰싹. 우리 주주님들께 꼭 필요한 말로 힘을 보태드립니다. 위켄드 앤 위켄드. 저한테 응원이든 조언이든 한마디 듣고 싶은 분들은요,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그 중에서 몇 분께는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다면 세트 드립니다. 자, 그럼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김수연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겨울 코트랑 두꺼운 패딩들 세탁소에 맡기러 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귀찮을까요? 지금 옷방 행거도 꽉 차서 터질 지경입니다. 주디 얼른 맡기고 오라고 순소리 날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나는 빨리 수연님 좀 그 행거가 빨리 쓰러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그 진짜로 한쪽으로 정말 한쪽으로 진짜 불균형하게 그냥 확 쓰러져 버려가지고 우리 수연님이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막 이렇게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를 내가 이걸 다시 되살릴 수 없다라는 걸 빨리 깨닫고 빨리 그냥 무너져 내려서 옷들이 다 바닥에 그 동묘처럼 다 깔려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 정리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이걸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자꾸 미루게 돼요. 이게 사람 마음이 어쩔 수가 없는데 저는 그냥 우리 수연님 행거가 하루빨리 무너지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연님도 수연님 행거 we can do. 또 우리 2331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주디 저 진짜 응원이 필요해요. 자영업 시작하려고 퇴사를 했는데요.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오 마이 갓. 그래서 몇 달간 아무 진행을 못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갑자기 용기가 안 나는 거 있죠. 다시 으쌰으쌰 힘내서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주디 제 편이 돼서 응원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뭔가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힘이 안 나서 뭔가를

해볼 의욕이 안 나는 상태라면요, 그거를 혼자서 뭐, 그러니까 못할 건 없어요. 사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옆에서 좀 이렇게 응원해주고 끌어줄 사람이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냥 나 스스로 혼자서는 이거 어떻게 해낼 수 없어! 라고 그냥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그런 날 혼자서 파이팅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라디오 이렇게 하러 올 때도요, 힘이 없이 온 날에도 우리 작가님들이랑 그리고 PD님이랑 같이 이제 만나는 게스트분들 만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힘을 얻어서 나도 모르게 파이팅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가 혼자서 이거를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면은 아 뭐랄까 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2331님께서 뭔가 혼자서 이렇게 끌어올리지 못하더라도 너무 스스로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주주님한테 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주주님 힘내시라고 응원해드리고 싶은데, 아 이름이라 성함이라도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요 진짜 그래도 운이 좀 나쁘지 않은 편이거든요. 이 행운의 기운을 우리 2331님께 바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 제가 아까 뾰로롱 같은 거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자 우리 2331님 제가 현영이의 행운의 어떤 기운을 담아가지고 보내드립니다. 하나 둘 셋 얍! 진짜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받은 건가 싶으시겠지만 분명히 지금 어딘가에 지금 받으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해야 되는 일들 가뿐하게 가볍게 하루 하나하나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2331님도 We can do! 자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켄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옥상달빛의 달리기 그리고 커피소년의 힘내 두 곡 듣고 오실게요.

옥상 달빛의 달리기 그리고 커피 소년의 힘내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We can then, we can do. 자,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739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쭈디, 저는 반찬 가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와 맛있겠다. 미역줄기볶음, 곤드레나물, 장조림 등등 갖가지 반찬들 푸짐하게 준비해놓고 문 활짝 열어뒀습니다. 오늘도 참 맛있게 잘 됐는데 기분 좋게 완판하고 퇴근하고 싶네요. 긍정에너지 보내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네. 제가 맛보진 않았어도 그냥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주님께서 오늘도 참 맛있게 잘 됐는데 라고 하시는 거 보면 미역줄기볶음이 얼마나 고소할지 지금 감도 안 잡혀요. 곤드레나물, 장조림 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반찬인데 아, 주디가 가가지고 그냥 세 팩에 이렇게 탁 해가지고 사고 싶다. 세 팩에 얼마예요, 주주님? 세 팩에...

한 5천, 8천원 정도 하려나? 5천원에서 8천원? 더 비쌀까? 만원. 내가 늘 마감할 때 갔어가지고 그랬나 보다. 늘 그 영업 종료 시간 그 직전에 가면 그래도 세 팩에 5천원 이런 식으로 마감 세일을 하는 데도 있어요. 옛날에 단골 반찬 가게는 좀 그렇게 되긴 했었는데. 아, 아무튼 너무 저는 혼자 사는, 그러니까 자취하는 또 사람으로서 가가지고도 우리 주주님이 맛있게 만든 이 반찬을 꼭 먹어보고 싶네요. 오늘 진짜 기분 좋게 다 완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391님도 위켄두! 자, 여기까지 위켄드 앤 위켄두 사연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알고리즘 뮤직 시작해 볼 건데요. 1부 끝곡으로 멜로망스의 선물 듣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어린이라서 좋은 이유 있어요?
1: 막 놀이터에서 소리 지르며 뛰어놀 수 있어요. 놀이터는 어린이들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고 친구들이랑 탈출놀이도 하면서 자유롭게 놀 수 있어서 좋아요.
2: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에 흙이 묻고 손에 물감이 묻어도 어린이니까 신나게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0: 어린이라서 좋은 이유, 그건 아마 아무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기 때문이겠죠.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더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어른들이 조금 더 귀 기울이고 더 따뜻하게 안아줘야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면
1: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1: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1: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1: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요.
3: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 원해요.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 원해요.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5: 돌아온 방탄 꼭지.
6: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6: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6: 방탄 꼭지 에어니플.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단체 티가 필요할 땐
10: 할인!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4: 리아야, 놀러 갈게.
3: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4: 리아야, 함께하자.
3: 버거운 하루를

0: 마친 후에도
1: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2: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르노.
3: 좋은 노래 들으면서 기분 좋은 휴일 보내세요. 같은 노래 다른 선곡 알고리즘 뮤직. 우리만의 알고리즘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보는 시간이죠. 알고리즘 뮤직 시작했습니다. 인별그램에 12시엔 주연영 검색하시면요 저희 공식 계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알고리즘 뮤직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꼭 팔로우도 해주시고 사연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코너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이번 주 알고리즘 뮤직 추천곡은요. 바로 방탄소년단의 2.0! 입니다. 2점, 시력이지 2.0이었으면 좋겠다. 아, 전 진짜 라식 수술을 했는데도, 이게 좋아지려고 했는데, 2.0이 되려면 몽골 사람들은 돼야지, 그치? 될 수 있는 거잖아. 네, 아무튼 간에, 오늘은 저희 12시엔 주연영의 신호 엔지니어 감독님께서 이 노래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선 이 노래 안무가 진짜 멋있어서 처음에 딱 꽂혔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1년 뒤에 돌아올 저의 버전 2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 기대가 돼서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전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사실 또 우리 신호 감독님이 저희 12시엔 첫 방송 때부터 쭉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번 달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쯤 아마 집에서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신호 감독님 육아휴직 잘 보내고 오시고요. 저도 우리 제작진분들도 우리 감독님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파이팅!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 사연을 만나보기 전에 오늘의 추천곡인 방탄소년단의 2.0 듣고 돌아올게요.

방탄소년단의 2.0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 사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영포티보다 낫포티이고 싶다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가끔 나는 여기까지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니까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다음이 있다. 이렇게 응원을 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즘 새로운 걸 준비하느라 이런저런 고민이 많은데 마냥 불안해하기보다 다음을 향해 계속 나아가보려고 합니다.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참 방탄소년단 분들께서 어떤 뭐랄까 이런 좀 메시지를 너무나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넘버원 케이팝 그룹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께서 내시는 노래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노래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맞아요. 저도 사실 늘 기억하는 게 어떤 고난이나 어떤 역경이 찾아왔을 때 늘 생각하는 게 그냥 얼른 다음 스텝, 다음 레벨로 얼른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 뭐랄까 고여있기가 쉽고 되게 다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좀 그렇게 도태되기가 쉬운데 그냥 아무런 생각 걱정하지 않고 다음 레벨, 다음 스텝을 얼른 밟자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면은 그런 고난이나 역경이 좀 생각보다 빨리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다 다음 스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주님도 파이팅입니다. 주디가 너무너무 응원해요. 또 우리 4511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저는 방탄소년단 하면 대학교 신입생 MT 때 상남자 안무를 쳤던 흑역사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땐 저도 춥기가 좀 오르기도 했고 흥이 제대로 나버려서 냅다 선배님들 앞에서 춤을 췄었답니다. 그 후로 저희 과에선 상남자 땡땡땡이라는 별명이 붙어서 한동안 정말 난감했었어요. 팀엑스의 파라다이스 신청합니다. 신청해주신 곡도 그렇고 이 상남자를 추셨다고 하니까 왠지 저랑 좀 비슷한 또래이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기세가 좋으시다. 아무리 춥기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다른 곡도 아니라 방탄소년단의 상남자를 출 생각을 하셨다. 이게 이거 아니에요? 납치기 전에 난 너는 언니 Say what you want. Say what you want. 아는 게 뭐야. 이런 거잖아요. 야, 이건 진짜 보통 기세가 아닌 분이고 어딜 가서든 뭐라도 하실 분이시네요. 정말로. 자, 그러면 신청해주신 노래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그리고 팀엑스의 파라다이스 듣고 오실게요.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그리고 팀엑스의 파라다이스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곡은 방탄소년단의 2.0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사연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Be Happy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제목 2.0을 보니까 시력이 생각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시력이 안 좋아서 늘 안경을 끼고 지냈는데요. 대신 귀가 엄청 발달해서 멀리서 속닥이는 소리까지 잘 듣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소머지였어요. 귀도 시력처럼 측정할 수 있다면 지금 2.0 나올 것 같네요. 박재정의 시력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시력이 생각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시력이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시력이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안경이 쓰고 싶었거든요.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안경이 너무 쓰고 싶어가지고 맨날 TV를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맨날 TV를 이렇게 눈 이렇게 앞에다 갖다 대고 보고 눈 나빠진다고 했는데도 굳이 그렇게까지 했었고 또 맞다 그 끼면은 강아지 눈이 돼버리는 그 거의 뭐 귀신 렌즈처럼 되는 그런 직경 큰 서클 렌즈가 있었거든요. 근데 학창 시절에는 그게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그걸 이제 5,000원짜리 렌즈를 길거리에서 사가지고 시력 막 진짜 막 질도 퀄리티도 안 좋은 거를 막 끼고 다녔더니 그때 시력이 진짜 엄청 많이 내려갔어요. 아, 그러다가 막 이 렌즈 사고 하는데 막 돈 들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엄마를 쫄라가지고 그 라식 수술을 했는데 야, 진짜로 이게 의학의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잘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엄마한테 너무 고맙고 그때 큰돈 들어갔는데 참 고맙고 아, 그래서 우리 BAP님 마음이 너무나도 뭔지 알죠. 자, 그럼 저희는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요. 3부에서 또 계속 이어갈 건데요. 박재정의 시력 듣고 오실게요.

돌아온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0: 노란산.
1: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일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우리만의 알고리즘으로 플레이리스트를 짜보는 시간 알고리즘 뮤직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곡은 방탄소년단의 2.0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짜증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땐 울면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방탄소년단의 2.0 뮤직비디오를 봤는데요. 영화 올드보이의 유명한 장돌이 액션씬을 오마주했더라고요. 저도 이 영화를 참 좋아해서 여러 번 다시 봤답니다. 올드보이 하면 또 짜장면 아니겠어요? 지금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급 짜장면이 땡기네요. 그래서 신청해봅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god의 어머님께 신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정말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그쵸? 2.0에서 보고 올드보이 액션씬이네. 올드보이 하면 짜장면이지. 짜장면 하면 god의 어머님께 이런 식으로. 야,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짜장면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저도 오늘 짜장면 고민 중이에요. 다 원래 생각이 있었는데 갑자기 또 우리 주주님이 짜장면 얘기하니까 짜장면에다가 군만두까지 샥 해가지고, 아니면 찹쌀탕수육에다가 그 짬뽕, 너무 많아. 혼자니까 너무 많지. 짜장면에다가 짬뽕 국물을 주니까 거기다가 찹쌀탕수육. 이렇게 먹고 싶네요. 결국에 뭐 먹는 얘기만 하네요. 또 우리 보라돌이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최근에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다녀왔어요. 우중 콘서트였는데도 정말 행복했던 날이었답니다. 방탄하면 아미 하면 보라색이잖아요. 예전에는 보라색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방탄에 입덕한 후로 보라색이 최애 컬러가 됐습니다.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신청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우중 콘서트가 도파민이 어마어마해요. 저도 예전에 그 야외 페스티벌 갔을 때, 그때 이제 마지막에 막 비가 엄청 내려서 그 야외였고 특히 그래서 우비를 쓰고서 비를 흠뻑 맞으면서 밖에서 그 공연을 즐겼는데, 마침 그때 마지막 게스트분들이 god 선배님들이었거든요. god 선배님들께서 그 메들리로 쫙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그걸 다 같이 떼창을 하면서 비를 맞는데 엄청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긴 해요. 참 좋죠, 우중 콘서트도. 그리고 이 방탄소년단 콘서트 다녀오시는 분들은 난 진짜로 참 리스펙해요. 이게 엄청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의지와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어야지 또 개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 대학교 교수님도 이 방탄소년단 너무 팬이셔가지고 콘서트를 이번에 다녀오셨더라고요. 심지어 하루 전에 그 사전 저기 뭐라고 해야 되죠? 현장 답사까지 가셔가지고 동선을 한번 쭉 체크를 하셨더라고요. 다 그렇게 하시나 봐요. 자, 그러면 신청해주신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god의 어머님께 그리고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듣고 오실게요.

지오디의 어머님께 그리고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듣고 오셨습니다. 알고리즘 뮤직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곡은 방탄소년단의 2.0입니다. 사연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클랩 짝짝짝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2.0을 영어로 하면 2.0. 제가 최근에 테니스에 관심이 생겨서 테니스 경기를 자주 챙겨보고 있는데요. 중계를 보다 알게 됐는데 테니스에서는 0점을 러브라고 부르더라고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CN블루의 러브 신청합니다. 오, 테니스, 저도 테니스를 배우긴 배웠었는데 몰랐어요. 이런 0점을 러브라고 부른다는 건.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요. 숫자 0이 달걀처럼 생겼는데 달걀이 프랑스어로 래프라고 발음하는 것에서 유래됐다는 설도 있고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의미로 0점을 러브라고 사랑스럽게 불러준다는 속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아라비아 따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예전에 소개팅남이랑 파스타를 먹으러 갔는데요. 메뉴판에 2.0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무슨 시력검사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참을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이렇게 표기하는 것도 많은 것 같죠? 르세라핌의 스파게티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쵸. 요즘에는 메뉴판에 이렇게 가격이 딱 뭐 2만원, 2, 뭐 0, 0 이렇게 다 적혀져 있지 않고 2.0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저도 처음 메뉴판을 봤을 때 되게 처음에는 막 헷갈렸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약간 상식적으로 이게 2,000원일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2만원이구나. 약간 어렸을 때는 좀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신청해주신 노래 두 곡 듣고 올 건데요. CN블루의 러브 그리고 르세라핌의 스파게티 듣고요.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Yeah. CN to the blue. That's right. To the sky high. Get 'em high. Yes.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

0: 고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3: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그레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2.0 하니까 식당 음료수 가격이 떠오릅니다. 퇴근하고 고깃집에 가면 소맥이 그렇게 땡기는데요. 요즘 술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2,000원짜리 사이다 시켜 마십니다. 술보단 몸에 좋으니까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소주 한잔 하고 싶네요. 민수연이 부른 소주 한잔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조만간 꼭 소주 한잔 하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 대신 제일 고된 날에 너무 고됐던 날에 다 끝나고 고기에다가 소주랑 맥주랑 딱 시켜가지고 시원하게 소맥 한 그거 한 잔 싹 원샷 해버리시고 거기다가 그 고소한 그 기름이 잘잘 흐르는 그 삼겹살이랑 옆에 콩나물 무침도 구운 거랑 김치도 그 돼지 기름에다가 싹 익어가지고 그 촉촉하게 노릇스름하게 살짝 타가지고 거기다가 마늘까지 구워가지고 그거를 싹 상추에다가 싸가지고 이렇게 드시고 좀 목 좀 맥혔을 때 한 번 더 소맥으로 살짝 한 모금해서 안에서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시켜가지고 샥 목구멍으로 이렇게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레이님 꼭 조만간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알고리즘 뮤직은 여기까지 사연 만나보고요. 다음 주 추천곡도 인별그램에 올려둘 테니까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그레이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죠. 민수연의 소주 한잔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일건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치복스 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자!

0: SBS
1: 생활정보.
2: 버려질 것들을 모아 나만의 일기장을 만든다. 최근 Z세대 사이에서 정크저널이 새로운 취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크저널은 말 그대로 영수증이나 티켓 포장지처럼 평소라면 그냥 버렸을 것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오리고 붙이면서 하루의 흔적을 기록하는 건데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꾸며진 SNS보다 정해진 규칙과 방법 없이 투박하지만 솔직한 나만의 일상을 기록하는 과정이 Z세대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온 겁니다. 예쁘지 않아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멋있어.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아끼게 되는 순간, 요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요?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12시엔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일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저 주디에게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우리 고주연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친정엄마가 오징어랑 청양고추 넣고 미나리전 부쳐주고 가셨어요. 맛있겠다. 파사삭한 식감에 아니 미나리가 이렇게 맛있다니 완전 놀랐어요. 역시 우리 엄마 요리 솜씨 최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뭔가 결혼하고 나서 친정엄마가 또는 뭐 시어머니가 이렇게 가끔 음식 맛있게 해주시면은 얼마나 그날은 좀 마음이 편안할까? 그쵸? 뭔가 그날은 좀 요리를 좀 안 하거나 좀 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음식 챙겨주시면은 아, 이 진짜 오징어랑 청양고추 들어간 미나리전이라니 너무 맛있겠다. 막걸리까지 또 한잔 하셨어요? 주연님? 맛있는 음료랑 곁들여가지고 또 행복한 식사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6544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저희 89년생 부부 넷째 출산했습니다. 넷째 나느라 고생한 우리 꿈이 고생했어 라고 한번 응원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제 친한 친구도 이제 얼마 전에 출산을 해가지고 진짜 정말 그냥 상상도 못할 고통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중간에 친구 자연분만이었거든요. 자연분만이었는데 중간에 막 애걸복걸을 했대요. 수술하고 싶다고 수술하게 해달라 그랬대요. 또 그 정도로 아프고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어쨌든 다 이제 극복을 하고 친구가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를 또 이렇게 낳아가지고 보면서 저도 와, 친구 너 정말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고생 많았다. 앞으로 또 다른 또 고생길이지만 또 동시에 또 꽃길이 열리는 거기도 하잖아요. 또 우리 아이가 복덩이이기도 할 거고 그래서 아, 친구한테 요즘에 좀 고생했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우리 6544님 또 우리 꾸미님 그쵸? 우리 꾸미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로 우리 6544님께서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주실 정도면은 앞으로 우리 꾸미님 또 회복하시는데 우리 주주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쯤에서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5153님께서 신청해주신 이무진의 신호등 그리고 이계명님께서 신청해주신 조정석의 좋아좋아 듣고 오실게요.

이무진의 신호등 그리고 조정석의 좋아 좋아 듣고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 건데요. 우리 7288님께서 맛있는 김밥 사진과 함께 또 보내주셨어요. 주디, 저 말았어요. 김밥 말았어요. 냉장고에 있는 거 탈탈 털어서 아스파라거스랑 어묵 볶아놓고 야무지게 잡았습니다. 외출 전에 든든하게 먹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맛있겠다. 제가 웬만해서는 와 되게 귀엽게 잘 사셨다 이렇게 할 텐데 그냥 너무 맛있어 보여. 이게 밥도 심지어 흑미로 하신 거고 지금 계란을 잠깐만 이게 계란이 지금 너무 잘 붙었어. 지금 퍼석퍼석한 느낌이 아니고 촉촉한 계란일 것 같고 매콤하게 지금 이거 어묵 볶아 넣을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어묵 매콤한 어묵 들어가도 맛있고 어묵을 튀겨도 맛있는 거 아시죠? 튀긴 어묵 들어가는 김밥 진짜 맛있잖아. 아 나중에 우리 7288님 그렇게도 튀겨가지고도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아스파라거스를 넣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참 야무지시네요 우리 주주님. 또 우리 여진홍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주디 안녕하세요. 항상 이 시간에 근무 중이라 그동안 듣기만 했었는데 오늘 놀러가는 길에 처음 사연 보내요. 저는 요즘 블로그 쓰는 재미에 푹 빠져있답니다. 매일 어떤 소재의 게시물을 올릴지 고민 중인데 혹시 주디가 소재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하셨어요. 요즘에 제 친구도 이 블로그에 그러니까 매일 쓰지는 않는데 한 일주일 동안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리더라고요. 요즘에 많이. 그래서 뭐 데이 1, 2, 3 해가지고 그날그날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을 사진을 찍어놨다가 블로그에다가 그 사진에 뭔가 좀 어울리는 글이라든지 아, 나 이런 거 봤었다 하면서 내 하루를 기록하는 용으로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매일매일 쓰고 싶은 거라면 나만의 시를 한번 써보시는 건 어때요? 사실 저도 제 비공개 블로그에 저만의 어떤 시를 쓴 계정이 있거든요. 있는데 많이는 없어요. 그 블로그에다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건 지금 한 3개 정도 있나? 막 그런데 비공개예요. 왜냐면 좀 부끄러워서. 그리고 나중에 좀 많이 쌓이면은 뭐 시 답지도 못하겠지만 이게 시인지 아니면은 뭐 뭔지 에세이인지 모를 정도의 형태긴 한데 그거를 뭔가 정리해서 나중에 누군가가 내봐도 괜찮겠는데요? 이러면은 내볼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적고 있는데 뭔가 지금 그냥 내가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을 그냥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각화를 막 시켜보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피곤하다 그냥 피곤하다 정도면은 그 피곤함의 추상적인 그 느낌을 시각화를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색깔인지 그리고 뭐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 그 색깔이 돌아다니는지 아니면 내 위에 하늘에 펼쳐져 있는지 막 그런 거를 약간 연습해보는 것도 되게 나름 좋더라고요. 그것도 나름 재미가 있답니다. 나만의 뭔가 기분을

좀 시로 적어보는 거 뭐 이런 것도 한번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 건데요. NCT 위시의 신곡이죠. Ode to Love 듣고요.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0: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0: 세계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돌아온 방탄 꼭지.
4: 방탄 꼭지.
3: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4: 방탄 꼭지.
3: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4: 방탄 꼭지 에어니플.
5: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0: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2: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12시엔 주현영,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으로 악동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현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날씨가 풀리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만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5: 육수,
4: 30가지
5: 소스,
4: 90가지
5: 재료에
4: 봄을 담았다.
5: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6: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5: 보글보글
4: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It's sprung. 두시 탈출 가자. 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 벌써 이틀째 지나가고 있네요. 21년 차로 넘어가네요. 와우 대박. 자, 컬투쇼 대놓고 녹음하는 일요일 방송 5월 3일 방송입니다. 아, 지난주 일요일 방송을 들으면서 그주 한 주를 돌아본 뒷북 문자로 문을 열고 있죠. 아, 지난주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1730의 뒷북 문자입니다. 저희 부장님이 자주 하는 말 있어요. 그거 뭐 나처럼 열린 부장 있으면 그거 나와보라래. 도대체 어디가 열리셨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 남대문을 열었나요? 아, 성격이 하도 급하셔서 화장실 나오실 때 지퍼를 잠그면서 나오실 때도 많으신데 진짜로 저도 열린 부장님이랑 일해보고 싶어요. 다 닫고 나오면 되는데 이렇게 다 지퍼를 다 올리고 나오면 되는데 그걸 또 올리면서 나오더라. 진짜 그래서 화장실에서 서서 이렇게 소변을 보잖아. 남자들이 소변을 보고 지퍼 다 올리고 그리고 허리띠도 좀 닦고 이렇게 딱 매무새 하고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올리면서 이렇게 세면대로 가. 세면대로 이렇게. 아, 그런 성격 급한 분들이 있는 거죠. 뭐 부장님만 다 그런 건 아닌데 성격 급한 사람이 그래요. 자, 첫 곡이 어떤 곡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첫 곡은요. 어떤 곡이에요? 네, 첫 곡. 아, 이 곡이에요? 예. 이 곡 듣겠습니다.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OST Love is an Open Door. 네, 이 노래 듣겠습니다.
1: 오케이, okay, can I just say something crazy?
2: I love crazy.
1: All my life has been a series of doors in my face. And then suddenly I bump into you.
2: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0: I say something crazy? Will you marry me?
1: Can I say something even crazier? Yes!
2: Love is an open door. 사랑은 문을 여는 거라고 합니다.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 자, 뒷북 문자를 몇 개 더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되신 분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아를 쏩니다. 자, 3284.
3: 56살 아줌마인데 생애 처음으로 막걸리 한 병을 클리어했어요. 하필 시어머니가 오셔갖고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한테 저도 막걸리 한 병을 먹고 이쁜 언니라고 불렀어요. 시어머니가 자주 막걸리 마시라고 용돈을 주셨어요. 아이고 이쁜 언니가 용돈을 줬네. 기가 찼겠다 시어머니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나?
4: 아유 맛있다 막걸려. 이쁜 언니.

0: 재밌다, 재밌어. 자, 2392님. 어린이날을 맞아서 첫 손자 선물 사러 딸이랑 백화점을 가요. 딸이랑 같이 거침없이 옷을 고르는 저를 보고 손자의 고모인 딸내미가 질투를 엄청 하네요. 딸이 툴툴대면서
1: 엄마는 지우가 그렇게 좋아? 묻길래 대답했죠. 내 아들인 니네 오빠는 하나도 안 예뻤는데 손자는 예쁘다 얘.
0: 자, 그럼 사랑은 내리 사랑이잖아요 하셨네요. 그렇죠. 아, 예뻐해주면 좋지 뭐. 그렇게 예뻐해주는 모습을 보고 또 자식들도 같이 사촌을 예뻐하고 뭐 그럼 뭐가 되나? 딸내미한테는? 응? 지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손자의 고모인 딸내미.
2: 조카라고 하나?
0: 조카인가? 자, 가족관계는 어렵습니다. 네. 자, 뒷북 문자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는 어땠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재미난 일, 고민되는 일, 축하받고 싶은 일, 응원받고 싶은 일, 뭐든지 좋습니다. 보내기를 안 하세요. 여기다가 샵 1077 긴 문자는 합쳐버려. 고릴라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내를 하나 할까요? 올해가 SBS 파워 FM 개국한 지가 30년 되는 해입니다. 컬투쇼는 20주년이 됐고 파워 FM은 30주년이 됐습니다. 5월 11일부터 그래서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각 프로그램에서 전직 현직 DJ들이 합동 방송을 하는데, 컬투쇼에서는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컬투쇼가 생기기 전에 2003년 4월부터 6년 4월까지 파워 FM 낮 2시부터 4시 컬투쇼의 바로 전신 프로그램이 있죠. 이현우의 뮤직 라이브를 진행하셨던 가수 이현우 형이 오실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또 DJ를 하고 계시잖아요. KBS에서. 그리고 김현철 씨랑 우리 윤상 형님이랑 이현우 형이 셋이서 특별한 콘서트를 하신다고 하는데, 90년대 원조 고막 남친들 클릭 더 스타 2016 트리플 콘서트를 하신다는데요. 월드 K-POP 센터에서 말이죠. 5월 9일에 2회 동안 하면 됩니다. 2시와 7시. 그래서 저희가 컬투쇼에 현우 형이 나오시는 걸 좀 기념해서 1인 2매 총 5분께 총 10장을 저희가 드릴 예정입니다. 이 콘서트 가고 싶으신 분, 컬투쇼를 듣고 계신 쇼다는 중에 초대권을 원하시는 분은 말머리에 이현우를 달고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개별 연락을 해야 되니까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샤베이 공출하시면 기문자는 100원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게시판을 털어라. 쿰쿰이들과 곽범 이창호를 만나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하면 하하임.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선거 홍보물 다들 왜 에즈랜드야?

0: 꼭지 방탄 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에어니슬
2: 흑표욕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욕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3: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0: 본격 사연 역주행 프로젝트 이란 게시판을 털어라 이씨 개털 게시판을 털어봤자 털어도 계속 나오는 게시판에 그지같은 문자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는 정성껏 최대한 열정적으로 우리의 노하우를 살려서 그렇지만 잘 살아나지 않는 여러분의 문자와 사연을 어떻게든 소개해드리는 곧단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늘 지켜주고 있는 고마운 우리 사연 짬 처리반 짬 호랑이 두 분을 소개합니다. 계속 자포자기 내버기버 띠디 알배기 계산대 졸업생 시계에 빠진 남자 시바남 코미디 각색 작가 이 작가야 와 신기하다 이창호 예
1: 5월 3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2: 뭐라고 크게 얘기 안 해
0: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가정을 왜 안 꾸리는 겁니까
1: 아 요즘 범 선배 보니까 좀 꾸리고 싶어지고 있습니다
0: 요즘에요 예전부터 네.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인데 왜 요즘에 그렇습니까
1: 그러니까 요즘 참 신기해요
2: 근데 이게 아마 병이 들어서 그래요 창호가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0: 네, 조금 이따 네. 소개하면 나오세요. 자, 배우 박명훈 동생, 진짜는 개피 과큘레이터, 잠자리, 광목, 곽걸음, 천재지변, 정관예우, 조깅에 빠진 남자, 좆바잠. 아니,
2: 이거는 발음 제대로
0: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1: 좆바잠. 맨날 잠드는구만, 조깅에 빠지고.
0: 좆바람. 스케줄에 빠진 남자, 스바람. 범똥, 곽범. 예!
1: 좆바잠, 스바잠. 예!
0: 아~ 조깅도 아니야 이거는. 네. 조깅도 아니죠. 밤에도 달리잖아요. 야깅도 하잖아요.
2: 야깅도 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새바람입니다.
0: 아 새벽에 달렸어요.
2: 새벽에 뛰어야 돼요 지금.
0: 왜?
2: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0: 아 추워갖고?
2: 아니 아니요. 이 시간이 안 돼서. 아 네,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0: 신바람이네.
2: 예. 이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 아무튼간에 저기 가정의 달에 네. 저를 보고 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게
0: 왜 그러는 거야? 무슨 계기가 있었어?
2: 이제는 좀 외롭나? 의지할 사람이 좀 필요해요.
1: 아 왜냐면 아프다고 요즘 많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2: 주변에서 창호 아파요.
0: 네?
1: 주변에서 창호 아프다.
0: 무슨 얘기야?
2: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니까 창호가 지금 배우병이 너무 심하게 들려가지고 와 이제는 말기예요. 이건 약도 없고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라디오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저 팬다고 했습니다 제가. 네, 안 고쳐지면.
0: 아니 배우병의 증세는 뭐예요?
1: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보면은 좀 말 섞기 어렵고 자꾸 혼자 뭐 보내는 시간이 좀 깊고 그다음에 뭐 자꾸
0: 제가 아는 배우들이 많은데 그런 병 걸린 사람이 없던데.
2: 그러니까 배우가 되고 싶은 병이죠. 이게 배우가 된 병이 아니라.
1: 예,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 증상들이 하나씩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2: 지금 배우병 1구 상태죠.
1: 네. 아 1구가. 네.
2: 그럼 진화한 거죠.
0: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캐스팅에 레귤러하게 오고 네. 주연을 꿰차고 그럼 배우병이 없어지나요?
2: 그럼 더 심해질 것
0: 같아서. 배우병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제 그. 우리 희극인으로서 네. 코미디언으로서 개그맨으로서는 지금 이제 포기한 겁니까?
1: 근데 저는 희극 배우도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0: 있어요. 당연하죠. 그건
1: 그래가지고
0: 당연하죠.
1: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다른 코미디언 분들이 되게 이걸 좀 불편해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0: 좀 이게 표정들이 진지한 거 보니까 진짜 배우병에 걸린 모양이구나.
2: 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창호가 이대로 활동을 하다가는 욕 먹다가 아마 140살까지 살 것 같습니다.
0: 오래
1: 사네.

0: 아, 이거 지금 받는 거 보세요. 올해 사내로 받으셨다고요 지금?
1: 제가
2: 어떤 콘텐츠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좀 어려워서 가만히 있었는데 아. 그걸 보고 너 이 자식 이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0: 용진이 형이 하는 조롱잔치잖아요. 재율이랑 같이 하는
1: 거기 진짜 서로 조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조롱을 하고 받고 해야 되는데 창호가 거기 게스트로 나가서 이건 무슨 포지션인지 모르겠는 이상한 행위들을 자꾸.
1: 아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방송이 5월 3일 일요일날 저희 그 20주년 특집 주간의 일요일 방송이잖아요. 예. 오늘 그 개털 중에서 가장 좀 다운된 느낌이 오프닝에 아, 있고요.
2: 이거 왜 그런 얘기를 했어?
0: 아니, 네가 톤을 좀 올려서 해야 될 거 아니야?
2: 어, 나는 이제 내 컨셉을 잡으면서 이렇게 풀어가려는데 이거를 괜히 이상하게
1: 쳐. 아, 근데 저 걱정되는 게 아직 그 금요일 5월 1일 방송 전이잖아요 지금.
2: 네네.
1: 그날 20명의 게스트가 나온단 말이죠.
2: 네. 맞죠, 맞죠.
1: 그때 맞죠. 이창호도 나오죠.
2: 네네네.
0: 너도 와? 큰일 났네 이거.
1: 어 그때 두 시간을 떠들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20명 중에 일원으로 한 명이 와, 오는 거야.
2: 아니 한 분이
1: 박범은 한... 그때 스케줄 때문에 안 온다고.
0: 어? 저요?
3: 아니야.
0: 저 와요.
1: 와요? 아,
2: 아, 아. 안 오기만 해봐 그냥 텀블러 놓쳐버릴 거다.
0: 아니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2: 어.
0: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약간 분리불안이 있어요.
1: 아, 아 그래.
2: 약간 보호자가 없으면은
1: 아,
2: 집에서 자라다가 막상 오디션 가면
1: 그러면 5월 1일 날 옆자리에 앉혀줘야 돼요?
2: 같이 있어요.
1: 아, 좀 떨어져서 앉으면 안 돼요?
2: 어, 좀 어려워요.
0: 한번 떨어져 앉았다가 너무 분리불안이 심해지면 제가 옆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1: 아~
0: 네네네.
2: 근데 그때 많은 분들 오시잖아요. 진짜,
1: 진짜 많이 오죠.
0: 진짜 불편해. 너는 왜 그렇게 그 낯선 이들을 이렇게 불편해 아니에요?
2: 원래 낯선 이가 어렵지 않습니까?
0: 아니 그래도 방송이고 카메라가 돌아가고 이렇게 렉이 돌면
1: 아니 이제 컬투쇼는 패밀리들 그러니까. 회식에서도 보고 우리가 그랬었잖아요.
2: 응, 응. 아니,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만나면.
1: 어, 어, 어.
2: 근데 굳이 막 또 안 친한 분들과 만나는 필요가 있는
1: 거예요. 아, 우리가 널 불편하게 했군요.
2: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배님. 저는 이렇게 너무 편해요.
0: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로 방한퉁수라는 말이 있거든요. 방한퉁수라는 말이 뭐냐면 집에서는 뭘 해요. 방 안에서는 막 뭘 막 자신감도 넘치고 목소리도 큰데 나가기만 하면 판을 깔아주면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들을
1: 아,
0: 예, 전주 사투리로 방한퉁수라고 하는데
1: 이야,
0: 전형적인 방한퉁수입니다.
2: 그게 너무 많이 막 옷을 벗어라 돌아라 막 이런 걸로 처음에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자극이 없는 거예요.
0: 어떻게 오랜만에 하면 돌래 너 생일 기념으로?
2: 그냥 돌자. 나중에 하면 돌자.
1: 창호가 이제 가정에 대해서 이제 좀 기댈 사람이 필요하다면
2: 네네네.
1: 이제 결혼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 아 그럼요.
1: 이상형 뭐 어떻게 돼요? 바뀌었어요?
2: 어 저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이제 뭔가 외적인 매력이 좀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0: 아이 중요하잖아요.
2: 네?
0: 중요하잖아요. 저번 주에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1: 저번 주에도
2: 선배가 얘기해 준 것들이 있어요.
1: 어.
2: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어. 하면서 해주는 거. 이거 너무 자극적인 거예요. 아직은
1: 본인의 한... 이상형을 왜 얘기하는 겁니까?
0: 아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나부터 없는 얘기해서 미안하다 일단.
1: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자꾸 얘기해서 입 밖으로 내야지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거든요.
2: 아, 진짜,
0: 맞아 맞아.
1: 어, 걔는 마음속에 닫고 있으면 몰라요.
0: 담아두고만
1: 세상에 알아야 되거든.
2: 근데 이제 범 선배가 이런 거 얘기했어요. 항상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보여달라. 어 그래야 이제 좀 자기가 확실히 너랑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를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
1: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어 저런 정도의 느낌이면 너무 좋은 것 같다 이런 거 솔직히 한번 해봐.
0: 뭐 연예인 분들 중에도 괜찮고
1: 어, 알려진 사람 중.
2: 저도 지금 생각 진짜 안 해봤는데.
1: 그럼 오늘 방청객 중에 우리 방송놈들 중에 방송놈들 중에도. 여기 방송들 다 싱글이에요?
2: 아 진짜요?
1: 네.
0: 왜 다 눈을 피해요?
2: 자기소개 한 번씩 해볼까요?
0: 왜 다 눈을 피하냐고요? 네.
2: 다 왜 피하지 진짜?
1: 어.
0: 지금 나는 솔로 몇 기 광수 갔나 보다.
2: 아니 타이핑 할 게 없는데 노트북을 타이핑하고
1: 다 일하는 척을 하고 있어.
0: 야
1: 무슨 일을 할 게 있다 그래 지금 여기서.
2: 부끄럽구나.
0: 야 이거 도시락 먹자고 할까 봐 다 도망가는 사람들.
1: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솔직히 그 방송놈들 지금 네 분이 여자분이 앉아 계신데 자 이분들 중에 이창호 스타일 괜찮다. 솔직히 한번.
0: 아 여기는 팬분들이니까 당연히.
1: 아니 여기 방송놈들 중에.
0: 자, 아니 솔직하게
2: 한 끼를 한 끼 식사를 하고 싶다 할 수 있겠다.
1: 알아보고 싶다 알아가고 싶다 이창호를.
0: 근데 너무 창피하면 그냥 본인들이 눈 감고 한번 손들래요?
2: 우리가 볼게.
0: 왜 서로가 볼까봐 창피해.
2: 아, 제가 감고 있을까요?
0: 아니, 그건
1: 그래.
0: 중요하지 않아.
2: 왜?
0: 너는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가 지금 서로를 놀릴까봐 못 들고 있는 거야.
1: 그래. 내가 오늘 방송 끝나고 녹음 끝나고 조용히 한번 물어볼게.
2: 알겠습니다.
0: 그래. 뭐 댓글을 봤는데
1: 예, 예.
0: 그 댓글에 이창호와 이재

0: 비율은 남성석 매력이
1: 없다.
0: 마이너스 980%까지 봤습니다.
1: 남성성이?
0: 예, 네, 남성적인 매력이.
1: 그래?
0: 예. 네, 어, 나... 아예 매력이
1: 아니, 이거 장훈이 약간 태토가 있는데 왜?
2: 근데 지금 정관이 없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너무 황당하다.
3: 정관 예우를 받는 사람이 아예 호대만 멀쩡해갖고 지금
2: 아예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이
3: 생성은
0: 생성이
3: 돼.
0: 돼요.
3: 공급이 생성. 안 돼서 그렇지.
0: 생성이
2: 아니, 단절된 거면 그냥 끊긴
3: 중간에
2: 거죠.
3: 다리가
2: 뭐.
3: 끊긴 거예요. 생성이 그렇죠. 계속 되는 거죠.
2: 아니, 섬에 고립돼 있는 사람이 뭔 네. 얘기를 하고 있어.
3: 다리를 다시 놔야 돼. 다리를 다시 놔야 돼.
2: 시내가 어쩌니 건물이 어쩌니 이 얘기를 어떻게 알아? 섬에 있는 사람이. 너 진짜 황당하네.
0: 나도 뉴스로 들었을 거 아니야.
2: 아, 유배당한 사람이 어떻게 알아?
0: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야.
2: 어떻게 돌아가지 어떻게
3: 알아? 그래도 이제 사랑스러운 가정이란 섬에 예, 있는 거죠. 섬에 있는 거.
0: 아니 소식은 들었을 거 아니냐는 거야. 나도 한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2: 아 너무 재밌는 사람이네.
1: 그러면 그 정관 예우를 서울에서 받았어요. 일산에서 받았어요.
0: 아, 일산에서 받았어.
1: 아, 서울이 뭐다.
2: 아예 모르네.
1: 서울 모르네.
0: 아, 일산의 그 병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나도 어디 가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거기가 MBC 탤런트 협회 후원 병원이었거든요. 이걸 좀 누군가가
1: 아,
0: 예, 아니 남성 의원이에요.
1: 남성 의원.
0: 예, 남성 의원. 그걸 좀 누군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MBC 탤런트 선배들이 대부분 폭파돼 있을 거라는 저는 의심을 하고 있죠. 왜냐면 그 현관문에 MBC 탤런트 협회 후원 병원이라고 써 있는 걸 내가 봤거든.
1: 야, 네. 그러면 MBC 그 배우나
0: 예. 네.
1: 그 희극인들.
0: 희극인 말고 그 배우? 예전 그 탤런트
1: 탤런트만
0: 예. 네, 네. 그때 기수 탤런트 뽑을 때 그 선배들 몇 분은 폭파가 된 걸로 제가
1: MBC 기수 탤런트 제가 기억하는 분을 그래도 여러분들 아시는 유명한 배우는 이제 차인표 선배님. 그리고 저 안재욱. 이런 분들이 이제 정관 예우를 받았나요?
0: 아 거기가 공채 탤런트시네.
1: 맞아요, 공채예요.
0: 아 애매하네. 이거는 제가
1: 말씀드렸어요. 안재욱 씨는 저랑 그 데뷔 년도가 그 입사 년도가 같아요.
0: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걸
1: 안재욱 씨가 얘기를... 그 최지우 씨랑 동기예요.
0: 아 그래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예. 네. 아 쿨맨인가요? 아 쿨맨 아닙니다.
1: 쿨맨 남성 의원 네. 아닙니다.
0: 그거는 또 아, 찾아봐야
2: 저희가 컨텐츠로 찾아보는 거 어때요?
0: 아, 인사드리러 은사님 만나러 가는 컨텐츠.
2: TV는 사랑의 식구처럼 TV는 그때 어떻게 생겼는 거리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0: 어 재밌긴 하겠다.
2: 리포터 제가 가서 네. 네, 여기는 곽범 씨가 뭐 했던 뭐.
0: TV는 정관을 싣고
2: 네, 네. 정관을 찾고
0: 어, 네. 알겠습니다. 뭐 재밌네요 창호 씨.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래, 재밌어요.
1: 저, 그래 좋잖아.
2: 아니 원래 이런데 이 형이 참 이상해요. 분위기 몰아가는 걸 참 잘해요 지금.
1: 알겠습니다. 아 이제 우리 일합시다.
2: 네.
0: 네. 자 그럼 문자 한번 읽어볼까요?
1: 네.
2: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932님 창호님 실내카길에서 너무 잘생겨 보여서 세 번 정도 돌려봤어요. 데뷔 이후 역대급 작품이었네요.
1: 야 이거 진짜 진지하게 연주해야 돼?
2: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1: 예?
2: 그냥 코드만 잡고 이렇게 하는 건데.
1: 아니 그러니까 직접 연주한다는 게 아니라 그 연기하는 게.
2: 핸드싱크라고.
1: 정말 진지하게 하더라고.
0: 징그럽더라고요 그것도.
1: 근데 재율이는 정말 웃기더라.
2: 네. 재율이가 이제 약간 프로젝트를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이제 메타에 있는 친구들
1: 그래, 그래.
2: PD들이랑 같이 이렇게 재밌더라고. 모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0: 아니 그 외모 싱크가 너무 대단하더라고.
2: 그지.
0: 외모가.
2: 그분들이 너무 좋아한대.
1: 아 그럼 다행인 거야.
0: 아니 원래 거기 베이스가 저랑 그 뭉찰찬다. 같은 멤버예요.
2: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친한 동생인데 원래 저희 회사 컨텐츠를 좋아해요.
2: 근데 유독 이거를 너무 좋아해서
0: 네, 네.
2: 아, 아주 그냥 뭐 되게 막,
1: 그래,
2: 막 콜라보 막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1: 못 찾아보신 분들은 실내카길, 실리카길을 패러디한 실내카길 창호하고 우리 재율이하고 또 두 명 한 명은 직원이라며요?
2: 한 명은 직원, 한 명은 스탠드업 코미디언입니다.
0: 네. 근데 원래 실리카길 멤버들 인사했을 때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아, 유쾌하게 봤을 겁니다.
2: 어 진짜요? 네, 어떻게 아세요 그런 걸?
0: 아니 실제 만나서 얘기를 했으니까.
2: 실리카겔 분들이요?
0: 네.
2: 네 분 다?
0: 세 분?
2: 오 어디서 만났어요?
0: 아 그 뭐 저 축구하는 데도 자주 오고 그래가지고
2: 아, 그래요?
0: 인사도 하고 했는데
1: 됐어요. 충분히 떠든 것 같아요.
2: 네.
1: 자 9218
0: 그래요?
1: 자 조영희 씨.
4: 저는 해미 읍성에서 곽범 씨를 봤어요. 화면이랑 똑같던데요?
2: 이게 뭐 어디예요?
0: 해미읍성이라고 여기가 서산. 예, 서산에 있는 충청도를 방어했던
1: 유명해요.
0: 조선시대.
1: 해미읍성.
0: 예, 예.
2: 아니 근데 그럼 빈티지 옷 구하러 가신 거예요?
1: 아, 옛날 이 시대의 옷을 구하러 간 거예요?
2: 아니 어디 아니 뭐.
0: 빈티지 빠지다 조선시대 옷까지 갔어요.
2: 아니 서산까지 어떻게 가신 거예요?
0: 아 네. 여기 그 회사 컨텐츠 찍으러.
2: 아 예. 청령포인가 거기?
0: 청령포 갔다가 그 다음 장소가 서산이어가지고 촬영을 하고 왔는데 이때 이제 보신 분 같은데 제가 이날 또 한우 홍보대사로

0: 위촉이 돼가지고
1: 한우요?
0: 네, 그 서산 한우가 또 유명해서 또 홍보도 할 겸
2: 서산 한우 홍보대사 아니면 그냥 전체 한우
0: 전체 한우 자조금에서 선정한 한우 홍보대사에서 한우는 아미노산과 뭐 미네랄 그리고 근육 합성 등에 너무 좋은 예, 식재료이기 때문에
2: 아, 그래요?
0: 네, 네.
1: 근데 뭐 서산이랑 연이 있어요?
0: 없어요. 매제가 그래? 서산 사람이에요.
1: 네, 와, 이제 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왕건이네 거의.
2: 왕건.
1: 다 그냥 가족으로 그냥 들어가버렸네.
0: 얼굴이 소 닮아서 된 것 같다고 하는데 소눈깔이란 얘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가지고. 예. 네. 소눈깔.
2: 눈깔 때문에 한우 홍보대사가 됐다고?
1: 한우가 이렇게 맛을 봐야 되잖아요.
0: 네네.
1: 그래야 홍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보내주셨어요.
1: 네. 오, 이런 건 입싹
2: 홍보대사가 되려면 어느 정도를 보내주고 많이 먹어봅니까? 왜냐 그 끝별로 다 먹어봐야지. 투뿔도 먹어보고 그러니까. 뭘도 먹어보고 다 부위별로 다 먹어봐야지.
0: 근데 저는 뭐 이렇게 투뿔은 괜찮다 사양 드렸고 9등급 9등급만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서 좀 높은 등급만 맛봤습니다.
2: 9등급은 뭐예요?
0: 그 투뿔에 나인 등급.
2: 투뿔에다 더 위에 네, 등급.
0: 최상위.
2: 오 그래요.
0: 네.
1: 뭔데 당신이?
0: 어? 한우 뭔데? 한우 자조금에서 선정한 한우 홍보대사입니다.
1: 그러면 먹어야지. 그럼 먹.
2: 자 실리카겔의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패러디한 거죠.
1: 맞습니다.
2: 실리카겔이 패러디했던 그 실리카겔의 노페인. No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나 자신이니까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길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이해해 줘야 한다고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가 먼저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로해 줄 한마디를 찾아보세요. 힘든 자신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창옥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쇼. 자, 걸투쇼 게시판을 털어라 개털 2부의 문을 엽니다. 자, 한우 자조금 홍보대사 곽범 씨와 배우병에 걸린 이창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문제다 문제 그렇게 만들으니까.
2: 좋아한대.
0: 야, 문자 더. 야, 한우 자조금 홍보대사가 읽을 만한
1: 아, 네네, 문자네요. 네네.
2: 자조금
1: 네네. 저 문자 좀 읽을게요. 아, 예, 예. 배우 씨. 네. 박재환 씨가 엄마가 화난면 소고기집을 가야 되는 이유는 안심시키려고.
2: 아, 우와, 어떻게 예. 딱 이렇게 소고기 얘기가 또
0: 그러니까요.
1: 좀 신기해.
0: 홍보대사라면 예. 이런 소 유머는 알고 있어야죠.
1: 아, 이거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욕지거리 쪽으로만 알고 있죠.
0: 어떤 거?
1: 어떤 등심 쪽?
0: 아, 이런 등심.
1: 예, 예. 그런 쪽은 알고 있는데 안심 오늘 하나 배웠네요. 예. 안심 같은 경우는 지방이 또 없어서 담백한 맛으로 즐기기에 너무 좋은 부위입니다.
0: 저는 안심을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 아들도 네. 그렇고.
1: 아, 그래요. 샤토브리앙이라고도 불리고요. 예. 네.
2: 아니 다 아는 거 말고 서산의 소가 왜 유명한 거예요?
1: 서산의 소는 아, 유명한 소가 많죠. 뭐 장수소도 유명하고 횡성소도 유명하고 뭐 서산
0: 안동 한우도 유명하죠.
1: 안동도 유명하고
0: 경주도 유명해.
1: 경주도 유명하고
2: 마장동도 유명하죠.
1: 마장동도 유명하고
0: 마장동은 조금 네. 마장동 소를 키우는 데 아니에요. 거기 이제 모이는 네. 곳이죠.
1: 멀티샵이죠 거기는. 마장동은 멀티샵이라고 보면
0: 모여서 이렇게 흩어지는 네. 곳이죠.
1: 편집샵이라고 아, 네. 보면 돼요. 마장동.
2: 아, 네, 네, 네. 어, 역시 확실히 잘하네. 많이 배웁니다.
0: 예.
2: 다음 문자 읽어보겠습니다. 박준영님, 여기 컬투쇼 맞나요?
0: 와, 야, 요딴 문자를 네. 보내주고 끝났습니다. 아,
1: 준영이 형은 또 헷갈렸나 봐요. 예. 여기 컬투쇼가.
0: 아, 지금 미리 물어보고 금요일 날 오시기로 했거든요. 이제 미리 물어보고 올라 그랬나 보다. 예, 아직 오기 전이니까 네. 맞습니다, 형. 빨리 오세요.
1: 네, 준영이 형 원고가 요즘 좀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아, 그런지 오래됐어요, 그래.
1: 네.
0: 그 형 우리 스페셜 DJ 올 때마다 폰트를 우리가 나보다 한 10배 더 크게 보나? 그리고 문자 하나가 한 화면 정도밖에 안 돼. 아, 진짜요?
1: 진짜로 같이 방송을 했는데 원고를 읽다 욕설을 자꾸 하세요. 네,
0: 그러니까 제주 십다수가 나오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네. 4683님 개털이 돼갑니다. 진심 개털. 일자리는 넘치는데 나는 어디로 갈 수 있는 것인가요? 날은 좋고 통장은 개털로 달려가도 날 좋으니 근처 바다로 가서 구직정보 뒤져보겠다. 존대로 시작했다가 반말로 끝나는
0: 뒤져보겠다.
1: 그러니까 쓰다가 화가 난 것 같아요.
0: 화가 쓰시다가.
2: 정말 개털이 되고 계십니까.
0: 예, 분명히 아,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계신 분들이 계신데 좀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면서 얻는 즐거움이 있어요.
2: 아, 있어요. 네. 엄청 커요.
0: 예, 예.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그래 일에 어떤 그 재미를 좀 찾아보시면 그러면서 돈이 좀 따라올 수 있게.
2: 그러면은 돈을 멋있어. 위해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0: 그래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끝이 좋지 않더라고요.
2: 근데 너무 해요, 너무.
1: 아니야 돈을 쫓는 게 아니야 그 사람도.
2: 그럼?
1: 일이 좋아서 하는 건데.
0: 아는 사람이에요?
1: 예, 저도 주변 이야기인데 일이 좋아서 하는 상황인데
2: 돈이 따라오는구나.
1: 예, 돈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2: 아, 그래요?
1: 예.
2: 크게. 엄청 뭐 요즘 신경 많이 쓰던데 그분.
0: 그분은 이제 패션에 신경 쓰고.
1: 예, 패션 그러니까 본업이 그분은 패션이고 부업으로 아마 코미디언 뭐 유튜버 이런 거 하고 있는 걸로
2: 제가 알고 이제 있어요. 그분을 조금 아는데 그분이 이제 콘텐츠를 이제 막 기획을 하고 해서 나가서 예. 원래는 이제 품앗이로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냥 좀 거금을 그냥 퉁 보내는 거예요.
0: 어머머.
2: 그래서니 나 지금 돈이 이게 많이 써야 된다고 하면서 그냥 툭 보내더라고.
0: 그게 무슨 얘기야?
2: 그러니까 콘텐츠 출연하면 그냥 원래는 그냥 무페이로 서로 하잖아요.
0: 그지. 유튜브로 그렇게 하잖아.
2: 거금을 텅 보내서 나 이거 안 받.

0: 받아 안 받아.
1: 제 얘긴데요. 네. 제 얘긴데요. 네. 제가 채널을 하나 팠는데 출연해줬어요. 근데 이제 돈을 보내주고 싶어서 출연한 친구들을 다 보내주려고 하는데 자꾸 출연한 친구들 의리로 출연했다고 안 받는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욕설 사태까지
0: 진짜 욕을 하더라고요. 네.
1: 그 통장 사본이랑
2: 그러면 지금 무슨 채널이지만 모르지만 거기 나가면 다 출연료를 줍니까?
1: 막 무조건 줍니다 저는. 우와. 출연료를 챙기기 위해서 부르는 분들도 있고 사실
2: 챙겨주려고 일부러
1: 와서 그냥 듬뿍듬뿍 드려요 그냥. 우와. 근데 그 채널은 조회수를 아예 신경 안 쓰고 저는 그 채널을 들어가 보질 않습니다.
0: 뭐 아니 어떻게 하냐면
2: 무슨 채널이야?
1: 모르겠어요 이름도.
2: 뭐 하는 채널이야?
1: 곽범 또 시작이네란 채널인데
0: 이름도 모르겠다고 네. 하면서 바로 얘기해 버리는 앞뒤가 완전 다르구만. 하여튼 어떻게 하냐면 돈을 여기 막 이렇게 막 뿌려놓고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
1: 그거는 사행성.
0: 진짜 그 정도로.
2: 네. 아니 그러니까 그 후배들 용돈 챙겨주려고 만든 채널이야.
1: 아니 근데 그만큼 또 해줬으니까는 합당한 돈을. 했죠. 근데 많이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배우처럼 부풀려?
0: 아니 근데 이제 그러고 있어요.
2: 아 진짜. 네. 선순환이죠 뭐 이렇게.
0: 그럼요.
2: 후배들한테 챙겨주고
0: 없어서 네네. 고민하는 것보다 있어서 고민하는 게 낫지.
2: 선배는 나가면 안 됩니까?
1: 선배는 못 챙겨드려요. 아, 그래. 제가 받아요.
2: 아, 난 주고 나가야 되는 거야. 네. 아,
1: 그걸로 또 나온 후배들 또 챙겨주고
2: 이런. 아, 그런 식으로.
1: 그게 선순환이 아닐까요?
2: 예.
1: 제가 선배님 드리면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그건.
2: 아, 그래요? 네. 그럼 안 나가는 걸로.
1: 정리가 깔끔하게 됐네.
2: 예. 자, 문자 하나 더 마지막.
3: 네. 6250님. 여름이라 그런가 애들이 요즘 길바닥에 발냄새, 겨냄새 많이 나더라. 그러면 괜히 찔리곤 했어요. 하, 이제 향 물티슈를 갖고 다녀요.
2: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사연 해볼까 이제?
0: 네. 아, 아니요.
2: 자, 아니요. 야, 아니요.
0: 제가 할래요.
1: 김유신 장군은 왜 그랬을까? 저부터입니다. 김다은님.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어느 날 아이들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름다운 이 땅에
4: 금수강산에
1: 단군 할아버지가 더 잡으시고. 노래는 1절을 마치고 2절로 들어갔어요. 말목자른 김유신 통일문무왕 맞나? 노래를 듣던 저는 갑자기 궁금해져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김유신 장군은 왜 말목을 잘랐을까? 그러자 2학년 딸이 시크하게 답하더라고요. 사정이 있겠지. 그래. 김유신 장군도 사정이 있었겠지.
2: 나이스. 오랜만이구만. 오랜만이구만. 요 딸식의 사연. 예. 정관님한테 맞춤 사연이죠. 사정이 네네. 있겠지.
1: 네네. 사정이 있겠지. 그리고 자른 데는 이유가 있겠지.
0: 또 잘났네. 왜 이렇게 자르는 거야? 어떻게 이런 사정이 이런 사연이 딱 들어가냐?
1: 그러게요. 나도 참 신기해요. 빨리 읽으려고 그걸
0: 진짜
2: 맞춤 사연이에요.
1: 오늘 처음 오신 네 부부로 확인이 되는
2: 분이 예, 저분들 너무 많이 웃고 계신데요. 예.
1: 아니 이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들어봐요.
0: 아니 이게 혹시
2: 사정이 없겠지.
0: 뭔가 공감대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1: 지금
2: 정원이 온 거예요? 아니야 정원이 아니십니다.
0: 예정자 지망생.
2: 지망생입니다.
1: 얘기를 일단 한번 들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2: 예. 예.
0: 지망생.
2: 다음 순서는 저입니다. 제가 이미 뽑아놨어요.
1: 예.
2: 자 최주리 씨가 보내셨습니다.
0: 주리.
2: 최주리. 야유회의 추억.
5: 이 사연은 저희 엄마 사연입니다. 1990년대 중반이라고 합니다.
2: 중반이면 제가 거의 데뷔했을 텐데요.
5: 교회에서 갯벌에 야유회를 갔습니다.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앉아서 열심히 바지락, 낙지 등을 잡고 있었는데 괜히 승부욕이 발동되어 열심히 낙지를 캐던 어머니 드디어 낙지 다리를 발견! 잡았다! 하고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근데 옆자리 집사님이 깜짝 놀라 자빠지셨답니다. 큰 소리로 놀랐던 걸까? 알고 보니 엄마가 잡은 건 옆자리 집사님의 운동화 끈이었답니다. 지금 교회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상황을 아는 권사님들이 깔깔 웃으면서 들으시네요. 그래서 얼른 진품 명품의 사연을 남겨봅니다.
2: 그래서 개털로 왔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예, 그 운동화끈이랑 낙지랑 헷갈렸던 모양입니다. 낙지 갯벌에 들어가 있어서.
1: 근데 거기가 이제 들어가 있으면 갯벌에 다 묻고 하다 보니까
2: 그렇지.
1: 길쭉한.

0: 다 낙지로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었다.
1: 이제 잡고 싶은 마음이 이제 뭐라도 잡는 낙지 자리인 줄 알았겠죠.
2: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 남대문 거지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50대 여자입니다. 이혼 후 늦은 나이에 남자친구가 생겼네요.
1: 오호.
2: 좀 애쑥스러우니 익명으로 해주면 복 받으실 거예요. 이건 제 남친 얘기인데요. 너무 웃겼어요. 2, 30년 전 남대문에 골라가 한창일 때 얘기입니다.
3: 골라.
2: 남친이 옷장사할 때였는데 골라. 그땐 그곳에 일명 거지가 많았어요. 남친이 한창 장사하고 있는데 거지가 오더래요. 갑자기 500원만 이러더래요. 그래서 남친이 하씨 아저씨 가라고.
1: 너무 웃긴다. 나 거지 너무 500원만.
2: 그랬는데도 거지분이 계속 와서 500원만 500원만 이러더래요. 장사에 방해는 되지 가지는 않지. 남친이 화가 나서 욕을 한 바가지 했더니 그 거지가 갑자기 나 그럼 여기서 오줌 싼다. 남친도 질사 이런 붕삐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그랬더니 그 순간 갑자기 이 거지분이 진짜로 바지를 내려고 바지춤을 풀더랍니다. 남친은 깜짝 놀라서 와 이놈 진짜 싸겠다 싶어 급 말렸답니다. 예 됐어 자 줄게 줄 테니까 얻는 가. 자 500원 줄게 가. 근데 그 순간 거지가 이랬대요. 이 양반아 이젠 아니지. 뭐가 아닌데. 그때 거지가 씩 웃으며 그러더랍니다. 이젠 1,000원이야. 남친은 아 거지한테 졌다라는 생각이 너무 억울했고 다음날부터 그 거지 분이 올까봐 경계하며 장사했다네요.
0: 아. 재밌어요.
2: 예.
1: 오마.
0: 그러니까 이게 인생에 진리가 있는 거야. 들어갈 때 들어가야 돼요. 500원일 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1,000원에 물리니까 비싸지죠. 이게.
2: 그러니까 예. 저점 매수하라 이거.
0: 네 예. 맞습니다.
1: 거지 만나봤어요?
0: 아 많았죠. 어릴 때
1: 본인한테 직접 구걸하는 거지를 만나봤어요?
0: 엄청 많았죠.
1: 예.
0: 그 서울역 가면은 담배 거지들이
1: 있죠.
0: 그래서 군인들만 쫓아와요.
1: 담배 같지만
0: 군인들만 쫓아와서 담배 하나만.
2: 그래.
0: 담배 하나만. 그럼 군인들은 이제 그때가 저희는 마지막 담배 배급 받을 때. 그래서 싸다는 걸 아니까 자꾸 오는 거야. 그래서 군인들도 그냥
1: 마지막 담배면 디스였어요.
0: 그래서 그때 한 개씩 주는데 제가 진짜 웃긴 거지는 호주에서 만난 거지. 호주가 담배가 비싸잖아요.
1: 나는 캐나다.
0: 와.
1: 캐나다 담배 거지.
0: 근데 거기가 한 개비가 거래를 할 정도로 담배값이 비싸요. 막 한 갑에 6만 원.
1: 근데 거지가 숀 코넬이 같이 생겼어.
0: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1: 거지가 너무 잘 차려입었어. 근데 이제 막 이렇게 길거리를 보더니 이게 탁 여기서 핀셋 하나를 딱 끄내고 떨어져 있는 꽁치를
0: 엄청 많아.
1: 꽁치를 핀셋을 탁 잡아갖고 거기다 불을 붙여고.
2: 저는 신기하게 살면서 저한테 구걸에 부탁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1: 거지 사는가?
2: 몰라 모르겠어. 옛날에 그럴까? 지망생 때는 오히려 자리 많이 양보해.
1: 너무 말라서 너무 말랐어.
0: 그때가 38kg 때.
2: 저 그때 그냥 지하철 타고 버스 타면은. 아주머니가 저 보고 일어나셨어요.
1: 어머머머.
0: 부족한 줄 알고.
1: 쓰러질 줄 알고.
2: 진짜 일단 거지 분들을 본 적이 없네 난 누나.
0: 와 많은데. 네. 호주에서 그분은 저 담배를 한 개비를 줬더니 one more 하나를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가져간 거니까 한 개비를 더 드렸더니 그
2: two more
0: 두 개까지 드리고는 그냥 거진지 몰랐는데 주고 나서 이렇게. 발을 봤더니 맨발인 거예요. 발이 시커매. 근데 얼굴 되게 멀끔하게 생겼어.
1: 맞아요.
0: 근데 그 서양, 그러니까 아시아로 돼 있지만 이제 생긴 거는 서양인이잖아요. 저희 흔히 부르는 그분이 저한테 목례를
1: 예, 한가치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0: 그리고 딱 돌아서 가더라고. 처음 봤어. 나는 그 백인이 나한테 목례를 그렇게 깊게 하는 걸.
1: 저게 1997년도에 제가 뉴욕에를 간 적이 있어요. 공연하러 한 달 동안 뉴욕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뉴욕을 돌아다니는데 와 거지들이 흑인 거지는 윌 스미스 같은 느낌이고 와 너무
0: 많아.
1: 백인은 막 아까 쇼코넬처럼 수염 싹 덥수룩한데 멋있어.
2: 담배 주면 막 블랙 가스펠 같은 거 불러주지 않아요?
1: 막 뭐 두드려 막 쓰레기통 같은 거 두드리고
2: 그래 나름 담내가 있어. 뭔가
0: 그게 담낸 거예요.
2: 그러니까 노래라고 들려주던
1: 예의가 뭔가. 있는 거지. 와 그때 멋있다.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0: 네.
1: 자 궁금해요? 궁금하면 얼마요?
0: 500원.
1: 500원입니다. 예. 네. 허경환의 노래 듣겠습니다.
0: 있는데.
1: 있는.

0: 자, 있는데 예. 허경환의 노래였습니다.
1: 일단 저에게 개그 스승 김태균 스승님이 있기 전에 허경환 선생님 있었죠.
0: 예. 허경환한테 뭘 배웠어요?
1: SBS 아카데미라고 예전에 있었는데
0: 예, 있었어요.
1: 거기를 개그맨 되고 싶어서 등록을 했는데 선생님이 허경환이었습니다.
0: 아, 진짜 선생님이네.
1: 찐 선생님.
0: 진짜 선생님이네. 예.
2: 원래는 또 다른 분 계시잖아요.
1: 김용명, 허경환 두 명이. 예.
0: 그래서 아, 용명이도.
1: 예. 어하. 근데 그 학원이 거기고 시험은 이제 KBS 시험을 본 건데 거기서 배운 거라고는 톤 장난하는 거밖에 못 배웠습니다. 누나. 뭐 이런 거밖에 못 배워가지고
2: 잘 배웠네.
1: 한 명은 저음 한 명 곰. 이 수업 때는 허유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2: 근데 중요하다.
0: 진짜 언밸런스했구나.
1: 완전 언밸런스. 네, 네. 근데 한 번도 제 컨텐츠를 모니터를 안 해주신 분이 제가 그 라디오 스타 나갔을 때 허경환 그 선배 얘기를 한 걸 보고 불안했나 봐요. 야, 본편을 본방송을 보면서 톡이 계속 오는 거예요. 얘기를 나쁘게 하지 않았구나. 좋게 하였구나. 이렇게.
0: 재밌어. 아. 경환이가 요즘 뭐 그래도 뭐 많이 나오죠.
1: 요즘 뭐. 네. 대한민국

0: 뭐. 에휴. 근데 또 막 올라가려고 했는데 양상국 선배가 또 나오는 바람에 또 살짝 또
1: 네. 상국이는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고정을 못 잡더라.
0: 그 왜 그렇게 보부상처럼?
2: 그래도 다행이야. 너무 좋아. 너무 잘 돼가고.
0: 웃기잖아. 요즘 너무 웃겨. 재밌어. 경상도 코미디가 요즘 너무 먹히고. 거기에 또 선민이가 또 같이 합세를 하면서 네. 경남 경북
1: 그러니까
0: 네. 너무 재밌어요.
1: 글쎄요.
0: 네. 자 다음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의 오해 박민선.
1: 박민선 씨.
0: 네. 어릴 적이었어요. 학교가 끝나고 언니랑 같이 문구점에 갔어요.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유명 애니메이션인 짱구는 못 말려에 나오는 짱구의 동생 짱아 피규어를 보게 됐어요. 저는 언니에게 이거 짱아 아니야? 라고 물어봤는데요. 갑자기 문구점 구석에서 물품 정리하고 계시다 아주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저희를 향해 걸어오셨어요. 그러시더니 저희에게 이거 짜가 아니야 정품이야 아하. 잘 봐.
3: 아이고야.
0: 짜가 아니야 짜가 아니야 정품이야 잘 봐.
3: 와우.
0: 사장님께서는 제가 짱아를 보고 짜가라고 한 줄 아셨나 봐요.
3: 아 재밌다.
0: 아유, 저는 재밌다. 당황해서 해명도 못하고 나왔네요.
2: 아유, 재밌어.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재밌다.
3: 아니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분들이 들으면 네. 정말 재밌는
2: 아유, 대박 터지는 얘기네요.
3: 아 그럼요. 어떻게 짱아를 그런가 하는 거예요.
0: 그런가요?
3: 엄청 네. 재밌는 거예요.
0: 그렇구나.
2: 정말 재밌네요.
3: 아
2: 예, 이럴 때는 광고를 들어야 됩니다. 광고요. Here we go.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4: 암요 암요 서감이요.
3: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4: 암요 암요 서감이요.
3: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4: 암요 암요 서감이요.
3: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5: 모든 인쇄 가능한
6: 서머네 드피아.
5: 온라인 주문 간편한
6: 서머네 드피아.
5: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6: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8: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1: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12: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곽범 이창호 씨를 보내드리고 몇 분의 쿵쿵이들 또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소미의 노래 Fast Forward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전 3, 4부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두 분.
1: 예, 감사합니다. 아~

0: 돌아온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에어니플.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반지 명함 다 있어.
3: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프레스.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7: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8: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7: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11: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12: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퀄리티 박스.
1: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두시달치 걸치쇼 상품 안내입니다. 자동중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남인섬에서 스카이라인 G와이어 이용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자연치아를 지키는 닥터미니쉬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베베스완에서 허리편한 조끼하기띠, 국민유산균 딱좋아 청인에서 청인 멜라바이오틱스, 언제나 세탁은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눈 건조 눈 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식품,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키높이 신발, 건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 브랜드 구강탄탄에서 잇몸 유산균, 꽃배달 전문업체 컬트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려버립니다.

0: 아대를 태어나 이름하여 허털. 자, 오늘의 3, 4부 갑자기 방청객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들렸죠. 더 신나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저는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라 반스디가 항상 있는데요, 이 시간에. 네. 오늘의 반스디 반스디 반스디 반스. 요즘 그 노 페인 노 게인 실리카겔 패러디로 신뢰를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조롱자롱자롱조롱두롱이 우리 이재유.
1: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또 얼마 만에 반스디입니까? 작년 6월에 하고 거의 1년 만에 돌아온 반스디 스물스물 DJ 이재율입니다.

0: 이번 주에 많이 보내요.
1: 아 그러게요. 이번 네. 주가 아주 이재율 주예요.
0: 네. 자, 이 코너는 컬처의 방대한 양의 하드 속에서 재미난 레전드 베스트 사연들을 골라갖고 야 이것도 재밌지? 자기도 재밌지? 방송놈들이 지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골라갖고는 정말 재밌는 걸 엮어갖고 편집하고 들려드린 코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재방송입니다.
1: 그렇죠.
0: 자, 어떤 사연들인가요?
1: 익명으로 보내주셨던 영어라는 사연.
0: 아, 그리고 조엔진씨께서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진 남자.
1: 효진씨가 보낸 웨딩 촬영.
0: 그리고 박춘덕씨의 특이한 이름까지 각종 사연들이 섞여 있습니다.
1: 네, 이외에도 준비 중인 사연들이 있으니까요. 어디 한번 웃어보시죠. 하털. 영어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준 사연이고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영어 교실에 등록하셨는데요. 사실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좋아하는 여사님이 계셔서입니다.
2: 아하.
1: 어떻게 하면 멋져 보일까 항상 고민하셨죠. 하루는 조카가 책을 읽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그 책은 뭐냐고 물으셨어요.
3: 이거 데미안이요. 제 인생 책이에요.
1: 조카가 대답했죠. 데미안! 그 월요일에 영어 교실 가서 주말에 뭐 했는지 영어로 발표해야 되는데 이걸 읽었다고 해야겠구나. 할아버지는 큰 숙제를 해결한 듯 싶었습니다. 드디어 영어 교실을 찾은 할아버지. 다른 어르신들은 주말 동안 뭐 TV를 봤다, 등산을 했다 등을 대답하셨고 할아버지는 멋지게 데미안을 읽었다고 하려고 준비하셨죠. 드디어 할아버지의 차례. 할아버지는 좋아하시는 할머니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이 레드 읽다 리드의 과거형이죠. 과거형까지 마치셨고요. 이제 데미안만 남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아이 레드 빅소리. 큰데 미안하다 미안 데미안. 아이 레드 빅소리. 데미안 빅소리.
4: 빅소리.
1: 할아버지 데미안은 그냥 데미안이에요.
4: 빅소리.
1: 아, 이래도 빅소리.
4: 아이 레드 빅소리.
1: 아, 이게 소리인데 데미안이니까 빅소리.
0: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진 남자라는 제목입니다. 네. 제목은 조앤딘이에요. 조앤딘.
2: 벌써 재밌는데요.
0: 예예. 교포처럼 읽어주세요라고 이제.
2: 아 어렵다. 교포처럼 읽어달라고.
0: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여자분이시네요.
5: 안녕하세요. 뉴욕에 살고 있는 새 아이 엄마 조앤이라고 해요. 한국 이름은 이지원이고요. 올해 결혼한 지 올해로 4월에 10주년이 되었고요. 결혼식 올리기 1년 전인 2012년 여름 웨딩 촬영하러 한국에 방문했을 때 생긴 짧은 사연을 올립니다. 당시 한참 인기 있던 프로그램 우결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알렉스와 시내 커플이 웨딩 사진을 찍은 스튜디오가 너무 예뻐서 일부러 거기로 예약을 했거든요. 우선 전화로 상담을 했죠. 드레스며 메이크업, 한복, 캐주얼 룩 등등등 촬영과 관련된 것들을 문의하고 마지막으로 예약에 들어갔는데요.
6: 신부님 성함이
5: 조앤 리. 아니다. 이지원으로 해주세요.
6: 아, 네. 신랑분은요?
5: 그때 갑자기 신랑 한국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국 이름으로 불러본 적도 없고요. 아, 그래서 그냥 영어 이름을 말씀드렸죠. 피워진.
6: 예예. 피 뭐라고요?
5: 내가 너무 발음을 굴렸나? 다시 말했죠. 피워. 피워진.
6: 아 피터요? 아 피터 할 때 그 피터? 피터팬 할 때 피터 맞아요?
5: 아 네네. 그 피터 맞아요.
6: 아 그럼 성은 진이고요?
5: 네네 맞아요. 그리고 한 달 후 웨딩 촬영 장소에 도착해보니 예비 신랑 신부 대실 커튼에 한글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6: 신부 이지원, 신랑 피터진. 신랑 피터진.
5: 그 후로 제가 화가 날 때면 야 피터진! 너 피터지게 맞고 싶냐? 라고 가끔 농담을 한답니다.
1: 야, 아 피터진.
2: 피터진.
0: 성이 뒤에 붙으니까
2: 그렇죠.

0: 네, 김란미 씨.
1: 란미.
0: 여동생이 야근 때문에 늦게 퇴근하던 날 남자친구가 앞에 마중을 나와 있었대요. 밤길이고 어두운데 잘됐다 싶어 둘이 걸어가는데 남자친구가 널 위해 준비한 게 있어. 가방에서 주섬주섬 긴 막대 불꽃을 꺼내드려요. 끝에 불을 붙이면 팍 하면서 예쁜 불꽃이 튀는 거 아시죠?
1: 혹시?
0: 너 불꽃 놀이 좋아하잖아. 오늘 많이 힘들었지? 불꽃 보면서 힘내. 동생은 딴에 애썼네 싶어 귀엽다 생각하고 하나 받아들었는데 불꽃이 안 나고 둘 다 연기만 나더래요. 응? 왜 이러지? 불량인가? 남친이 새 걸 두 개 다시 꺼내 불을 붙였는데 역시 연기만 나더래요. 이상한데? 이게 무슨 냄새지? 그 냄새의 정체는 둘이 들고 있는 불꽃이 아닌 제사 때 피우는 향이었어요. 길에서 이벤트로 향을 피운 두 사람.
1: 아,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 어제.
0: 아, 비슷하죠. 집에 왔는데 옷에 향내가 진동을 했대요.
2: 열어 죽였네요.
3: 네.
2: 박춘덕 씨입니다. 그냥 이름이 웃기네요. 춘덕 씨. 반갑습니다. 예, 저도요. 학창시절 저희 반에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본인도 특이한데. 본인이 특이한데 특이한 이름이 많다며. 첫 번째는 안경태. 이 친구의 이름은 이름처럼 안경을 마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모범생이었는데요. 어느 날 학교에 새로운 남자 선생님이어서 첫 수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범생 경태가 그날따라 유난히 꾸벅꾸벅 졸았어요. 성격이 불같은 선생님은 분노하시면서 분필을 던져 경태의 머리에 맞췄고 앞으로 불러냈어요. 너 임마! 감히 내 수업 시간에 졸아 임마! 너 이름 뭐야 임마? 내 수업이 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든 거야? 말을 해봐! 긴장한 경태는 안경태입니다. 뭐? 안경태? 내 안경태가 마음에 안 들어? 수업 시간에 졸았다고? 장난하냐 이 자식이 아니야? 경태는 척추가 반으로 접힐 때까지 맞았어요. 당시 제가 안경태의 짝이었는데 졸았을 때 깨워주지 못한 게 미안합니다. 특이한 이름은 두 번째 친구는 정호 또 개순. 정말 있었습니다. 이름이 정호 또 개순.
1: 아, 이름 하나
2: 정씨고요. 호또개순이에요 이름이.
0: 아, 진짜요?
2: 네.
0: 정 호또개순.
2: 여자아이였어요. 친구들은 호또개순이를 또 개순이 혹은 개순이라고 줄여서 부르겠어요. 정호 또 개순이는
1: 정호 또 개순이
2: 고무줄 놀이를 좋아했어요. 정호 또 개순이는요. 당시 제가 정호 또 개순이의 고무줄을 자주 잘라먹고 도망가곤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호 또 개순이는 개명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 이름이 호또 개순이야?
0: 야.
2: 왜 이렇게 좋지? 호또 개순이. 세 번째 이름은 안교인입니다. 저는 친구를 교회로 전도하려고 부진장했었어요. 안교인. 아니, 교인이 안교인. 아니라 이거죠. 5년 동안 끈질기게 전도하다가 결국 안 돼서 포기했습니다. 최고는 정호 또 개순입니다. 사람이 이름처럼 살게 된다고 안교인이라는 아름답게 끝까지 교인이 되지 않을 모양입니다. 마지막 친구 이름은 명말자입니다.
1: 명말자?
2: 말자라고 불리는 자기 이름을 유난히도 싫어했던 여자친구였습니다. 장난기 가득했던 저와 남학생들은 일부러 말자 앞으로 가서 야 우리 앞으로 명말자를 말자라고 부르지 말자 하면서 덕분에 놀려대고 났습니다.
1: 명말자.
2: 명말자를 명말자에게 조금 지금 생각하면 미안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하면 명말자와 정호 또 개순이는 비슷한 시기에 개명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창시절 특이했던 친구 이름으로
0: 왜? 빨리 얘기해 줘요 빨리.
2: 김소꼭지.
1: 소꼭지요? 소꼭지?
2: 입마중이 있었습니다. 다들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호 또 개순이 이 김

0: 김종국 씨. 끝났습니다.
1: 와, 오, 야. 우리가
2: 야, 이름에 저것도 개수님.
1: 이름에 얽힌 사연이 굉장히 많이 왔지만 그냥 비트 끝 없이 웃긴 건 진짜 이름이 최고입니다.
3: 익녀로 보내신 사연입니다. 엄마의 뒤늦은 깨달음.
4: 친구가 얼마 전 초강력 뽕을 구입했어요.
0: 요쪽 파트도 괜찮은데.
3: 뽕이 초강력 뽕은 어떻게 된 거야?
5: 딱 붙으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
3: 그거야? 아니면 그거 진짜 아니에요? 두꺼운 거 아닐까?
0: 파트 괜찮아.
5: 두꺼운 거?
0: 아, 뽕 파트 괜찮아요.
4: 옷장 깊숙이 넣어놓고 거사가 있을 때마다 쓰곤 했는데 얼마 전 데이트 날 장착하기 위해
3: 장착. 어, 무기인데 무기. 어?
4: 데이트 날 장착하기 위해 찾아보니 뽕이 없더래요. 대신 그 자리에 쪽지 한 장이 남겨져 있었어요.
6: 딸아, 진실된 사람이 되거라.
5: 아, 그게 뭐 어때서?
3: 어, 너무 아, 너무 초강력이었나 보지.
0: 가식 떨고 살지 말란 얘기죠. 예. 엄마가 어, 정직한 집안이네요.
5: 아, 이게 아니 뭐 양말 말하는
3: 어느 정도 이게 아니라 과장을 되게 심한 정도의 어떤 초강력 뽕이었나 보죠.
0: 뽕이 아니라 빵이었나 보죠.
4: 엄마가 서랍 정리하다 발견하시고 치우신 거예요. 친구는 예전과 달리 상체가 위축된 스타일로
0: 위축된 스타일.
4: 다녀야 했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데이트 준비를 하려고 서랍을 열었는데 또 엄마의 쪽지가.
6: 딸아, 아무래도 쓰는 게 좋을 것 같구나.
4: 그 메시지와 함께 뽕이 돌아와 있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죠. 다시 한 달쯤 지났을 때 서랍을 열어보니 엄마 이번엔 좀 더 큰 뽕이 놓여있고 쪽지엔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6: 딸아, 엄마가 미안하다.
0: 어, 말미에 재밌네요.
3: 말씀은 못하면서 이제
7: 자, 표지혜 씨의 사연입니다.
8: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와 제주도로 웨딩 촬영을 다녀왔어요. 4박 5일 동안 촬영도 하고 맛집도 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그 4박 5일 동안 큰일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하. 원래 변비에다. 환경이 바뀌면 변비가 더 심해지거든요.
3: 아, 또 몰려오다. 이게, 몰려와
7: 이제. 이게 원래 이래요. 이게 나는 참으려고 참는 게 아닌데 약간 어려운 자리에 식사하고 바뀌어. 있으면 이게 원래 나오던 가스가 안 나오고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 갔는데 거기서 난리가 난다니까 진짜. 희한하게 이게 불편한 환경이 되면 이런 경우 생깁니다.
0: 그런 환경이 자주 있어요. 사연이 옵니다.
7: 우리 표지혜 씨 잘 잡으셨어요. 네.
8: 여행 마지막 날 아침 공항에서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화장실에서 아무리 힘을 줘봐도 깜깜무소식이었고 결국 배가 아픈 채로 큰일 났다.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몸을 실었습니다. 아하. 아이고.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배가 더 아이고. 아주 미친 듯이 아파오는 거예요.
3: 싸고 출발해야 되는데.
7: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륙 중에는 못 가니까 이륙 중에는 못 가니까
3: 딱 안전기 접어들어야지.
7: 그렇죠. 그 시간이 좀 꽤 되거든요. 그게 예.
8: 이렇게 똥이 마려운 적은 처음이라.
3: 아싸!
0: 안 나오겠다.
7: 야, 이게 맞는 표현인가?
0: 하늘 거북이 사연입니다. 하늘 거북이.
8: 이렇게 똥이 마려운 적은 정말 너무 오랜만이라 약간 흥분도 됐어요.
7: 그러니까 기쁜 거죠, 이분은. 자주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굉장히 기쁜 거예요. 예, 네. 네, 기쁜 거예요.
0: 없는데 컬투쇼를 생각했던 건가? 그 순간에.
8: 화장실에 가고 싶어 식은땀을 뻘뻘 흘렸지만 이륙 전까지는 안전벨트를 메고 움직이지 말라는 승무원의 지시에 허벅지를 꼬집으며 혼자만의 고군분투를 했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팠던 그렇게 아팠던 배는

0: 그 사이 좀 잠잠해졌지만 흔치 않은 똥신호였기에 안전벨트 지시등이 꺼지자마자 화장실로 냅다 달려갔습니다.
1: 어, 좋아. 지금까지는 좋았어.
0: 하지만 우려했던 만큼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가서인지 똥이 바로 나오진 않았죠. 손바닥으로 배를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렸다가 열심히 장마사지를 해줬더니 드디어 감격스럽게 똥과의 조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정말 많이도 먹었더군요. 개운했습니다. 그렇게 볼일을 다 보고 화장실에 나와서 저의 좌석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이런 안내멘트가 나오더군요. 착륙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전 너무 놀랐죠. 벌써 착륙이라고? 방금 이렇게 했는데? 마치 타임머신이라도 탄 듯한 기분이었어요. 남친은 어이없이 어이없어하며 말하더군요. 야, 50분 지났어. 50분! 이럴 수가. 전 아주 잠깐 화장실 다녀왔다고 생각했는데 제주도에서 이륙하자마자 서울로 착륙할 때까지 50분 내내 저 혼자 화장실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다가 그냥 되돌아갔다고 하더군요. 작은 비행기라서 화장실도 앞뒤 한 칸씩밖에 없었는데 비행기 이륙부터 착륙까지 똥 싸다 온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서 사연 보냅니다.
1: 뭐야? 비행기 좌석이 좀 아깝네요. 표값이 그죠?
2: 그러게요.
3: 그 정도면 할인을 좀 받아도 되죠.

0: 아니, 저, 아, 오늘 딱 더 웃긴 것 같아.
1: 야, 레전드다. 아, 그러니까
0: 재미로 진짜 재밌었지. 아.
1: 이러니까 20년을 가져 선배님.
0: 아이고, 감사합니다만.
1: 이러니까 20년이에요. 아, 이게 내가, 20년이에요.
0: 내가 소개했는데 기억도 안 나.
1: 야, 진짜.
0: 나이스.
1: 나이스.
0: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컬투샷들 또 잘 뒤적뒤적해서 재미난 걸 뽑아갖고 굴비역듯이 엮어갖고 또 편집해서 방송놈들이 가져올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제이리랑 같이 올 텐데 4부 고막을 털어라의 주인공들은 누군가요?
1: 아, 오늘은요 작년에 아주아주 핫했던 SBS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우리들의 발라드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MG 김광석, 시대를 관통하는 음유신 이지훈 씨와 돌아올게요. 기대해 주세요.
0: 자, 노래 하나 듣고 이지훈 만납니다.
1: 네, 2개월의 여우야.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난 이제 DJ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2: 붐샤칼라
1: DJ도 웃고
2: 샤칼라
1: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쇼리 실라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보통 우리나라는 따뜻한 실내에서 아기를 재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추운 날씨에도 아기를 야외에서 재우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핀란드인데요. 핀란드에 가면은 카페나 길거리에서 유모차 안에 잠들어 있는 아기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기를 굳이 밖에서 재우는 이유는 뭘까요? 핀란드 사람들은 바깥의 신선한 공기가 아이의 면역력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겨울철에 일조량이 적어서 낮에라도 짧게 햇빛을 쬐면서 비타민 D를 얻게 하기 위함인데요. 물론 외출 전에 내복과 모자, 장갑 등 두툼한 옷을 입힌다고 하죠. 낯설지만 아이의 건강

0: DJ.
1: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0: DJ. DJ. DJ.
2: Into the disco scene.
3: 음악을 틀어 Let's go talk. 자, 듣고 계신 쇼다운들의 고막을 털어드리는 곧단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행복하게 말이죠. 오늘은 이분의 신곡과 그리고 재미난 얘기로 30분을 달달 알차게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작년 가을 SBS 오디션 프로그램 우리들의 발라드에 등장한 이분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2007년생이 이런 감성이 가능한가?
3: 와우.
4: 김광석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제2의 김광석이 아니라 제1의 이재훈이 되겠다. 노래하는 신 이재훈 씨.
3: 어서오세요.
5: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신 이재훈입니다.
4: 와. 노래하는 신.
3: 이게 당당하게 2007년생이면 야, 그 감성이 어떻게 그 나이에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아까 리허설 이미 좀 들었잖아요, 저희가. 너무 홀딱 반하겠습니다.
4: 야, 2007년생은 컬투쇼보다도 나이가
3: 한 살 어린 거죠.
4: 예.
3: 컬투쇼 2006년생이니까요.
4: 야, 2007년생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감성이고 오늘 복장도 1907년생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올드스쿨이라 그러죠.
3: 예. 예. 자, SBS 프로그램 우리들의 발라드가 우발이죠, 우발.
4: 우발.
3: 진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SBS 방영된 국내 최초의 발라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평균 연령이 18.2세의 참가들이
4: 네.
3: 우리에게 익숙한 발라드를 불러서 아주 신선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그 뒤를 지서
4: 네, 쟁쟁한 참가자들 덕분에 또 우리나라의 발라드 열풍을 다시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중에서 그 쟁쟁한 참가자들 중에서도 당당히 준우승을 차지했어요. 어떠셨어요?
5: 아, 이게 처음 이제 방송에 나가서 준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방송을 하는 내내 음악은 경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3: 어머, 와. 즐겼네 그러면?
5: 네, 이제 좀 승부와 관계없게 노래를 하겠다 했는데 준우승 하니까 기분은 엄청 좋더라고요.
3: 아니, 이게 20살의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떨리지도 않고 그냥 즐기였던 거예요?
5: 아, 많이 떨긴 떨었는데 이제 준비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3: 야, 나 스무 살 때는 어땠나?
4: 저는 스무 살까지 침 흘렸던 것 같아요.
3: 예. 예. 예, 나는 지도를 그렸던 것 같아요. 잘 때. 예.
4: 야, 그러면 이제 그걸 경쟁으로 생각하고 아등바등했던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5: 아, 이제
4: 그죠.
5: 거기서는
3: 그러네. 이지훈 씨보다 더 즐겼던 사람이 1위가 되고.
5: 아, 예. 그렇죠. 그런 거죠.
4: 완전히 예. 즐겼던 사람이 1위고 이제 그다음 즐겼던 이지훈 씨.
3: 지훈 씨 무대 중에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영상이 무려 123만 회.
4: 와.
3: 세미파이널 무대에서 준결승에서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했던 우리 이문세 형님의 노래. 그녀의 웃음소리뿐인데 이거 한번 봅시다.
4: 네, 네
3: 살짝. 예. 네. 한번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고. 예. 네.

0: 우리 이지훈 씨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냥 진짜 진심으로 그 감성 감정 그대로 그냥 이렇게 쭉 무슨 기교 같은 게 있거나 그런 느낌이 네. 안 느껴지고. 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감성이 나오냐는 거야.
1: 그러니까요. 저희 같으면 기교 엄청 넣거든요.
0: 예.
1: 떠나야만 하는가. 서정적으로 쫙 가니까 너무 좋네요, 진짜.
2: 감사합니다.
1: 감성이.
0: 아. 예, 예. 베스트 댓글을 몇 개를 좀 소개해 볼까요?
1: 네, 댓글들이 이런 댓글이 있어요. 노래 듣다가 오열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적이 처음입니다. 야. 그리고 또 과한 기교보다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게 정말 우리가 듣고 싶었던 발라드가 아닐까요?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0: 원래부터 가수가 꿈이었어요, 음악이?
2: 원래부터 가수가 좀 꿈이었습니다.
0: 몇 살 때부터 가수 난 가수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2: 전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생각을
0: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지?
2: 제가 노래를 이제 어머니 앞에서 한번 해드렸었는데 어머니가 너무 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 어린 마음에 아 잘하면 더 잘하고

0: 싶지 하고 연습을 아, 했는데 와. 네, 그래도 조금
1: 결국엔 엄마의 칭찬 한마디가 지금의 이지훈을 만든 거네요.
0: 그쵸.
1: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제분들의 네. 칭찬을 진심으로 해주면 애가 그냥 이렇게 바뀌어요.
2: 네, 칭찬 네. 중요합니다.
1: 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라고 칭찬해주고.
0: 감사합니다.
2: 초등학생 때는 어떤 노래를 좀 부르셨어요?
0: 제가 초등학교 때 네. 도라에몽 OST를 처음 듣고
2: 서정적으로?
0: 네.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따라 부르다가
1: 어, 귀여워. 그러면 도라에몽 때문에 가수가 된 거네?
0: 그쵸.
1: 우와.
2: 혹시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0: 그 노래 되게 유명한데 네. 첫 번째 별은 하나 너와 나는 둘이면서 하나.
1: 나는 처음 듣는데 왜 이렇게 슬프냐 이거.
2: 도라에몽이 나온다고 이 노래가?
0: 아, 이 노래 진짜 유명합니다.
2: 누가 도라에몽이 부르는 거야? 첫 번째 별은 하나 친구야. 첫 번째 별은 이렇게 원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0: 아, 이게 도라에몽 극장판에서 나오는 아, 캐릭터가 이제 부르는 노래인데 아.
1: 야, 너무 좋다. 멜로디도 좋고
2: 혼났네요 정말로.
1: 대단하네요. 이 노래도 한번 불러보지 그랬어요. 경연 때
0: 아, 부를 걸 그랬나요?
1: 와,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런 김광석, 이문세 진짜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뻘에
2: 그렇죠.
1: 그런 그 굉장히 오래된 선배님들의 노래인데 그거를 네. 일일이 다 듣고
0: 그렇죠.
2: 초등학생 때부터 김광석 씨 덕질을 했어요?
0: 네, 초등학교 때부터.
1: 이야.
2: 어쩌다가 도라에몽에서 김광석 씨로 넘어가신 거예요?
0: 제가 원래부터 이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이 어머니 아버지가 차를 타면서 이제 네. 그런 7080 음악들을 많이 틀었어요.
1: 아, 부모님의 영향이 중요한 거예요.
2: 네, 조기 교육이 있었어요.
1: 네. 네. 어머니가 댄스 음악 들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0: 아, 댄스 가수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2: 어머니가 컬트쇼 만드셨으면 이 자리에 있었겠죠.
1: 그렇죠. 네. 개그맨이 됐을 수도 있죠. 네.
0: 이제 김광석 거리에 가서 대구에 있는
1: 있죠. 대구에 있죠. 네.
0: 거기에서 이제 베스트 앨범을 하나를 삽니다. 그리고 그거를 막 몇 천번을 막 돌렸어요. 차를 탈 때마다 또 틀어줘 이렇게 계속 그 앨범을 계속 돌려 듣고
2: 그러는 게 있었네요.
0: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변성기가 오면서 되게 우울하고
1: 그렇지.
0: 그래서 이제 노래를 듣다가 너무 위로가 되니까 그 노래를 계속 따라 부르다가 지금 이제 MG 김광석이라는 별명을
1: 얻고. 와, 진짜 김광석. 뭐 충분히 몇 천번을 들었으니 네. 그런 얘기를 들어도 괜찮은 거죠. 자격이 있죠 충분히. 네. 그죠? 제일 좋아하는 원픽이 뭐예요? 한 곡만 골라보라면 김광석
0: 선생님의
2: 야, 지금 어려워요 지금.
1: 네. 뭐 유명하지 않아도 이제 본인이 이 노래만 들으면 참 야.
0: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1: 야, 그 감정을 어떻게
2: 방금 60대 가까우신 분이 넘어질 뻔했어요. 예.
1: 와, 어느 부분 한 소절 좀 들어볼까요?
0: 첫 번째 부분이 너무 유명하죠. 곱고 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매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1: 어머.
2: 와, 아니 솔직히 몇 살이세요?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1: 지금 아빠 엄마가 지금 몇 살이세요?
0: 저희 어머니가 이제 76년생이시고 아버지가 66년생.
2: 대균 선배보다 나이가 어리세요, 그죠?
1: 아버지는 많으신데.
2: 네, 아버지는 많으시고.
1: 아버지는 많으신데. 야, 이 노래를 부모님들 앞에서 네. 불러주면 어머님들이 막 눈물. 네. 아버지가 막 야.
2: 저 같아도 넥타이 매어 주겠어요 이렇게 지금 매번.
0: 감사합니다.
1: 부모님 앞에서. 부른 적은 없죠 이 노래?
0: 있습니다. 저 항상 모든 노래를 하기 전에
1: 부모님 앞에서 불러요?
0: 부모님 앞에서 한번
2: 컨펌을 부모님한테?
0: 그쵸, 이제 저희 부모님 피드백도 해주시고. 네. 근데 이 노래는 처음 듣고 우셨어요.
1: 그러니까 그런
0: 어머니가.
1: 것 같아.
2: 그쵸. 네. 근데 이게 다른 말씀이지만 가까이서 봤는데 피부가 정말 좋으시네요.
0: 아닙니다.
2: 네. 아니 얼굴 피부도 좋은데 저는 이제 너무 가까이서 보잖아요. 이 팔이 좀 뚫려 있어요 지금. 여기 하얘요 지금 팔. 팔뚝살이
1: 온몸이 하얘요 지금 보니까.
2: 네, 피부가 정말 좋으세요.
0: 살짝 춥습니다.
2: 살짝. 네.
1: 그래, 자, 구멍을 털어라 이제부터 제대로 구멍을 털어볼 텐데요. 지훈 씨가 방송이 끝난 후 처음으로 낸 싱글 괜찮.

0: 괜찮은 사람이 드디어 발매됐어요. Yeah!
1: 괜찮은 사람.
0: 이거는 어떤 곡인가요?
2: 이 노래는 이제 저한테 윤종신 선생님께서 써주신 곡입니다.
1: 와.
2: 그리고 좀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나를 묵묵하게 지켜봐주는 존재에 관한 노래입니다.
0: 그럼 이제 엄마와 아빠?
2: 그렇죠. 저는 이제 엄마와 아빠뿐만이 아니고 사실 사람이라고 해석하기보다 전 존재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게 나한테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고,
0: 그렇죠, 그렇죠.
2: 친구가 될 수도 있고,
0: 컬트쇼가 될 수도 있고,
2: 컬트쇼가 될 수도 있고, 당연하죠.
1: 제가 될 수도 있나요?
2: 아, 네.
1: 오늘 처음 뵀으니까 그건 어렵겠다. 아무래도
2: 저 가끔 보면서 너무 위로가 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가끔 본대요. 예,
1: 가끔씩 봐주시고요.
0: 예, 네. 괜찮은 사람. 어떤 곡이 너무 궁금하죠? 네. 윤종신 형이 작사 작곡을 또 이렇게 해주셨다고 네. 하는. 그걸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었습니까?
2: 윤종신 선생님 너무 팬이었는데 네. 이제 저를 아신 건 그때 우리를 말로 처음이고
1: 네, 그때 뵙고
0: 곡을 흔쾌히 또 이렇게.
2: 좋은 인연으로 또 받아들였죠.
1: 그러면 지훈 씨의 신곡 괜찮은 사람을 저희가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무대로 모십니다. 네. 네,
2: 감사합니다.

0: 아니, 정말 정말 위로가 되는 곡이네요. 와. 야. 평소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노래는 이미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위로를 해주는 노래. 네. 야, 저 헛웃음이 나오네요. 너무.
0: 진짜. 뭐야, 어릴 때 어떻게 자랐어요?
2: 어릴 때 너무 행복하게 자란 것 같습니다.
1: 아, 행복하게 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0: 사랑을 많이 받았죠.
2: 네. 사랑을 좋아합니다.
0: 부모님이 부부싸움한 걸 본 적 있나요?
2: 본 적은 있는데 네.
1: 누가
0: 많지 않죠?
2: 많지는 않습니다. 예, 예.
1: 누가 이기시던가요?
2: 항상 어머니가
1: 어머니가 이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0: 아버지가 현명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 노래에서 묻어난 어떤 노래에서도 그 자존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감성에서도. 근데 정말 그 풍부한 어떤 그런 자존감과 또 사랑받은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아, 네. 감사합니다.
0: 대단한 가수가 나왔네. 자, 9660님 문자 몇 개를 한번 본인이 좀 읽어보시죠. 방청객들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2: 966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발라드 볼 때 제 원픽이었는데 이렇게 컬투쇼 와서 라이브 들을 수 있어서 개탔네요. 괜찮은 사람 노래 너무 좋아요. 흥해라. 네.
1: 6080님께서 이지우 씨 너무 감동입니다. 담담하게 말하듯 부르는데 울림과 감동은 엄청 크네요.
0: 그러니까.
1: 우리 아들도 지훈 씨처럼 예쁘게 멋지게 컸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어디 계시죠?
0: 6080 아들이 몇 살이에요? 14살. 14살이면은 우리 지훈 씨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수를 결심했으니까
1: 그렇죠. 늦었죠?
0: 예예. 예. 네.
1: 늦었고 지금이라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이동하실 때 김광석 선생님 노래 많이 틀어주시고
0: 예예예. 예, 예. 아빠 엄마가 열심히 예.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예. 예. 예.
1: 부부싸움은 연 2회 미만으로 해주세요.
0: 예. 예. 지훈 씨가 꿈을 빨리 정한 거예요. 아니 그쵸? 늦지 않았습니다. 자, 네. 괜찮은 사람 뮤직비디오에 이번 백상예술대상 방송 부문 남자 조연상 후보의 이름을 올린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1: 네.
0: 거기 유승목 배우가 출연을 하셨다고 하네요.
1: 뮤직비디오에 그
2: 네, 출연을 너무 흔쾌히 도와주셔가지고 한번 좋은 인연으로 같이 작업했습니다.
1: 네,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 아, 이분이 유승목 배우님이시. 되게 그러니까 여기 조연 진짜 많은 작품에 나오시는 분이죠.
1: 네. 이분도 괜찮은 사람이죠?
2: 네,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네. 제 뮤직비디오입니다.
1: 어린 남자 같아요.
0: 그러니까 저 다른 별에서 어떤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불러주고 있는 느낌이네요?
2: 네, 맞습니다.
0: 그런 느낌 맞아요?
2: 네, 이게 달에서 이제 지구인을 달에서. 위로하는 어린 왕자입니다.
1: 넥타이는 항상 하시네요. 그죠?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고
2: 이던 네.
0: 뮤직비디오 꼭 찾아보시고요. 감성 가득한 것 같습니다. 뮤직비디오 처음 찍어봤겠네요?
2: 네, 뮤직비디오 처음 찍어봤습니다. 처음인데 너무 좋은 배우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영광입니다.
0: 어색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연기잖아요, 나름.
2: 저는 이제 연기를 이제 어릴 때 좀 했었어가지고.
0: 뭐야, 다 할 줄 아는 거야.
1: 뮤지컬도 하셨었잖아요.
2: 뮤지컬을 했었습니다.
0: 아니, 배우 얼굴이에요 또.
2: 네, 감사합니다.
1: 혹시 앞으로 또 도전하실 계획이 있나요?
2: 너무 좋죠.
1: 열려 있어요.
2: 열려 있습니다. 불러주시면 네. 언제나.
1: 야, 근데 뮤지컬 너무 잘하실 것 같아. 이미 노래가 너무 완성형이니까. 그래. 잘하실 것 같고.
0: 뮤지컬 뭐 김광석 그 씨 노래로 하는 뮤지컬 있잖아요.
2: 그날들. 네.
0: 그런 거 하면 너무 좋겠다.
2: 너무 좋죠.
0: 자, 일단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소리 질러! 고려 기파자! 반청물! 굿즈 아! 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 Here we go!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6: 리아양 놀러 갈게.
5: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6: 리아양 함께하자.
5: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6: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7: 레노.
8: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7: 르노.
9: 프리셋 업.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왕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아마 보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0: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지윤 씨와 함께 네? 이지윤 씨 음악도 들어보고 매력 속에 쭉 빠져봤습니다. 헐트 씨 첫 출연하실 때 어떠셨어요?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지금 사실 라디오를 한 세 번 해봤는데 많은 방청객들이 있는 건 처음인데 다들 반응 너무 잘해주시고 감사합니다.
0: 네가 잘해서 그래요.
1: 또 이제 제가 재미없는 얘기해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2: 방청객이 있는 라디오는 컬투쇼밖에 없어요.
1: 아, 네. 너 영광입니다.
2: 네, 다른 데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금 이지윤 씨의 팬이 된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감사합니다.
0: 네. 계속해서 좋은 음악 계속 해주시고
1: 네.
0: 예, 응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이지윤 씨 신곡 괜찮은 사람.
2: 괜찮은 사람.
0: 아니 사람. 이 노래 들으시고 여러분들 다 괜찮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이재열 반스튜디오도 고생했어요.
2: 네, 감사합니다.
0: 저도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 그리고 방송놈들 모두 수고했어요. 자, 남아있는 모든 하루, 소중한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Thank you.

0: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3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3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성공 보물 역시 3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로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Halt!
1: 황재성의 황제 파워! 매일매일 빠르게 바뀌는 트렌드 일일이 따라가긴 어렵지만 그래도 알 건 또 알아야죠. 얼마 전까지 모범적으로 부지런하게 살아간다는 뜻의 갓생이 유행이더니 요즘은 또 진생이 트렌드라고 합니다.

야, 갓생도 벅찼는데 진생은 또 뭐냐 알아봤더니 진짜 인생의 줄임말로 온라인 체험에 만족하지 않고 뭐든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는 삶을 지향하는 태도라고 해요.

맞는 말이죠. 뭐든 직접 부딪혀보고 직접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다. 백견이 부려 일행, 백봉 보는 것보다 한번 직접 해보는 게 낫다. 주말이니까 오늘도 우리 새로운 경험을 위해 뭐든지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2026년 5월 3일 일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첫 곡은 김태우의 메아리 듣고 오셨고요. 아.

0: 아, 유머 갓생, 진생 다 필요 없습니다. 인생 실전입니다. 인실이에요, 인실. 인생은 실전이다. 네, 이 진짜로 본인이 실수를 해보고 내가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이 이제 발급이 되죠. 성인이 되면 주민등록증. 이게 참 무서운 자격증입니다. 주민등록증. 요게 발급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본인이 한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하고 시간이 갈수록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시간이 갈수록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저는 이제 직업 특성상 의도적인 실수와 네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구별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하는 의도적인 실수와 진짜 실수를 구별하지 못하는 아 저는 이제 직업 자체가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이제 이 저도 카메라나 혹은 이 방송을 벗어나서 진짜 실수를 하게 되면은 아 이 데미지는 진짜 복구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복구가 되는 것도 있고 진짜 인생을 사는 것이 이제 성인이 되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성인이 되어서 아주 책임감 있게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을 들이고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제가 공부를 왜 하냐고 물어보면 약간 그거 같아요. 혼자서 내가 무슨 사고를 치거나 혹은 인간이니까 당연히 실수를 할 수 있죠.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힘. 네, 일이 잘 될 때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빵댕이 분들도 주마등처럼 나의 과거들이 지금 막 스쳐가시죠. 저는 요즘 들어서 야, 이 세상이 놀이터가 될 수도 있고 전쟁터가 될 수도 있구나를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막 바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일 깜빡하고 서류 날려 먹고 작업했는데 컴퓨터 꺼지고 하면은 그때 느끼는 바로 그 감정. 등에 식은땀이 쫙 나면서. 근데 우리는 거기서 딱 지켜야 할 건 무엇이다? 엊그저께 최민수 씨가 아들한테 하는 그 말이 영상으로 갑자기 제 알고리즘에 떠올라가지고 봤는데 아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그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나무의 겉에 화려한 것만 이렇게 보는데 진짜는 땅 속에 있다. 정말 죽고 답답하고 그냥 미치겠는데 그 뿌리가 단단하게 잡아주니까 방금 이 얘기를 하면서 모니터에 비친 제 모습을 봤는데 멋있는데요? 지금 좀 멋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자존감을 또 오늘 플러스 3 얻고 가네요. 네 우리는 그 뿌리를 단단히 내려야 한다. 우리 20, 30대 우리 아우분들 저는 언젠가 이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네 꼰대라고 놀리지 마시고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오늘도 재미난 추억을 한번 쌓아보자고요. 남는 건 추억밖에 없다. 남추. 자 광고 듣고 와서 출첵합니다. 광고 까꿍.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0: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0: 고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에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2: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모두가 기다린 봄의 향긋함을 이제 비빔밥으로. 지금 매장에서 냉이된장 불고기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르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3: 르노.

오늘도 황제파워에 속속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주말입니다. 주말에 맛있는 거 드시라고 주말에 뭐다? 치킨이다.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첵 첫곡 9번승 악세사리로 출발!

3889님 남편이 설거지를 싹 해놨네요. 상으로 뽀뽀해줘야겠다. 네, 선물은 그래도 주는 거 물론 마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받는 사람이 뭘 받고 싶은지도 한번 물어봐주는 센스. 네. 진짜 뽀뽀를 원하는지 네, 빨리 의사를 물어보세요.

군대 간 동생 첫 휴가 나옵니다. 거기를 잔뜩 사놨는데 집 거덜나는 건 아니겠죠? 네, 많은 분들이 이걸 걱정하시는데 절대 집 거덜 안 납니다. 왜냐면 군인들 휴가 나오면 집에 잘 안 붙어 있어요. 알았죠? 용돈 두둑히.

김경민, 김정신님 들어오셨고요. 강미미님, 이민경님, 김경란이까지 출체. 진유진님, 친구가 한 달 뒤에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너무 슬퍼요. 네, 지금 당장은 슬프지만 정확히 한 달 후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싸, 나 미국 가면 숙소비 굳었다, 잠잘 곳 생겼다. 올타오라, 숙소 공짜로 하나 생긴 거 축하드려요.

장혜원님, 이정훈님 반갑습니다. 한승철님, 그리고 김정아님도 와주셨고요. 조광덕님도 찾아주셨습니다. 주말인데도 오늘도 황제 파워를 찾아주셔서 떼땡큐.

8876님 우리 집 꼬맹이가 다음 주부터 태권도 학원을 갑니다. 화이팅을 외쳐주세요. 그래 조카야. 태권도 학원 화이팅이야.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 화이팅.

요즘이 너무 잘 살았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버려. 그럼 집에 있지 말고 당장 번화가로 나가서 네 실력을 좀 뽐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멋지게 꾸며놓고 약속 취소돼서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빵댕이들이 많아서 맴이 안 좋더라고요. 태경님 산책이라도 하셔요. 조규현님, 석진우님, 김영준님, 김효민님도 어서와버려.

0: 한석이 지난 한 달 동안 택시비로 40만 원을 썼네요. 반성하지 않나 자신.
1: 와, 택시비로 40만 원이면 여러분 잠깐만, 만 원씩 해도 30일이 일단 넘었다는 건데 어떨 땐 두 번 탔다 왕복인데 거의. 네, 허리님,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0: 한창. 버스 정류장 도착을 하자마자 버스를 탔습니다. 타이밍 미쳤다.
1: 느낌 좋은데요? 1004님.
0: 아, 올해 아마 운수 대통령이 아닐까요?
1: 유다은님.
0: 어서 오십시오.
1: 김준섭님. 강연태님까지.

0: 여기까지.
1: 자, 강연태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강연태님께는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행복하시겠지? 이름을 치킨 먹으면 너무 행복해버리죠. 맛있게 드세요. 여기까지. 자, 1부 출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2부로 넘어갈게요. 노래는 크래비티의 신곡입니다. 레모네이드 피버 준비했습니다. 요거 듣고 2부로 넘어갑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가 매일 쓰고 마시는 깨끗한 물 한 모금이 간절한 곳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심각한데요. 식수난과 위생문제, 식량위기까지 겹치면서 건강과 미래까지 위협받고 있죠. 이런 국가들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생활 실천만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물 발자국을 줄이는 노력을 한다면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줄 희망의 단비가 되지 않을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5: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레노.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0: 르노.
2: 황제팡어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 만나볼게요. 신별님, 황디는 회전 초밥집 가시면 어떤 걸 제일 많이 드시나요? 저는 연어, 연어에 양파랑 타르타르 소스 올라간 것만 20접시 먹어요. 이 대단하네요. 다른 걸로 20접시 먹어도 대단한데 이 정도면 배가 많이 부를 텐데 20접시 자체가 일단 20피스 아닙니까? 일단 대단한 건데 옛날에 뭣도 몰랐을 때는 이제 그 광어지느러미라든지 아니면은 그 소고기 약간 토치로 그슬려가지고 이렇게 준 거 요거 두 개밖에 못 먹었는데 이제 회 맛을 조금 알게 되고 숙성회를 이제 좋아하면서 발전을 점점 제가 하게 되죠. 저 이제 막 방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어 초밥도 너무 좋아하고 고소하고 맛있고 근데 제일 맛있는 게 여러분 그냥 그 횟집에서 회를 시키면은 밥이랑 이제 나오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식초랑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조절해가지고 먹는 초밥 있잖아요. 그걸 뭐 이제 제대로 뻗쳐가지고 막 거기서 그냥 일식 요리사처럼 그렇게 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살짝 해가지고 밥에 얹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아, 그 투박한 맛이 참 좋더라고요. 그냥 막 간장 조금 해가지고 고추냉이랑 해서 이렇게 싹 살랑 먹으면 근데 아직도 어릴 때 먹은 거긴 하지만 광어 지느러미가 식감도 너무 좋고 아 그리고 오징어 초밥도 진짜 맛있어요. 갑오징어인가? 그 오징어 아 한치 초밥 걔도 너무 맛있고 그리고 무슨 심해어인가? 뭐 하나 있는데 아 그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쨌든 숙성회를 저는 이제 맛을 좀 알게 됐다. 너무 맛있습니다. 우리 별님 지금도 혹시 초밥집에 계시나요? 오늘 갈 예정이신가요?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자 만나보겠고요. 2부에서는 오랜만에 남자 단원과 같이 화음을 맞춰봤다는 사중창단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할게요.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0: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2부 보이스 오브 황제팀 사중창단이 불러주는 노래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추는 사중창 코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창단 단원 4명이 각자 외치는 한 글자를 잘 캐치하셔서 네 글자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일단 네 글자를 최대한 듣고 그걸 조합해서 노래 제목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사중창단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저 남자 단원이 아직 잘리지 않고 오랜만에 또 오셨네요. 아, 오늘 유난히 행색이 또 초라한 그지꼴입니다. 아, 진짜 너무 꾸질꾸질하고 뭐 하셨어요? 아, 황제파와 아상 공개방송에 오셔서 놀아 재꼈다고요. 아, 우리가 애프터파티가 없었는데 본인들끼리 애프터파티를 갔어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아, 차가 끊겼어요. 아, 그래서 아산에서 서울까지 걸어 올랐습니까? 아, 그래서 이렇구나. 거짓말하고 있네. 네, 정말 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대는 우리 사중창. 자, 오늘도 한번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특히 남자 단원이 기량이 많이 떨어지는 친구인데 화음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짧고 강하게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글자 단어를 잘 조합하세요. 처음 외치는, 이분들이 처음 외치는 이 타이밍이 가장 안 맞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1: 레도.
0: 레도 들었죠? 레도 아니면 고인데? 하인가? 아까 되게 못되게 누가 외쳤는데?
2: 하.
0: 레도 고 누구지? 레도 고 하. 하도 레고 하고 레도 도레 하고. 자, 이 네 글자를 기본값으로 놓고 다음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음 없이 소리로만 길게 길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3: 야!
0: 면이 들렸던 것 같은데. 며 아니면 면인데. 여러분들은 뭐 들으셨습니까? 아, 이거 누가 옆에 상의할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참 좋을 텐데. 저는 혼자 싸우니까. 아, 저 혼자 솔프라니까 여러분들 부럽습니다. 자, 이제 아무래도 저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맞추지 못할 것 같아요. 세 번째 힌트. 정식으로 화음을 넣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3: 고!
0: 고가 맞는 것 같아요. 며 아니면 명 맞는 것 같고. 고며, 며고, 명, 고명. 근데 명이 들어가는 노래는 많이 없는데. 그럼 며일 확률이 높겠죠? 뭐고 하며. 이거 아닐까? 일단 추측. 네. 자, 일단 남자 단원이 계속 거슬리고 있는 가운데 제발 음을 좀 맞춰서 제대로 화음을 넣어서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3: 야!
0: 사? 레. 사고래며 사며고래 사래고며. 아, 뭔가 제가 틀렸겠죠? 지금 뭔가 틀렸으니까 네 글자가. 아, 오늘 정답을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 와, 대박이다. 아, 제가 조합을 못하네요. 이게 찾기는 잘 찾았는데 조합을 못하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여러분 이 훌륭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진행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겠습니다. 삶의 끈을 더 단단히

조율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고묘사래 아, 이 네 글자를 찾았는데 이 중에 한 글자 빼고 다 찾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힌트입니다. 제대로 화음을 넣어서 하나 둘 셋. 아, 다 들었어요? 안 속네. 자, 아, 이제 정확하지 않아도 정신을 잘 차리고 있네요. 우리 임팔로피 늘 좀 넋이 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임팔라 PD를 본 적이 없지만 꽃으로 따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민들레 씨앗 같은 느낌입니다. 둥둥 떠다녀요. 둥둥. 후 불면 저리 날아가고 후 불면 저리 날아가고. 그 친구분도 요즘 가끔 데리고 오시잖아요. 옆에 있잖아요. 네네. 톰슨 가젤 같이 지금 옆에 그 임팔라 PD 옆에 톰슨 가질 PD가 또 계시긴 합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80%를 제가 맞췄습니다. 고묘사래 이 중에 한 글자 빼고 다 맞췄습니다. 자, 일단 힌트 좀 드릴게요. 단어로 동해바다. 이거 근데 이거 주면 끝인데. 동해바다 주면 끝인데. 자, 어디로 떠나자?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네 글자 노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이야, 힌트곡이 거의 정답 유출 수준입니다. 바비킴 고래의 꿈 듣고 올게요. 예. Yeah.

0: 아, 여러분 제가 아까 단어를 유추하다가 고래라는 말을 했대요.
1: 고래?
0: 네. 이래서 코미디언이 되길 잘했다. 잘했다. 이게 진짜 다른 직업이었으면 역적이 될 만한 일이었는데. 자, 네 명이 화음 넣어서 노래 제목을 합창하는 코너 사중창하고 있고요. 앵콜송으로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앵콜송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2: 고래사는
0: 누구야? 누구야? 이 사람 살목지로 보내. 살목지로 보내서 저 공포 체험 한번 하고 오게. 한 번만 더 들어볼게. 다시 이게 뭐야 이게. 다시 한번 정답 짜증나게 하지 말고. 자, 빨리 시작.
2: 고래사냥.
0: 정말 기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단 발표할게요. 오늘 정답 고래사냥이었습니다.

그냥 왠지 모르겠지만 삶은 계란이랑 사이다 병사이다 옆에 하나 들고 그냥 MT 가고 싶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뒤 드럼 소리 들리죠? 뻑뻑한 거. 이 드럼이 낭만이야. 그래도 생각만 내 꿈 아 1970년대 청춘 문화를 보여주는 김연비적인 노래입니다. 그 시절 젊은이들에게 고래라는 희망을 제시하면서 시대의 찬가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김준현 씨 그 아지트가 있어요. 거길 놀러 갔는데 통기타가 하나 있더라고요. 봤는데 송창식이라고 사인이 멋들어지게 돼 있는 걸 보고 아 훔쳐오고 싶다는 생각이 네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송창식 선생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을까요? 지금 선생님 리스트들도 양희은 선생님, 송창식 선생님 네 이렇게 두 분 네 올해 섭외 리스트에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리스너들에게 묵직한 해방감을 선사해주는 곡 송창식의 고래사냥이었습니다. 387하나님 송창식 선생님 늘 활짝 웃으며 노래 부르시는데 너무 대단하세요. 웃으면서 고음을 지르는 방법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 뭐 독보적인 창법을 가지고 계시죠. 나중에 진짜 우리 그 CGV 그게 아니지 빵지부이 죄송합니다. 빵지부이의 송창식 선생님 한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아요. 부캐를 하나 만들 지금 부캐 너무 만들고 싶어. 그냥 개인적인 욕구인데 부캐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지금 참았어요. 황창식으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고래사냥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했고요. 당첨자는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세요 보이스 오브 황제팀. 네. 자 여기서 2부 마치겠습니다. 2부 끝곡 코요테 우리의 꿈 준비했고요. 듣고 3부로 넘어갑니다.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따뜻한 봄날, 까무룩 졸음이 몰려오기도 하죠. 장거리 운전 땐 쉬어가야 안전한데요. 농기계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면 농사 준비로 경운기나 트랙터 사용이 늘어나는데 충곤증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농기계 작업 땐 장갑은 손에 맞게, 전기가 통하는 금속 장신구는 피하고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옷자락과 신발끈도 잘 여며주세요. 또 바쁜 농번기라도 틈틈이 쉬어주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돌아온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0: 경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4: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치면 파워FM 황제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0: 여보세요.
1: 빵디 안녕하세요. 대구 상인동 조신남 비글입니다. 제가 작년 2월 황제파워에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축하해주세요. 하고 문자 보냈었는데 빵디가 한 달 뒤에도 어쩌고 있는지 소식 전해주라요. 했었더랬죠. 짠, 소식 전해주러 왔다요. 너무 늦었죠? 벌써 사귄 지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어요. 연애 극초기 살짝 어색했었는데 빵디의 문자 소개 이후로 저희는 한시도 어색할 새 없는 환장의 콤비가 되었답니다. 그동안 남자친구랑 결혼을 약속하고 지난 주말엔 상견례를 하고 왔는데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음악 강사라 수업할 때처럼 텐션 높일까 봐서 스스로에게 자중해 주문을 되뇌이며 상견례를 무사히 치렀어요. 빵디, 저 11월에 결혼해요. 소리 질러. 내 웃음 버튼 예랑아, 우리 11월까지 잘 준비해 내보는 거야. 앞으로 지금처럼 서로의 편이 되어주면서 예쁘고 재밌게 잘 살아보자. 내가 더 잘할게. 사랑해. 그리고 평생 냉장고에 맥주는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한 말 꼭 지켜. 알았지? 신청곡은 다비치의 빵빠레입니다.

0: 자, 오늘은 조신한 비글님의 신청곡 다비치 빵빠레 듣고 오셨습니다. 자, 11월 결혼 축하드립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일륜지 대사를 드디어, 네, 백년해로를 드디어, 세상에, 작년 2월인데 올해 11월 결혼이면은 뭐 얼마나 그냥 서로 좋아 죽겠어가지고, 이게 뭐 11월에 당장 결혼하자, 그냥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를, 아 제가 그랬습니까? 한 달 뒤에 보자요.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사실 한 달도 사실 짧아요. 좀 더 있다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운명의 짝을 만났군요. 안 그래도 솔로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 황제 파워에서 이런 경사, 아 이게 축하, 두 번 축하드립니다. 진짜 상견례를 또 어떻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그 상견례. 야, 어쨌든 저는 근데 연애의 목적지가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아니지만, 네, 결혼은 한번 태어났으면 그냥 해볼 만한 게 아닌가. 네, 꼭 그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애인데 11월에 결혼을 하신다니까, 11월에 신부.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스드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중간중간 저기 뭐 선배들한테 조언도 좀 구하고. 우리 황제파워의 그 장점이 뭡니까? 바로 집단지성 아닙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여기 결혼 40년 차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월수별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꽃길만 걸으시기를. 자, 여기까지 신바타 사용과 신청곡 만나보겠고요. 광고 듣고 와서 저희는 3부 그 가수가 돌아왔다 출발하겠습니다. 광고 까꿍.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0: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1: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2: 단체티가 필요할 땐
3: 아이디어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흑표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2: 사랑해요. 흑표 침대.
3: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0: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 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 젤 세트를 드립니다.
1: 언제 변합시오. Let's go! 4시 파워 FM 107.7 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그가 돌아왔다. 그녀가 돌아왔다. 그들이 돌아왔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가수의 컴백. 이제 황제파워가 버선발로 나가서 반영한다. 그 가수가 돌아왔다. 신곡을 내고 우리 곁에 돌아온 가수들을 만나보는 코너, 그 가수가 돌아왔다. 그가 돌, 일요일 3부 코너로 함께합니다. 퀴즈가 있습니다. 요 퀴즈를 맞추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가수가 돌아왔다. 황제파워의 컴백을 보고하러 온 이번 가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컴백에 맞춰 올라온 기사 제목으로 드릴게요. 기사 제목 힌트. 돌아온 봄의 여신. 1년 6개월 만에 컴백. 1년 6개월 만에 컴백입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데뷔 10주년 맞아서 10년 전 미공개곡이 타이틀곡. 어, 그때 왜 안 쓰셨지? 궁금하네요. 데뷔 10주년 날 신곡 발매. 전곡 작사 작곡? 야, 이거는 굉장한 능력자인데요. 전곡을 작사 작곡했고요. 데뷔 10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뭐야, 그리고 봄의 여신. 1년 6개월 만에 컴백. 그러면 재작년인가? 재작년까지 활동을 지금 하신 거죠. 현재 날 기준으로. 야, 근데 이게 좀 특별합니다. 10년 전에 미공개곡이 타이틀곡이다. 저희는 두 번째 힌트가 나갔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힌트가

남았습니다. 이 팀의 이전 히트곡을 3배속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배속 힌트 주세요. 아, 이제 알겠네요. 네, 노래 제목에 S전자 핸드폰 이름이 들어가는 바로 그 그룹 아닙니까? 네. 자, 영어 가사가 들리는데 목소리가 아주 인상적이죠. 방금 들으신 노래 우주를 줄게입니다. 아주 그냥 귀엽고 독특한 목소리가 인상적이고 작사 작곡에도 능하고 개성 있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이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단, 금발 단발머리 금단으로 유명하신 분. 봄에 관한 노래가 많아서 봄캐롤 주인공으로 불리는 분. 이제 알겠습니다. 자, 정답하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힌트도 역시 노래로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목소리가 너무 특이하시니까 이분이 리메이크한 아틀란티스 소녀 요거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황제파워의 일요일 코너 그 가수가 돌아왔다. 그 가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답 공개할게요. 그 가돌의 이번 주 컴백 가수 오랜만에 신곡으로 돌아온 볼빨간 사춘기입니다. 볼빨간 사춘기 올해가 데뷔 10주년이라고 합니다. 2016년 4월 22일에 볼사가 데뷔를 했대요. 그 날짜에 딱 맞춰가지고 2026년 4월 22일날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했다고 합니다. 새 미니 앨범 타이틀곡 Find You. 네, Find You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리암 니슨이죠. 리암 니슨이 이제 자기 딸을 납치한 나치범들한테 하는 말, I'll find you and I kill you. 네, Find You나 뭐 무조건 전 리암 니슨이 생각이 났는데 결을 달리하네요. 아, 볼빨간 리암 니슨도 생각이 나고 I'll find you, I'll kill you. 네, 리암 니슨 성대모사 제법이죠. 자, 10년 전에 감성으로 돌아가서 당시 볼빨간 사춘기의 감성을 좋아하는 팬들을 위해서 이번 앨범 타이틀곡으로 골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곡 작업부터 공연까지 계획을 아주 그냥 빼곡하게 세워놨다고 하니까 팬분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이죠. 8756님, 그렇죠. 봄에는 남자 노래 장범준, 여자 노래 볼빨간 사춘기 국룰이죠. 인정. 자, 그가 노래에서 만난 컴백 가수 볼빨간 사춘기. 정답 맞춰주신 분들 명단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빨간 사춘기 컴백을 축하하면서 최신곡 Find You 그리고 예전 히트곡 여행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

0: 트로
1: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생활정보
6: 한 잠 푹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죠. 또 아기가 두 팔을 위로 쭉 펴고 나비잠 자는 모습은 참 사랑스러워요. 한잠 나비잠 모두 잠을 가리키는 우리말인데요. 잠을 나타내는 말은 다양해요. 깨었다가 다시 든 잠은 그루잠, 옷을 입은 채 아무데나 쓰러져 자면 등걸잠,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자면 돌격잠이라고 해요. 봄날과 어울리는 이름도 있죠. 바로 꽃잠인데요. 깊이 든 잠을 말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아주 깊이 든 귀잠, 깊이 든 속잠도 있어요. 잠은 뇌를 청소하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밤도 달콤한 꽃잠 주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가면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밭 보리 이노엔

0: 검색창에 그레이넘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5: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4: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6: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8: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9: 황재성의 황제파워.
10: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5월 3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아, 내일 혹시 깜빡 임시 공휴일 지장 안 됐나? 라면서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고 계시네요. 네, 아닙니다. 네, 사연 받았습니다. 고승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방디, 제 여자친구는 미용사인데요. 며칠 전 제 이마를 빤히 보더니 길쭉하게 자라있는 5cm짜리 흰 털을 상의도 없이 툭 뽑아버렸습니다. 문제는 그날 이후부터예요.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미세하게 꼬이는 게 다 그 흰 털 때문인 것 같거든요. 별거 아닌 소소한 불운들이 겹치니까 그게 내 행운의 털이었나 싶어서 자꾸 찜찜하더라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이마만 멍하니 보게 돼요. 내 행운의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황디, 제 이마에 다시 행운이 도달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제 이마를 향해 강력한 흰털 자라나라 빔 부탁스. 네, 오늘은 행운의 흰털을 뽑히신 고승환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운을 주는 이 흰털, 네, 이게 또 우연이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또 있죠. 네, 샤머니즘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고,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 와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엄정화 하늘만이 허락한 사람. 일단 하늘 얘기 나오는 순간 그 흰 털과 우리 승환님은 하늘이 맺어준 사랑이었다. 제발 그 흰 털에 모근이 뽑히지 않

않았기를 바라면서 아 자라나라 모발모발 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환님 스피커에 흰털이 뽑힌 자리를 갖다 대세요. 되셨습니까? 쏴드릴게요. 자라나라 모발모발 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엄정화 하늘만 허락한 사랑.

당신의 휴일을 월요일에 불태워라. 휴일엔 더 신나다. Ladies and gentlemen, mother, father, gentlemen, 따따따라따따, 따따따, welcome to

둥둥둥 두두둥둥둥 월뮤 펠리듬이 단전에서부터 차올라옵니다. 자, 가족들 다 같이 모여있기 좋은 일요일, 기왕이면 온 가족 손잡고 월뮤 펠로 임자!

자, 오늘 첫 곡은 이렇게 입장을 하고 올랐습니다. 트와이스 우아하게. 자, 퀴즈를 하나 준비했고요. 요거까지 맞추고 선물 가져가십시오. 제가 빵집이에 넣고 싶은 새로운 라인업, 독보적인 음색의 이 가수 누구일까요? 힌트는 계량안보 그리고 가나다라 창법의 창시자죠. It's 여기까지.

8888이 아빠가 엄마 몰래 용돈 10만 원을 쓱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한 팀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센스!

0: 서점 가서 책 제목만 100개 읽고 왔어요. 지식은 안 쌓였지만 마음은 꽉 찬 느낌. 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1: 네, 서점 데이트 그리고 서점 육아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훌륭하다고 하네요.
0: 자, 하늘님, 마음의 양식 쌓였으면 이제 뭐다?
1: 네, 점해주 시간이다. 월미패 즐겨.

8171님 빵디, 빵디를 너무나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그리한 죄, 고백송 부르면서 입장합니다. 그 고백 받아드리겠습니다. 익숙해요. 누군가 저 좋아하는 고백한 거짓말이에요.

3310님 채소마켓 무료 나눔하러 갔다가 중학교 동창을 만났어. 이런 겁니다. 인연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것이 운명의 데스티니. 빨리 전범교환 진행시켜. 이런 인연은 평생 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세보지는 않았지만 아시죠? 아주 유명한 이 바닥에 유명한 조끼 러버. 어때요? 요즘 같은 날씨에 여러분들도 조끼 입고 싶죠?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빵집이에 넣고 싶은 새로운 라인업이 있습니다. 독보적인 음색의 이 가수 누구일까요? 힌트는 계량 안복 그리고 가나다라 창고의 창.

김성진님, 택시 탔는데 기사님이 황제 파워를 쓰고 계시네요. 기사님 멋져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기사님 안전운전하시고 만수무강하시고 손길만 걸어.

빈티지 의류 매장 오늘 처음 가는데 뭘 잘 봐야 할까요? 빈티지 매장에 가면 꼭 일어나는 사고가 있습니다. 내가 옷이 예뻐서 옆에 행거 위에 올려놨는데 다른 손님이 그걸 가져가서 입는 경우가 빈티지 매장에서는

저는 제 가방, 저 빈티지 엄청 좋아하잖아요. 제 가방 올려놨는데 손님이 제 가방 갖고 가서 결제한 적도 있어요. 네, 택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주인분이 보고 있는 거를 제가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빈티지의 향은 제 마음입니다. Sister, I like it.

0550님, 황재성 얼굴에 긴 붙음.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겁니다. 잘생긴. 자, 어느 브랜드건 빨리 이 제품을 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생김을 실제로 좀 뭐 스페셜 패키지도 좋으니까 잘생김이라는 김을 실제로 좀 출시를 제발 좀 앙! 아니면 황제 파워랑 콜라보를

보러 갑니다. 매운맛을 제대로 볼 겁니다. 갈비찜. 얼마 전에 양념돼지 갈비를 제가 추천을 했었는데 갈비찜 연속으로 두 번 가는 건 뭔 상관? 우리도 매운 갈비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맞춰 양푼이 매운 갈비찜으로 진행시켜! 떡다리 꼭 추가?

죄송한데 호칭을 오빠나 형으로 좀 부탁드리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 퀴즈 정답 바로다가 말해드릴게요. 제가 빵지부에 넣고 싶은 캐릭터 누구일까요? 정답은 송창식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전당에 올려놓을 거고요. 여러분 이제 일요일이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내일 또 어차피 찾아오는 월요일인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준비할 거는 준비하자고요.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 일찍 주무시고 아마 뒤척이실 텐데 좀 일찍 주무시고 대신 저녁을 아주 맛있게 맛있게 드시고 주말에 마지막 큰 행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린이날도 어버이날도 다들 바쁘시겠지만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죠? 그때도 뭐 하루 종일 우리 방송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동할 때 들을 수 있을 때 챙겨가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맨날 오며 가며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앙! 네. 왜냐면 제가 심심하니까 그래요. 저 날 위해서. 우리 내일도 4시 만나고요. 남은 하루 신나게 마시고 행복하게 신맛탱 하시고 오늘 끝곡 이승윤 언덕나무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려버리겠습니다. 오늘도 끝!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혼자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댄스킹.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는 지하철만 타도 꽃이 한가득입니다. 찐분홍, 새빨강, 샛노랑. 자리에 앉은 우리 어머님들 점퍼 색깔 자체가 꽃이네요, 꽃. 어디 색깔뿐인가요? 티셔츠며 손가방이며 하다못해 발목까지 올라온 양말에도 꽃무늬가 한가득. 온몸으로 봄을 껴안고 소녀처럼 꺄르르 웃는 엄마의 계절은 영원한 봄입니다.

김진호, 엄마의 프로필 사진은 왜 꽃밭일까? 박서현의 러브게임 일요일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라디오계 소나몰라송 DJ 박소현입니다. 9247님, 우리 엄마도 꽃무늬를 정말 좋아했는데 이제 제가 그러네요. 전에는 무조건 블랙, 그레이, 네이비 이런 무채색 옷만 샀는데요. 자꾸 꽃무늬에 손이 가요. 옛날에는 촌스럽다고 질색팔색 했는데 아, 진짜 너무 신기하죠. 이 이유를 정확히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밝은 옷 입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나이가 들면 수정체의 노화로 색을 구별하는 능력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은은한 파스텔톤보다는 대비가 확실하고 눈에 확 들어오는 선명한 컬러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0: 예, 나이가 들수록 옷이 화려해지나 봐요. 예, 양말 컬러도 예전에는 정말 블랙, 그레이, 뭐 네이비 이랬는데 양말 색깔만 봐도 옛날보다 저도 화려한 걸 사게 됩니다. 좀 슬픈 얘기네요. 일요일 잠시 후에는 원 플러스 원 노래 배송 서비스 덤덤덤덤덤덤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이어지고요. 4부에는 아이돌과 함께하는 아이돌 팬미팅 이어집니다. 오늘은 언차일드 하은, 예은 두 분과 4부 함께할 거고요. 3부에는 아무튼 팬미팅이라고 오늘 첫 선을 보이는 시간, 어떤 시간인지는 7시에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3: 리아양, 놀러 갈게.
2: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3: 리아양, 함께하자.
2: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3: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6: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7: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8: 맨날 하는 회의 MG는 집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노래를 신청하면 한 곡 더 덤으로 얹어서 들려드립니다. 원 플러스 원 노래 배송 서비스 덤덤덤덤덤덤. 머리 아프게 여러 곡 고민할 필요 없고요. 거창한 사연 없어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이 감정에 꽂히는 노래 하나만 신청해 주세요. 노래도 원 플러스 원, 선물도 원 플러스 원으로 나갑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는 아이스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두 잔씩 갑니다. 첫 번째 사연은 7453님인데요. 엄마랑

제주도 가파도 놀러 갔다가 집에 가는 길입니다. 운전해서 가는데 노래 한 곡만 틀어주세요. 김현철, 조지가 함께한 드라이브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집이 제주도인가요? 가파도는 어떤 느낌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다음에 제주도 방문 계획이 있다면 가파도 추천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저도 가보고 싶네요. 아이스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가고요. 아, 드라이브 이곡 들으면서 운전해서 제주도의 그 해안 도로를 달린다. 상상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7453님의 신청곡, 피처링 조지, 김현철 드라이브 이어집니다.

제주도의 푸른밤 성시경. 제주도 하면 또 이 곡이 또 나와줘야죠. 그래서 7453님의 신청곡 드라이브의 덤으로 얹어드린 곡은 제주도의 푸른밤이었습니다. 1+1 노래배송 서비스 다음 사연은 8055님인데요. 둘째 낳고 몇 년 만에 자유부인으로 친언니와 대전 당일치기 여행 갔다 오는 길입니다. 언니랑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면서 육아 스트레스까지 싹 풀었습니다. 스탠딩 에그 사랑한대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육아 스트레스까지 날려주는 힘이 있는 언니라면은 최고의 언니인데요. 예. 오늘 잘 쉬셨네요, 정말. 예,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고 육아 스트레스까지 싹 다 날리신 8055님의 신청곡 스탠딩 에그 피처링은 윈디입니다. 사랑한데 나가고요. 아이스커피 1+1 선물로 갑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물을 절약하는 습관이 익숙하지 않다면 절수형 샤워헤드와 같은 도구의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많은 양의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일반 샤워헤드가 분당 12리터 이상의 물을 사용할 때 절수형은 7리터 이하로 사용하는데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간 27톤의 물을 아낄 수 있고 수도요금은 10만 원 이상 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샤워 시간까지 조금씩 줄여간다면 더욱 완벽한 실천이 되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Gorilla.
1: SBS 생활 정보.
2: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으니 위의 기운을 고르게 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 설사를 먹게 하며 기운을 돋우고 번뇨를 없앤다. 늦게 거둔 백미가 더욱 좋다. 바로 쌀에 대한 기록인데요. 예로부터 쌀은 소화기 질환을 가진 허약한 체질의 환자에게 훌륭한 식이요법이자 약재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쌀은 밀가루나 다른 곡류에 비해 소화 흡수율이 높고 속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특히 쌀을 곱게 갈고 우유를 넣어 끓인 타락죽은 수락관이 아닌 내의원에서 직접 만들어 왕에게 올렸다니까요. 쌀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보약과도 같은 귀한 식재료인 셈입니다.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노래를 신청하면 한 곡 더 덤으로 얹어서 들려드립니다. 원 플러스 원 노래 배송 서비스 덤덤덤덤덤덤. 노래 한 곡만 신청해 주시면 노래도 원 플러스 원 선물도 원 플러스 원 갑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아이스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두 잔씩 갑니다. 이번에는 8184님의 사연입니다. 10살, 5살 아이들과 주말 당직 같이

씻어고 퇴근하는 길입니다. 지루했을 텐데 엄마랑 함께라서 즐거웠다고 해주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네요. 적재, 기억은 추억이 된다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야, 주말 당직을 아이들과 같이 섰어요. 일터에, 그렇죠? 같이.

0: 당신은 누구시길래 최유리였습니다. 기억은 추억이 된다에 이어서 덤으로 이어드린 곡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원 플러스 원 노래배송 서비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연은 2459님이 주셨는데요. 아이가 태어나고 행복하긴 해도 저의 인생이 없어진 느낌이라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매일매일 언니 라디오 들으며 힘내고 있어요. 오늘은 왠지 위로받고 싶은 날이라 문자를 보내봅니다. GOD 촛불 하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육아가 얘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중에는 나를 위한 시간 더 자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힘들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의 라디오와 목소리가 위로가 된다고 하니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눈물이 좀 차오르는 날이다 싶을 때면은 언제든 찾아와 주세요. 신청곡 하나만 생각하셔서 넣어주세요. 선물도 갈 거고요. 신청하신 곡 GOD 촛불 하나 이어집니다.
1: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0: 이진아, 온유가 함께했습니다. 밤과 별의 노래 이어드렸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매트리스는 푹신한
1: 잠두잠.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샤볼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3: 와,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4: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모두가 기다린 봄의 향긋함을 이제 비빔밥으로. 지금 매장에서 냉이된장 불고기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5: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6: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9: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Renault.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2: Renault.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박서현의 러브게임 3부에는 아무튼 팬미팅이라고요. 새로운 코너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언니네 이발관 산

0: 안녕하세요. 가스트론 홍보팀 서윤석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가스 안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는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스의 위험성과 감지기의 필요성을요. 감사하게도 지난 2년간의 캠페인을 통해 안전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고 그 관심은 의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가스트론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가스 안전의 중요성을 전하겠습니다. 산업 현장, 아니 현장을 넘어 우리 모두의 안전이 완전해질 때까지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3: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제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이수훈 고백, 늑대의 유혹 OST였습니다. 박수현의 러브게임, 잠시 후에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상 코너, 스타가 나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아무튼 팬미팅 진행할 거예요. 첫 번째 스타는 좀 전에 듣고 온 노래와 관련 있는 사람인데요. 누구일지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케어원 헤어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원 헤어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메디솔라.
4: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5: 암요 암요 서감이요.
4: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5: 암요 암요 서감이요.
4: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5: 암요 암요 서감이요.
4: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구이.
6: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7: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8: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9: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10: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11: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0: 마트 박스.
1: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부산 바다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 옷 승선권, 주방 안심 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 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스타가 안 나와도, 직접 볼 순 없어도 팬미팅은 할 수 있잖아요. 티켓팅 전쟁도 줄서기도 필요 없는 스타 없는 스타 팬미팅. 아무튼 팬미팅. 오늘이 첫 시간입니다. 아무튼 팬미팅 이 코너의 특징은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국내외 모든 스타들이 나올 수 있고요. 스케줄이 안 돼서 물리적으로 어려워서 못 나온다 해도 괜찮습니다. 스타가 직접 출연하지 않아도 팬심만 있다면 팬미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팬미팅에서는 한 명의 스타를 정해서 출연한 작품은 물론이고요,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하면서 노래도 들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아무튼 팬미팅에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스타가 떠오른다면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

신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아무튼 팬미팅 첫 번째 스타는 바로 2003년 데뷔 이래 잘생뿜의 자리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참치오빠 배우 강동원입니다. 3부 처음에 들었던 이수은의 고백, 이 노래가 바로 강동원 씨를 스타로 만들어준 영화 늑대의 유혹 OST인데요. 우리나라 영화에 3대 등장신이 있잖아요. 그중 하나가 바로 늑대의 유혹 우산신입니다. 여자 주인공 이청아 씨가 쓰고 있던 우산 속으로 강동원 씨가 웃으면서 슬로우 걸려서 등장할 때 영화를 보던 여자들이 환호성이 터져나왔다고 해요. 이 영화로 강동원 씨는 핫한 스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걸 시작으로 의형제, 전우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초능력자, 검사회전, 검은사제들 등등 다양한 영화에 출연하면서 배우로도 자리를 잡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을 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연예계에서 가만두지 않았을 미모라서요. 그래서 모델 데뷔 전에 길거리 캐스팅을 당해서 아주 잠깐 가수 준비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소속사에 문제가 많아서 아주 잠깐 하고 말았는데요. 과연 강동원 씨가 가수로 데뷔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궁금증을 다음 달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강동원 씨의 차기작 2026년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인 영화 와일드싱 덕분인데요. 와일드싱은 한때 가요계를 휩쓸었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려서 하루아침에 해체가 된 3인조 혼성 댄스 그룹 트라이앵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여기서 강동원 씨는 팀의 리더이자 댄스 머신이었지만 현재는 생계형 방송인이 된 현우 역할을 맡았고요. 영화 속 그룹 트라이앵글이 부른 노래는 실제로 음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배우들이 안무 연습도 해서 뮤직비디오를 찍었거든요. 감독? 배우 할 거 없이 이 영화에 얼마나 진심인지 느껴지는데요. 강동원이 춤추고 노래한다고 난리가 난 그 영화. 영화의 OST이자 배우들이 직접 부른 트라이앵글의 Love Is 이어드립니다.

트라이앵글의 러브 이즈에 이어서 강동원, 김태리가 함께한 가려진 길 이어드렸습니다. 가려진 길은 영화 1987의 엔딩 크레딧에 흘렀던 노래인데요. 영화의 여운을 배가시키면서 관객들을 끝까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게 만들기도 한 곡입니다. 1987에서 강동원 씨는 실제 인물인 이한열 열사를 연기해서 짧게 등장했지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배우 강동원을 말할 때 연기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말 자주 언급되는데요. 의형제의 북한 간첩, 전우치의 도사, 검은 사제들의 신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사형수, 검사 외전의 사기꾼 등등 한 번도 비슷한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든 강동원 효과라는 말이 따라 붙잖아요. 강동원 효과,

강동원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이 실제 장면과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입니다. 영화 군도에서 하정우 씨와 함께 나오는 장면에서 강동원 씨에게만 벚꽃잎을 뿌려준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두 배우에게 공평하게 뿌려준 거거든요. 검은 사제들에서는 강동원 뒤에 후광이 비치고 종소리가 들렸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후광도 없고 종소리도 없습니다. 검사 회전에서는 왜 강동원만 다른 옷을 입히냐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다 같은 제스복을 입혔답니다.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든 여심을 흔들어 놓고 사로잡는 강동원 씨, 수많은 연예인들의 이상형으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태연, 수지, 한승연, 서연, 효린 등등. 특히 태연 씨의 팬심이 엄청 유명한데요. 이 인연으로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 테티서로 까메오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동원 씨의 가장 큰 장점을 꼽자면 꾸준함과 연기에 대한 진심인데요. 매년 한두 편씩 작품을 찍고 다양한 배역을 맡으려는 노력을 보여주기에 팬들도 그 진심을 알아주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배우 강동원 씨. 오늘 아무튼 팬미팅에서 만나봤고요. 다음 달 개봉하는 영화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강동원 씨 영화 데뷔작이죠. 그녀를 믿지 마세요에서 강동원 씨가 기타를 치면서 브래드의 오브리라는 곡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버전과 원곡을 같이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후 4부에는 아이돌 팬미팅 아이돌과 함께합니다. 언차일드의 하은 예은 씨와 함께 올게요.

0: 어때?
1: 아, 듣기해.
0: 그럼 뭐해?
1: 그냥 해.
0: 진짜?
1: 없잖아, 다른 거. 아.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매일 마시는 물, 어떻게 고르시나요? 요즘은 물의 성분과 맛, 식감까지 따져 고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물은 어떤 물을 말할까요? 세계보건기구는 유해한 물질이 없고 미네랄이 적당히 함유돼 약한 알칼리성을 띠는 물을 좋은 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적당히 들어있는 물은 몸의 균형을 돕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헬시 플레저 시대, 건강을 챙기는 일은 나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 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 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일건설.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크래.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가족의 소중함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1: 제가 습관적으로 끼니를 잘 거르는데요. 맨날 밥 좀 챙겨 먹어라, 건강 좀 챙겨라. 저를 생각해 주셔서 그러는 거니까 감사하고 또 너무 소중하죠.
2: 아, 그래도 아플 때 저를 제일 많이 생각해 주는 건 가족들이더라고요. 병원 갈 시간도 없었는데 엄마가 급한 대로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시더라고요.

0: 아빠는 또 아침에 죽도 써주시고요. 엄마 아빠께 진짜 항상 감사하고요. 저도 더 잘하려고요.
1: 아무 대가 없이 내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받기만 했던 그 사랑, 이제는 내가 먼저 건네볼 차례입니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장 나를 아끼는 사람에게 사랑해, 고마워라고 꼭 전해보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자연이었습니다. Who's calling it? Who's calling
2: it? Who's calling it? Who's calling it? 아이돌의 숨겨진 매력을 아찔하게 탐구해보는 시간, 박소현의 아이돌 팬미팅. 자, 누구든지 일렬해서 편하게 듣고 볼 수 있는 아이돌 팬미팅. 저는 MC를 맡은 박소현이고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독특한 아우라와 신인답지 않은 퍼포먼스로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정조준한 팀입니다. 정해진 틀을 깨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언차일드와 함께하는 팬미팅 Who is Unchild 지금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3: 하나, 둘, 셋. Unchild.
4: 안녕하세요. Unchild입니다.
2: 개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차일드에서 쿨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박예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차일드에서 메인댄서와 비타민 막내를 맡고 네네. 있는 나한입니다.
2: 두 분 너무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2: 아니, 데뷔하기 전부터 이제 뭐 두 분 때문에 이제 언차일드가 이제 유명하긴 했지만 데뷔 9일차 만에 이렇게 반응이 빠를 줄은 저 사실 아이돌 박사인데 아이돌 박사님도 불구하고 예상 못했단 말이에요.

0: 일단 기다리는 팬분들이 계시니까
1: 그쵸.
0: 거기에 대한 뭐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다는 부담감도 있긴 했는데
1: 예.
0: 그래도 그만큼 좀 열심히 하고 얼른 나가서 저 이만큼 컸어요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설렘도
0: 네,
1: 있고. 그래서
0: 맞아요.
1: 두 분이 서로에 대해서 존재를 좀 알고는 있었죠.
0: 네,
2: 완전 알고 있었죠.
0: 알고
1: 그래,
0: 있었습니다.
1: 모를 수가 없는 게 투탑이라서. 예. 근데 이제 같이 데뷔한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땠어요?
2: 아, 저는 언니를 집에서 언니가 아이랜드 이제 관심 없는 말투 보면서 추는 게 있는데 그걸 봤어요 방송으로. 그래서 막 저희
0: 아,
2: 엄마가
0: 진짜.
2: 저 예은 저 친구 되게 예쁘다 막 이러면서
1: 예.
2: 저도 막 그러게 너무 예쁘다
1: 네네.
2: 막 이랬는데 딱 어느 날 연습실에 등장.
0: 등장.
2: 그리고 같이 데뷔 너무
1: 그치.
2: 신기하고
1: 예.
2: 신기했습니다.
1: 그러니까 TV에서 봤던 언니인데 나랑 같이 연습한다고 하니까
2: 네.
1: 그게 좀 약간 느낌이.
2: 신기했어요.
1: 예은 씨는 어땠어요?
0: 아, 저는 진짜 하나님 보면서 자랐고
1: 그죠. 여기는 구독자 수가 뭐 500만이 넘으니까 예, 모르는 분이 없죠.
0: 저는 하나님 보면서 막 안무 따고 막
1: 그랬어요.
0: 장기자랑 연습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1: 에이.
0: 그래서 하나님 있는 거 알고 들어왔어요 사실 회사에.
2: 진짜?
0: 그래서 하나님 이때
1: 네.
0: 소리 듣고 하나님 때문에 들어온 것도 좀 있어.
1: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0: 네, 진짜로.
1: 진짜로. 그러니까 나는 하은이의 춤을 리스펙해서, 그렇잖아요.
0: 네,
1: 관심을 갖게 됐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이제 같이 연습하다 보니까, 하은 씨가 또 너무 잘하니까 사실
0: 너무
1: 또
0: 잘하죠.
1: 이렇게 기준치가 높아지면 다 상향으로 이게 뭔지 알죠?
0: 네,
1: 너무
0: 많이 도움 줬죠.
1: 많은 도움, 힘들진 네. 않았어요?
0: 저는 제가 많이 부족했었는데
1: 네.
0: 하은이한테 배운 게 너무 많고
2: 네,
0: 제가 어려운 것도 많이 물어보고 좀 많이 집착도 많이 했는데
1: 예.
0: 진짜 귀찮은티 하나도 안 내고 자기 할 것도 많을 텐데
1: 네네.
0: 다 알려줬어요 저한테 진짜.
1: 근데 이제 하은 씨의 그 어렸을 때부터 그 경험 있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우리한테 막 BTS의 오늘 가르쳐줬던 그 12살 때부터 이런 경험이 같이 연습하는 팀원들한테는
0: 너무너무
1: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긴 해요.
0: 맞아.
2: 아 근데 저도 네. 춤은 많이 춰왔지만 네. 노래는 제가 안 해봤단 말이에요.
1: 네네네.
2: 그리고 또 노래에 대한 어떤 약간 두려움 이런 것도 좀 있었고
1: 예.
2: 자신감도 없었는데 이제 저도 노래를 엄청 열심히 연습하고 저의
1: 맞아.
2: 또 저만의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 그래, 다 그래요. 부족한
2: 맞아요.
1: 걸 채우려다 보니까 그 서로 그러면 도움을 다 주고 받았네요.
2: 네,
0: 그렇죠.
1: 네네 그렇게 해서 데뷔를 했고요. 여러분 언차일드의 언차일드 이게 이제 제목과 팀 이름이
0: 네.
1: 같은데 데뷔곡 딱 들었을 때.
2: 네,
1: 왜 이렇게 울고 막 왜 그랬어요? 왜 울었어요?
2: 아니 그냥 너무 일단 노래 좋고
1: 네.
0: 맞아요.
2: 좋아서 일단 눈물이 났고
1: 네.
2: 또 무엇보다 이제 저희의 곡이니까
1: 그쵸.
2: 이 노래로 진짜 무대를 우리 여섯 명이 한다 이게 상상이 돼서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1: 맞아. 하은 씨가 그 전에 춤을 정말 많은 것들을 췄는데
2: 네.
1: 다 남의 음악에 남의 퍼포먼스 다른 안무가 선생님 거를 우리 하은 씨가 했는데 이제는 내 거가
0: 맞습니다.
1: 생겨가지고 우리 것이 생겨서 그래서 감동적이었군요. 예. 자, 노래 이 곡입니다. 언차일드의 언차일드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갑니다.

0: 언차일드의 언차일드라는 곡입니다. 이 곡이 이제 발표된 지 한 9일 정도 됐고요. 여러분 음악방송과 예, 많은 매체에서 사랑을 크게 받고 있는 곡입니다. 언차일드의 예은, 하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방송 끝나고 언차일드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우리 차차 예, 많은 분들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차가 너무 귀엽죠?
1: 차차!
0: 네, 너무 귀엽죠? 네. 네, 너무 귀엽고. 아니, 뮤직비디오 끝날 때 그 개구리 가는 거는 CG죠, CG.
1: 가짜! 네, CG.
2: 연기, 연기.
1: 네, 제가 이렇게 누워서 네. 감독님이 사인 주시면은.
0: 그렇죠,
1: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맞아요. 얼굴이 지나가는 거.
0: 근데 그런 연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없는데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려니까.
1: 상상으로 이제 개구리들이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이게 누구 아이디어로 처음에 이 개구리가 탄생을 한 거예요?
2: 개구리 아마도 네. 이거는...
0: 팀의 캐릭터도 약간 그 개구리.
2: 네. 네. 이건 아마 방향성을 정하시다가 네네. 청개구리를 생각하시고 아, 네. 아마 개구리가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0: 네네. 네. 뮤직비디오에 청개구리가 이제 마지막 네. 장면에 등장을 해요.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좀 여러 번 갔거나 좀 어려웠던 씬 있었어요? 두 분 개인 촬영이나 뭐.
1: 아, 저는 네. 그 처음 인트로에 네. 넘어지면서 그쵸? We are 아. 네. 그게 제가 처음엔 좀 무서웠어요. 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바닥에 뭐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또 제가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이렇게 넘어진 거잖아요. 네. 그럼 리얼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뭔가 제가 초심이 넘어지는 게 너무 네.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컷에서 아 진짜 머리 깨진다고 생각하고 그냥 해봐야겠다 딱 했는데
0: 아파.
1: 됐어요.
0: 됐어요. 네. 오케이 났어요.
1: 너무 아파한데 아 포기할 수 없지 하고 We are on time인데 그 컷으로 됐어요.
2: 야, 프로다 프로.
0: 진짜 이게 보람이죠. 근데 거기서 그냥 아프기만 하고 다시 가야 되면은 네, 너무 힘 좋아. 빠지는데 완성된 컷을 살렸습니다. 네. 아유 여러분
2: 잘했다.
0: 예 그거 좀 주목해서 봐주시고 예 그리고 우리 엔씨는 어땠어요?
2: 저는 그 지하철 많은 예. 사람들이 있는 지하철 안에서 혼자 막 춤을 추면서
0: 예 맞아요.
2: 지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예. 제가 근데 뻔뻔하지긴 했지만 예. 많은 사람들 앞에서
0: 쉽지 않죠.
2: 제가 혼자 그냥 춤추기가 네. 좀 어려웠는데
0: 맞아요.
2: 약간 아저씨 바이브를 내면서 춤을 네. 추셨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0: 아, 그게 더 어려워. 아저씨가 어려워. 아닌데 아저씨 바이브를 진짜. 어떻게 내냐고요.
2: 근데 너무 막 응원해주시고 박앤! 네. 아, 내가 박앤이다 보여줘! 막 해서 옆에서 이렇게 응원해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막 이렇게 하면서 춤을 출 수 있었어요.
0: 그래서 그거 NG 많이 안 나고 그냥 바로 했어요?
2: NG가 나다기보다는 점점 올라가지고 마지막에는 진짜 찐으로 진짜 그냥 흥해. 혼자 있다 생각하고 막 심취해서 막 맞아. 춤췄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처음이 어렵지 또 그냥 한번 가면은 또 그냥 또 갈 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장면들 좀 더 눈여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학생 컨셉이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두 분은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었는지
1: 학교 다닐 때
0: 한마디로만 얘기해주세요. 간단하게. 나는 이런 학생이었다.
1: 저는 재밌는
0: 학생이었다.
1: 학생. 네. 친구들이 되게 웃겨하고 쉬는 시간에 이제 와서 저랑 같이 놀고 싶어하고 약간 이런 학생.
0: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인싸였어요. 그죠? 그냥 어린 나이부터 유튜브 하고.
1: 그죠? 네.
0: 맞아. 그리고 12살 때도 이미 400만 구독자가 넘었을 때예요. 저랑 에이. 봤을 때도 이미 450만 막 이랬을 때라서 인싸 학생이었고. 예은 씨는 어때요?
2: 저는 뭐 하은이 전 밝은 텐션의 인싸는 아니었는데 네. 조용한데 자리에 애들이 몰려야 되는
0: 네. 밝은 학생이었네요. 그러니까
2: 진짜 친구들이랑 있을 땐 되게 밝은데 네. 약간 되게 남들이 봤을 땐 좀 차가워 보일 수도 있어요. 존재감이 그렇게 많진 않았던
0: 아, 그래도 그냥 친한 애들 우리끼리 네. 막 이렇게 막 어울려 다니는
2: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그 두 분의 학창 시절이 좀 궁금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이제 소속사가 이제 연습생들한테 많은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2: 네 근데
0: 야 옛날하고 너무 달라진 게 너무 많이 뭐가 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학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궁금했던 게

0: 데뷔조가 되면 네. 유산소 라이브, 라디오 라이브, 라이브 런이 추가된다 그랬는데 나 이 세 가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네, 뭐가 그렇죠. 다른 겁니까?
1: 이게 저희가 네. 이제 4종 세트라고 네. 부르고 있는데
2: 네. 세트.
1: 처음에는 유산소 라이브로만 시작을 했는데 네. 점점 추가가 되면서 네.
2: 진화되면서
1: 네. 뛰면서 아. 라이브 하기 한 시간 하고
0: 그게 라이브 런이에요?
1: 네, 네. 유산소 라이브
0: 유산소 라이브, 유산소 라이브. 뛰면서 노래 그거는 이제 르세라핌도 하고 막 하는 거
2: 네.
0: 많이 봤거든요.
2: 선배님들이 네. 하시는
0: 많이 봤어요. 예. 예. 유산소 라이브
2: 유산소 라이브
1: 그리고
2: 라디오 라이브, 라이브 연습
0: 그건 뭐예요?
1: 가만히 서서
2: 가만히 아. 서서 이제
0: 호흡으로만 그냥 네. 서서
1: 그냥 라디오 하는 것처럼
2: 라디오에 나오면 네네. 노래만 하니까
0: 라이브 네네
1: 그거 하고 그리고 라이브 런이라고 그 라이브를 하면서 하는 거를 다섯 번씩 돌려요. 다섯 번 하고 쉬었다가 다섯 번 하고 쉬었다가 춤추면서 노래하기.
0: 정말
1: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0: 지옥 훈련이다. 지옥 훈련이야. 그러니까 이게 음악 방송에서는 보통 이제 한 번 하고 그렇잖아요. 완벽하게 딱 한 번 네. 하는데 이제 이거를 다섯 번을
1: 네,
0: 한다는 거잖아요.
1: 체력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2: 저희가
1: 라이브에
0: 그 다섯 번은 누가 정한 건가요?
1: 이것은 이제
2: 아, 저희가 정했죠.
1: 저희가 네, 정했죠.
0: 저희가. 근데 그거를 항상 한 세 번만 해도 나중에 음악 방송 하면 세 번만 하는 걸로 체력을 키워도 충분한데
2: 많이 하면 우와, 도움이
1: 진짜
2: 되니까
1: 진짜 숨이 꽉 차서 이제 죽을 것 네. 같을 것까지 하면은 나중에 한 번만 했을 때
0: 아주 쉽죠.
1: 딱 아주 쉬워요.
2: 잘 나옵니다.
0: 아 예전에 제가 발레 할 때 콩쿨 연습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세 번을 연달아 해요. 이제 콩쿨 나갈 때는 한 번만 하니까 근데 완전. 다섯 번은 진짜 선 넘었네. 너무 아 여러분 머리 진짜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예, 한 번만 하기도 사실 굉장히 맞죠. 버거운 연습량인데 그리고 소속사가 마케팅과 글로벌 비즈니스 수업 아, 이거 글로벌 비즈니스 수업은 뭐예요?
2: 아, 이거는 이제 네. 글로벌 비즈니스 팀이라는 저희 회사 네. 팀이 있는데 네. 이제 거기 직원분들께서 저희한테 다양한 뭐 글로벌적인 교육 네. 같은 것도 해주시고 네. 저희가 또 한중일 그룹이다 보니까 네. 뭐 다양한 나라 역사 이런 것도 어머, 알려주시고
0: 문화,
2: 네, 문화 이런 거
0: 그걸 알아야 되는군요. 네. 그 나라에 가서 공연을 할 때 네, 이게 언어만 연습할 게 아니라 아 그게 글로벌 비즈니스 수업이에요.
2: 네, 네 맞습니다.
0: 와, 오늘 많은 걸 알아갑니다. 제가 컨텐츠 레슨은 뭐예요?
1: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나갈 때나 네네. 자체 컨텐츠 작헌이 있잖아요.
0: 네,
1: 요즘에
0: 많죠.
1: 작헌을 약간 미리 연습한다
2: 연습.
1: 약간 이런 느낌.
0: 아,
1: 그래서 컨텐츠
2: 재밌게.
1: 예능감 올리기.
0: 아 그런 걸 네. 이제 또 수업을 듣는 거예요.
1: 네,
2: 맞습니다.
0: 그래서 그 중에서 두 분은 제일 좋았고 제일 흥미로웠던 거 얘기해 주세요.
2: 저희는
0: 뭐 여러 가지 수업 중에.
2: 저랑 언니는
1: 컨텐츠
2: 레슨.
0: 오.
2: 네.
0: 어 그럼 오늘 두 분이 잘 나오셨네요.
1: 네, 저희는
2: 맞습니다.
0: 어 그래서 컨텐츠 레슨에서 좀 교육 받고 수업했던 게 오늘 좀 도움이 됐나요?
1: 뭔가.
2: 완전.
1: 저희의 그 단점 같은 것도 알려주셔가지고
0: 네. 예.
1: 그런 거 좀 피드백 해주시고 하면 보완이 되니까 그런 걸 좀 요즘에 실전에 나가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긴 해요.
0: 아, 그리고 그럼 예은 씨는 왜 사실 오늘 이제 라디오 하면서 뭘 좀 조심하고 뭘 좀 잘해보려고 했어요?
1: 아 저는 일단 예. 전 다 좋은데 예. 한 가지 조심하라고 하신 게
0: 뭐요?
1: 가끔 이게 털털하고 예. 솔직하고 이런 네. 중성적인 매력 너무 좋은데
0: 좋아요.
1: 가끔 너무 아저씨가 나온다.
2: 삼촌 바이브. 약간 삼촌,
1: 삼촌 바이브는 좀 빼자 예은아
0: 그래.
1: 이렇게
2: 조심하자.
0: 그럼
1: 그걸 그치. 좀 조심하고 그럼,
0: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뮤직비디오에서 우리 예은 아저씨 춤 바이브를 자꾸 오더를 해주시냐고요. 우리 아저씨 아닌데 여기 팀들 진짜 너무하네 진짜. 아 그래서 아저씨 바이브는 좀 빼고 가자.
1: 예. 네.
0: 아, 예. 아유, 오늘은 아주 너무
1: 오늘 약간
0: 좋았어요.
1: 소녀.
0: 좋아요. 네. 오늘 지금 아주 이 텐션에 아저씨 같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럼요 그럼요. 하은 씨는 어떤 거 좀 조심하고 뭘 극대화 하고 싶었어요?
2: 저는 다 재밌게 잘 하고 있다라고
0: 네.
2: 해주셨고 근데 가끔 이제 흥분이 너무 업됐을 때
0: 네.
2: 내가 너무 하이텐션 되지 않도록 뭔가 너무 하이텐션 돼서 조금 그 선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0: 네. 너무 하이
2: 텐션이 높으니까
0: 아유 그래도
2: 조심하자
0: 텐션
2: 뭐.
0: 낮은 사람보다는 텐션 높은 사람이 훨씬 좋죠. 근데 사실 하은 씨는 저 오늘 보자마자 막
2: 너무 반가웠어요 선배님.
0: 저도 너무 반가웠어요. 아니 그때 생각하기로 이 한 씨가 어렸을 때 블락비 뮤직비디오에도 출연을 했거든요.
2: 네 맞아요.
0: 그래가지고 그때 피오 씨가 너무 잘 챙겨주고
2: 맞아요.
0: 막 초콜릿도 주고 막 이랬다면서
2: 네.
0: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데뷔하고 나가지고는 표시 못 만났죠?
2: 네, 아직은.
0: 아,
2: 네,
0: 우리 표시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예능을 나가야 되나?
2: 나중에 한번.
0: 예, 예능 프로그램
2: 싶습니다.
0: 네, 네, 그렇죠. 아직도 못 만나가지고 네. 혹시 뭐 만나보고 싶은 선배님 있어요, 연씨? 아, 난 이 선배님 꼭 직접 좀.
1: 아, 저는요, 네. 그 닮았다고 많이 들은 네. 선배님인데 네, 네. 블랙핑크 지수 선배님. 에이.

0: 누구든 우리 제작진도 처음에 보면서 누구든지 한 3분 정도 토크하면 다 지수 씨를 생각합니다. 예.
1: 진짜 그래서 성격도 좀 비슷하다 많이 듣고 맞아. 목소리나 MBTI 뭐 여러 가지 다 비슷하다 많이 들어가지고
0: 우리 지수 씨를
1: 실제 만나뵙고 싶어요.
0: 야 진짜 나중에 지수 씨랑 막 패션위크도 가고 하면 너무 좋겠다. 아니 그러면 지수 선생님한테 아, 선생님이래 선배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리고 응원하고 있다고.
2: 아니 진짜 영광입니다.
0: 월간 남친 봤어요 못 봤어요?
1: 아 저 못 봤어요.
0: 진짜 아쉽네. 아 그건 못 봤지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영상 편지 하나 남겨주세요.
1: 지수 선배님 월간 남친은 그래도 요즘에 너무 바빠서 못 봤지만 그래도 지수 선배님 얘기를 너무 연습생 때부터 연습 시작할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내적 친밀감이 너무 높아서 꼭 한번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아하고 제 최애입니다. 최애
0: 팬입니다.
1: 진짜 팬이에요. 아, 진짜 진짜 좋아해요.
0: 지수 씨 하트를 지금 세 개를
1: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선배님.
0: 나중에 또 지수 씨가 또 모니터 하니까 이제 후배들의 영상 다 볼 거라서 나중에 지수 씨와 실제로 만남이 꼭 이루어지면
1: 와 진짜 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0: 진짜 일기장에 써야죠 그날은.
1: 써야죠.
0: 네, 맞아요. 하은 씨도 오랜만에 또 저랑 이렇게 만났는데
2: 네.
0: 진짜 하은 씨는 어렸을 때 그 얼굴이 그대로 있어요. 너무 있어요. 저는 사실 그때 하은 씨가 12살이라 아, 내 얘기를 좀 알아들을까? 이 아이가 다 이해를 할까? 이런 생각으로 말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거를 다 기억하고
2: 네,
0: 있어요.
2: 네, 다 기억합니다.
0: 네. 진짜 그때 자리좋기 망정이지. 근데 저는 하은 씨가 진짜 너무 잘 될 걸 그때도 느꼈어요. 왜냐면 그 연습량과 이런 게 진짜 좋아서 하는 게 보였기 때문에 너무 근데 생각보다 늦게 데뷔한 거예요. 제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 언차일드라는 팀이 드디어 예, 오픈이 되었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소리 질러!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4: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 국민은행.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흑표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7: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8: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10: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팬미팅 원차일드의 예은 강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1: 너무 아쉽네요.
2: 이제 너무 아쉽죠. 앞으로의 계획 좀 알려주세요.
1: 저희는 이제 더 저희만의 색으로 케이팝의 한액을
0: 네, 맞아요. 지금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언차일드의 언차일드 한 번 더 들으면서 누군가는 마무리하고요. 끝 인사 카메라 보시고 차차 사랑해요.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네, 네. 둘, 셋.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성공 홍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0: 때도 한 척도 내 맘대로 주문제자.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5: 육수,
4: 30가지
5: 소스,
4: 90가지
5: 재료에
4: 봄을 담았다.
5: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6: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5: 보글보글
4: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7: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나면 이거 꼭 해야지, 저기 꼭 가봐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늘 부족하잖아요.

아마 이번 주에도 시간 나면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하지 못한 게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영스 가족들은 어떤가요? 다음 주에는 시간이 나면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실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긴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0: 2026년 5월 3일 일요일 웬디의 영스테이트 첫 곡은 지선 피처링 에픽하이의 원이었습니다. 항상 뭐든 시간이 나면 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 좀 이 오프닝을 읽으면서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뭐 매일 하지만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말에 시간이 날 때 치워야지, 이 짐 정리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자게 돼요. 그냥 잠을 선택하고 하루 온종일 잠을 자는 사람 상상해 보셨나요? 그게 접니다. 그게 그건 바로 나. 그래서 지금 짐들을 옷 정리를 딱 해야 되는데 오늘은 무조건 해야지라고 시간이 있으니까 해야지라는 생각은 있는데 왜 이렇게 잠이 막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계속 지금 겪고 있어서 다음번에 꼭 날이 생기면 5월달엔 너무 바빠질 것 같아서 꼭 시간 날 때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하루에 30분이라도 좀 자기 전에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드는 것 같아요. 아침형 인간은 아니라서 도전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릴게요. 3, 4부에서는 추억의 음악과 여러분의 사연이 함께하는 차트에서 꺼내들어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음악 타임머신을 타고 2018년 5월로 돌아갈 건데요. 깜짝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1, 2부에서는 완소들의 미래에 긍정적 기운을 넣어드리는 시간 차트 자리 운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원이 필요한 일이나 계획을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영스트드 1부는 손흥민이 선택한 비타민 캡틴 하루틴과 함께합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3: 간편하게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3: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1: 오딸.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와, 건강한데 맛있네.
8: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7: 죽이네.
9: 모두가 기다린 봄의 향긋함을 이제 비빔밥으로. 지금 매장에서 냉이 된장 불고기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1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0: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 리아야, 놀러 갈게.
0: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 리아야, 함께하자.
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행운이 필요한가요? 응원이 필요하신가요? 그럼 완디가 만들어 드릴게요. 행운만 존재하는 차트 자리 운세. 웬디의 영스트리트 1부 시작했습니다. 1, 2부는 차트 자리 운세로 함께하는데요. 완소들이 5월에 계획 중인 일 혹은 응원받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제가 차트 속 노래를 골라서 행운과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번 주 차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2018년 5월 첫째 주 차트인데요. 완소들의 사연 만나보기 전에 오늘도 긍정의 기운부터 채워보려고 하는데요. 행운의 숫자 7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있어서 행운을 두 배로 가져다 줄 것 같은 2018년 5월 첫째 주 차트 77위 곡 허각의 바보야 듣고 올게요.

허각의 바보야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지영님, 3월부터 호텔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아 눈치가 보입니다. 퇴근한 후에도 업무 공부에만 매진하고 있는데 점점 나아지겠죠? 완디가 응원 좀 보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계속 실수하고 있어요. 뭐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뭐 이런 문자들을 자주 받게 돼요. 근데 누가 처음부터 일을 잘합니까? 실수를 통해서 배워가고 그 다음부터 그 실수가 좀 적어들고 점점 적응을 해나가면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퇴근한 후에도 업무 공부에 또 매진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우리 지영님이 전 너무나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체력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전 정말 멋지다 라고 말씀해주고 싶습니다. 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2018년 5월 첫째 주 차트에서 긍정의 기운이 담긴 노래를 골라보려고 하는데요. 제 눈에 들어오는 곡은요. 이 노래인 것 같습니다. 바로 2018년 5월 첫째 주 차트 19위 청하의 롤러코스터. 지영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만큼 업무 실력이 롤러코스터처럼 빠르게 늘기를 바라며 골라봤습니다. 우리 지영님 화이팅! 그럼 저희는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청하의 롤러코스터.

성하의 롤러코스터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운동 관련 사연들이 도착해 있는데요. 2848님, 이번 달 1일에 버피 10개부터 시작해서 한 개씩 늘리고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개수를 채울 때마다 해냈다는 만족감이 생겨서 기분이 좋네요. 한 달 다 채울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버피가 진짜 살 빠지는데 최고의 또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저 정말 어려운 거라 생각이 되는데 1일에 버피 10개부터 시작해서 이게 나중에는 100개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네. 뭐 한 달 다 채울 수 있다는 거는 하루에 뭐 목표를 크게 세운 건 아니시니까 하루에 뭐 10개씩 늘리자 이랬으면 금방 포기했을 것 같은데 하루에 하나씩 지킬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본인과 그런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전 충분히 한 달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848님 나중에 하시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이제 2018년 5월 첫째 주 차트에서 노래를 골라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엔 말이죠. 이 곡을 골라보겠습니다. 2018년 5월 첫째 주 차트 9위를 차지한 크러쉬의 잊을만 하면. 잊을만 하면 운동하고 잊을만 하면 잘할 수 있다! 라고 나 자신을 응원해주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지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그럼 저희는 크러쉬의 잊을만 하면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생명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산소. 하지만 농도에 따라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농도가 낮으면 질식의 위험이, 농도가 높으면 화재의 위험이 따르는 거죠. 밀폐 공간에서는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는 산소는 물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메탄 같은 가연성 가스까지 이 다섯 가지가 사고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가스 감지기는 똑똑해야 합니다. 밀폐 공간 오래가스를 모두 감지해야 하니까요. 단 하나의 가스도 놓치지 않고 단 한순간의 방심도 용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안전은 완전해지는 법입니다.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생활정보.
1: 생선회와 단짝, 바로 강력한 항균작용을 하는 고추냉이에요. 강판에 갈아 기름진 고기나 회에 얹어 먹으면 코끝이 찡하면서 감칠맛을 살려주죠. 보통 일본산 고추냉이를 최고로 치는데요. 왜일까요? 고추냉이는 재배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1년 내내 찬물이 흐르는 환경이 필요하고 병충해에도 약해 청정지역에서만 길러지는데요. 후지산 자락 시즈오카현 고추냉이가 특히 유명한 이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철원에서 품질 좋은 고추냉이가 생산됩니다. 남은 고추냉이를 냉장고에 두면 냄새 제거에도 도움이 되니까 고추냉이는 탈취 효과까지 있는 버릴 게 없는 식재료인 셈이겠죠.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차트 자리 운세로 함께 할게요. 완소들은 계속해서 응원이 필요한 목표나 행운의 기운이 채워졌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차트 속 노래들로 긍정의 기운을 가득 채워드릴 테니 지금 바로 사연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영수 홈페이지 차트 자리 운세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8391님, 다음 주 출근하면 너무 바쁠 것 같아서 미리 업무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급한 일이 한두 개도 아니고 리스트를 정리하다가 다시 멍때리고 있네요. 출근하기 싫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일이 한 개 정도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일들이 쌓여 있어서 막막한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이 좀 해야 되는 게 많이 쌓여 있으면 아 진짜 뭐부터 해야 되지? 아 하기 싫다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출근하기도 싫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이 데드라인이라는 게 마감일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뭐 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거를 차례대로 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빠른 것부터 좀 빨리 끝내놓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막상 하나를 끝내놓으면 두 개가 끝나져 있고 두 개 끝내놓으면 또 세 개, 네 개 수월하게 끝내는 본인을 또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8391님을 위해 차트에서 눈에 띄는 노래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정했습니다. 2018년 5월 첫째 주 차트 89위 위너의 Air. 지금은

주가 될 겁니다. 이 노래가 그렇게 만들어주길 바라면서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이렇게 제가 응원과 행운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시면 차트 속에서 노래 골라드리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위너의 Air.

위너의 에어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남겨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한동운님, 곧 엄마 생신이 다가와서 제가 직접 요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자취방에서 연습 겸 항상 차려봤는데 제 손이 너무 큰가 봐요. 양 조절이 너무 어려워서 큰일입니다. 당일엔 실수 없이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와, 근데 진짜 뭐 약간 부족하더라도 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어머니께서 너무 행복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요리를 많이 해보신 분이 아니라면 양 조절 그리고 간 조절도 저는 간 맞추는 것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이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간 같은 경우는 계속 맛보면서 조절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레시피도 요새는 인터넷에 너무 잘 나와 있어서 그대로만 하면 되게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이 너무 크면 만든 대로

뭐 계속 며칠 동안 먹으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어머니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도 차트에서 노래를 골라봐야 하는데요. 행운과 긍정의 기운이 느껴지는 곡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2018년 5월 첫째 주 차트에서 14위를 차지한 모모랜드의 뿜뿜! 아주 행운의 기운이 뿜뿜 느껴지지 않나요? 이 노래 들으면서 자신감 채우면 어머님 생신날에도 완벽한 요리를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파이팅! 그럼 저희는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모모랜드의 뿜뿜!

모모랜드의 뿜뿜 듣고 왔습니다. 바로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7696님, 완디 저 결혼합니다. 신랑 입장 잘하고 싶은데 벌써 엄청 긴장돼요. 멋있게 입장 잘하라고 응원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결혼식 긴장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네, 뭐 타고나길 원래부터 긴장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누군가와 새로운 삶을 이제 앞으로 꾸려나가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연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내 아내가 되는 그리고 모든 많은 분들께 축복을 받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책임감을 서로가 서로에게 또 가져야 되는 그런 날이니까 그냥 그런 좋은 것들만 생각하시면 좀 긴장이 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리 결혼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도 제가 2018년 5월 첫째 주 차트에서 노래를 한 곡 골라봐야 하는데요. 제 눈에 들어오는 노래를 찾았습니다. 바로 13위를 차지한 빅뱅의 꽃길. 결혼식은 우리 신랑 또 신부를 위한 꽃길이잖아요. 분명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노래와 함께 응원 보내드릴게요. 결혼식 당일에도 또 앞으로도 두 분 모두 쭉 꽃길만 걸으시길 바래요. 그럼 저희는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빅뱅의 꽃길.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4: 암요 암요 서감이요.
3: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4: 암요 암요 서감이요.
3: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4: 암요 암요 서감이요.
3: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6: 든든하게
5: 집에서도
7: 간편하게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뎅.
7: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뎅?
5: 오뎅.
8: 돌아온 방탄꼭지.
9: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9: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9: 방탄꼭지 에어니플.
0: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0: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1: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12: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웬디의 영스티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행운과 응원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영스 홈페이지 차트 자리 운세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3, 4부는 추억의 노래와 간단한 퀴즈도 풀어보는 차트에서 꺼내들어요로 함께합니다. 그럼 저희는 2018년 5월 첫째 주 차트 95위 곡인 손디아의 어른 듣고 3부에서 만나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황사로 뿌연 봄날, 자연스레 마스크를 쓰게 되죠. 지금 한창 바쁜 농작업 현장은 어떨까요? 흙먼지와 꽃가루.
1: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5: SBS.
4: 1등 인터넷 라디오는
5: 고릴라.
4: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5: 매출.
4: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노래와 추억이 필요한 날 우리 같이 차트에서 꺼내들어요. 일요일 밤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함께 추억의 노래를 꺼내들으며 잠시 과거로 돌아가보는 시간 차트에서 꺼내들어요입니다. 오늘 우리의 추억을 불러일으킬 차트는요 바로 2018년 5월 첫째 주 차트인데요. 노래로 추억여행도 하고 퀴즈도 풀어볼 예정입니다.

퀴즈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사연도 받아볼게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영수와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예요. 그럼 오늘의 차트 속 노래들 만나보기 전에 여러분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김경준님, 아내랑 이어폰 한쪽씩 나눠 들으면서 같이 러닝하고 있어요. 아내 페이스 맞추느라 살짝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같이 하니 외롭지 않아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요새 또 러닝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그런 페이스 속도가 또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운동을 하고 취미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건 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혼자 하면 뭐 속이 시원할 수는 있더라도 심심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아내분이랑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속도가 조금은 맞지 않더라도 계속 함께 연습하다 보면은 같이 맞아지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가끔 또 얘기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혜연님, 부산 사는 친구가 저보러 여기까지 와줘서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오랜만에 얘기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풀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직장에서 만난 친구들도 사는 지역이 다 다르지만 어렸을 때 알고 지냈던 그런 친구들도 커가면서 사는 지역이 더더욱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인연은 정말 나랑 친한 친구들은 계속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지내야 된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너무 소중한 인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산에 사는 친구가 혜연님을 보러 왔다면 다음번에 또 부산에 놀러가서 혜연님께서 또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서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좋은 추억도 많이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차트의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퀴즈 나갑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개의 보기 중 다음에 이어질 순위의 노래는 뭔지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문제 드릴게요.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 2018년 5월 첫째 주 차트 6위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고요. 이 뒤에 이어질 곡은 2018년 5월 첫째 주 차트 7위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1번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 2번 박효신의 별시. 힌트를 좀 드리자면 얼마 전에 영수에 나와서 멋진 라이브를 들려주신 이 분이 멤버로 있는 그룹이기도 하죠. 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듣고 계시죠? 2018년 5월 첫째 주 차트 7위 1번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담까지 듣고 왔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선거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완소들의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문혜진님, 기숙사 생활하는 고딩 아들이 중간고사 잘 마치고 왔네요. 다음 주에 수학여행 가는데 소중한 추억 만들고 무사한 여행 되길. 처음 수학여행을 가는 아들과 친구들이 좋은 시간 보내고 올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중간고사 때문에 걱정 많으신 친구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문자로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수학여행 너무 좋은 시간일 것 같고요. 예쁜 사진도 많이 찍고 짧지만 되게 더 짧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 학생분들께서는. 그래서 친구분들과 그리고 선생님과 또 좋은 추억, 좋은 시간 많이 만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0856님, 아기랑 장인, 장모님 모시고 동물원 다녀왔어요. 인천 어린이 동물원인데 규모는 작았지만 산책 코스도 좋고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매점도 있어서 좋았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기들 그리고 어린이랑 같이 갈 수 있는 장소 중에 되게 많이 아기들이 좋아하는 장소는 동물원, 아쿠아리움, 약간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볼거리들도 많고 계속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산책 코스도 있어서 우리 장인 장모님께서도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아기랑 함께하면 어딜 가던 모든 시간이 지금 다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차트의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요. 2018년 5월 첫째 주 차트 80위 레드벨벳의 피카부인데요. 이 뒤에 이어질 2018년 5월 첫째 주 차트 81위의 곡 노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둘 중 어떤 곡일까요? 1번 민서와 윤종신의 좋아, 2번 방탄소년단의 고민보다 고. 힌트를 좀 드리자면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번호가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정답 아시겠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레드벨벳의 피카부.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레드벨벳의 피카보에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나오고 있죠. 2018년 5월 첫째 주 차트 81위, 2번 방탄소년단의 고민보다 고우였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0: 여자도
1: 캐라시딜 캡슐. 설마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0: 탈모 보조 치료제
1: 캐라시딜.
2: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0: 약국에서 만나요.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가격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0: 아니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에어니플.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레노.
5: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4: 레노.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4부에서도 계속해서 차트에서 꺼내들어요로 함께 할게요. 그럼 저희는 트와이스의 What is Love 듣고 4부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07.7
1: 연애에 푹 빠진 남자도,
2: 연애를 하고 싶은 남자도,
3: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도,
4: 게임과 만화를 좋아하는 남자도,
5: 결혼한 스윗한 남자도, 매일 밤 10시 남자란 남자는 다 모인다. 배성재의 텐.
6: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일건설.
7: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8: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7: 돈 머리 비 하겐.
8: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7: 돈 머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머리 비 하겐.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프로야구의 계절. 직접 경기를 보러 야구장에 방문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서울 야구의 상징인 잠실 야구장이 올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45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잠실 야구장의 철거가 확정됐는데요. 2026년 시즌을 끝으로 12월 이후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잠실 야구장은 약 3만 5천 석 규모의 최신식 동구장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야구경기가 치러집니다. 45년간의 추억을 뒤로하고 새롭게 변신하게 될 잠실 야구장. 그 마지막이 될 올해는 야구팬들에게 더 특별한 시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웬디의 영스트리트 4부 시작했습니다. 4부에서도 계속해서 추억의 노래를 꺼내드리며 잠시 과거로 돌아가보는 시간 차트에서 꺼내들어요로 함께할게요. 오늘 2018년 5월 첫째 주 차트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노래로 추억여행도 하고 퀴즈도 풀어볼 예정입니다. 퀴즈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노래 듣기 전에 완소들이 남겨주신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6240님, 요즘 베란다에 딸기랑 상추 토마토를 심어서 키우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사진도 같이 보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우와, 전 예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상추, 깻잎, 청양고추, 또 뭐 있었지? 여러 개 좀 심으셨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전 초등학교 때 토마토 이 정도만 해봤었고, 근데 이게 잘 안 자라면 모르겠는데 쑥쑥 자라는 걸 보고서 또 하나씩 이렇게 또 먹고 하면은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은근 시간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0317님, 비염이 너무 심한 저는 요새 하루 종일 훌쩍훌쩍해 눈까지 간지러워서 너무 힘들어요. 약도 소용없고 잠이 보약인데 집안일에 아이새 챙기느라 푹 잘 수도 없네요. 비염과 멀어지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요새 날이 미세먼지도 그렇고 날이 좀 풀리면 비염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날씨잖아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약이 소용없을 정도라고 하면 정말 좀 심한 그런 상태이신 것 같은데 집안일하면 또 먼지도 나오고 거기서 오는 또 비염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육아하면서 오는 또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면 더 또 심해집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보기 중 다음에 이어질 순위의 노래는 뭔지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문제 드릴게요.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요, 2018년 5월 첫째 주 차트 65위 볼빨간 사춘기의 썸 탈 거야 인데요, 이 뒤에 이어질 곡은 2018년 5월 첫째 주 차트 66위의 노래는 어떤 곡일까요? 1번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2번 챔백시의 플레이데이트. 힌트를 좀 드리자면 우리가 썸 탈 때 뭐 하죠? 데이트를 하죠. 여기까지입니다. 정답 아시겠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볼빨간 사춘기에 썸 탈 거야.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썸탈거에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듣고 계시죠? 2018년 5월 첫째 주 차트 66위 2번 챔빅시의 플레이데이트였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볼빨간 사춘기의 썸탈 거야에 이어 챔빅 씨의 플레이데이트까지 듣고 왔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선고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완소들의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임현정님, 집 소파에 앉아서 듣고 있어요. 재수생 둘째 딸이 힘든지 어젯밤에 울어서 마음이 안 좋네요. 힘내라고 응원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뭔가 압박감도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의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나올까 봐의 그런 두려움도 있고 뭔가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을 부모님 그리고 지금 듣고 있는 저도 100% 헤아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루하루가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또 걱정으로도 다가올 것 같은데 우리 따님분께서 열심히 또 하는 만큼 좋은 결과로 전 꼭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한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조금 해보면 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화이팅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336님, 완디, 저는 지금 퇴사를 고민하며 심란한 마음으로 집 청소를 하고 있어요. 36살이라는 늦은 나이라 아주 많이 신중해지네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시작이 반이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늦은 나이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저는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도 조금 더 섬세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놓고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내가 좋아서 퇴사를 할까가 아닌 내가 이걸로 인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조금 다양한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생각 정리들이 좀 된다면 그 후로 결정을 내리시고 하면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이 반인 것 같습니다. 우리 1336님 화이팅! 이제 차트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번에도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요. 2018년 5월 첫째 주 차트 96위 러블리즈의 그날의 너고요. 이 뒤에 이어질 2018년 5월 첫째 주 차트 97위의 노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둘 중 어떤 곡일까요? 1번

어반자카파의 그때의 나 그때의 우리, 2번 하이퍼와 아이유의 봄사랑 벚꽃 말고. 힌트를 좀 드리자면 좀 전 퀴즈 정답이 2번이었다면 이번엔 좀 다른 번호가 끌리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정답 아시겠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러블리즈의 그날의 너.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러블리즈의 그날의 너에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2018년 5월 첫째 주 차트 97위. 1번 어반자카파의 그때의 나 그때의 우리 였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선거 홍보물 다들 왜 에즈랜드야?
2: 상상하던 모든 인쇄가 팡팡 터지는 곳. 에즈랜드 스티커 굿즈가 있는
1: 국민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2: 명함 패키지 다 되는 랜드. 인쇄의 월드는 역시 에즈랜드.
3: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0: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4: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전 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5: 레노

0: 박스.
1: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오늘 하루 이런저런 일들로 기분에 먹구름이 낀 완소들도 있으셨죠. 하지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영스의 영향으로 완소들의 기분은 항상 포근하고 쾌청할 겁니다. 언제나 맑은 이곳 영스트리트에서 5월의 선물을 소개해드릴게요.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 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

들께는 02-2113-5099번으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일의 영스트리트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스 시작 전까지는 피곤한 일상에 지쳐 기분이 저기압인 완소들도 있을 텐데요. 기분이 저기압일 땐 영스 앞으로! 인간의 쌀 완디가 있는 영스트리트로 놀러오세요.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티 티즈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추억의 노래도 꺼내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차트에서 꺼내들어요로 함께했는데요. 퀴즈 정답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 선거표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차트로 돌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도 추억여행을 떠나고 싶은 연도나 다시 듣고 싶은 차트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곡으로 펀치의 밤이 되니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웬디 기분 좋은 밤.

혼자 즐겨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충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0: 1544-8777
1: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봄나마에 가면 5가지
3: 육수,
2: 30가지
3: 소스,
2: 90가지
3: 재료에
2: 봄을 담았다.
3: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4: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3: 보글보글
2: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1: 5, 4, 3, 2, 1. 속보. 대체 불가능한 유일 무이 밴드로 거듭난 QWER. 아티스트로 한 걸음 성장.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3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QWER 세레머니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 밴드로 거듭난 QWER, 아티스트로 한 걸음 성장이었습니다. 축제 시즌에 가장 인기 있는 팀이 밴드 그룹이죠. 꾸준한 노력으로 실력을 쌓으면서 성장케 걸밴드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QWER 인기가 대단합니다. 지난 4월 27일에 10개월 만에 컴백을 했는데 존재감이 어마어마하고요. 특히 이번 앨범은 8개국 17개 도시를 순회하며 공연한 월드 투어를 마치고 낸 앨범으로 QWER의 두 번째 챕터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앨범입니다. 좋은 노래, 또 음악성, 스타성, 화제성, 인기, 실력, 비주얼, 예능감, 또 서사까지 골고루 갖춘 걸밴드로서 독보적인 길을 걷고 있는 QWER. 이런 걸밴드가 대한민국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대단하고 뿌듯하고요. 아, 이렇게 재채기까지 나오네요. 진짜 뿌듯해서. 그런 QWER이 선택한 최초의 지상파 라디오가 베텐입니다. 이번에도 컴백하자마자 베텐에 달려왔거든요. 더 많은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겠습니다. 판까지 마피아, 오늘은 1월에 왔다가 4개월 만에 다시 베텐에 놀러오는 반가운 손님, 걸밴드 QWER입니다. 지난번 베텐에 와서 비방용으로 휘트니 휴스턴 챌린지까지 하고 가면서 도파민 투척하고 간 초단 씨가 이번엔 마젠타 씨랑 함께 오니까 오늘은 어떤 재미를 뽑아주고 갈지 기대하면서 여러분도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베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

0: 유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배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세요. 광고 듣고 코너지기 유희관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돌아온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에어니플.
6: 와 건강한데 맛있네.
7: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6: 죽이네.
8: 모두가 기다린 봄의 향긋함을 이제 비빔밥으로. 지금 매장에서 냉이 된장 불고기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9: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게임 판카지 마피아.
2: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1: 판카지 마피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다시 돌아온 불꽃 야구, 불꽃 파이터즈의 좌완 에이스 유희관 씨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 예, 뭐예요?
3: 왜요?
1: 무슨 톤이에요? 뭐 새로 프로그램 들어가요?
3: 아니요, 아니요.
1: 뭐예요, 근데?
3: 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1: 어, 그래요?
3: 예, 느낌 가는 대로.
1: 예, 예. 어, 이거 약간 80년대에 어디서 들어온 것 같은데.
3: 느낌 가는 대로 가는 거죠, 뭐.
1: 네. 예. 자, 5월에 또 이렇게 불꽃 야구 시즌2가 돌아오는데.
3: 네.
1: 어떻게 활약 기대해도 됩니까?
3: 어, 보시면, 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선수들 많이 준비했고, 예, 시즌1보다. 더 재밌으니까
1: 그래요?
3: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스페셜 게스트들을 소개합니다. 신나는 무대로 페스티벌을 접수하러 온 도파민 팡팡 걸밴드, 미니 4집 세레머니로 돌아온 QWER의 언니즈, 초리다 초단, 마황 마젠타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4: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5: 안녕하세요. QWER입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와. 그래도 1월에 오셨는데 꽤 금방 오셨습니다.
4: 맞아요.
1: 너무 감사드리고 그때가
4: 감사드립니다.
1: 사실 지상파 최초 출연이었는데
4: 네.
1: 그래도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 저에겐 배텐밖에 없습니다.
1: 아~
4: 역시 영광입니다.
3: 다른 데 와도 안 나갈 거예요? 섭외 와도?
4: 그것은 잠시 생각... 장난입니다.
1: 자, 누추한 것에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때 그 초단 희나 씨가 오셨는데 그래도 다시 오셨다는 것부터가 기억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4: 감사드립니다.
1: 예. 마젠타님이 그때 나오지도 않고 엄청 뒷담화를 당하셨거든요.
3: 어, 누구한테요?
4: 네? 어, 거의 접시가 깨졌더라고요.
1: 그러니까.
4: 여기 사령장에서.
1: 초단 씨랑 희나 씨가 뒷담화를 엄청 했었는데 팬들이 다 일렀죠.
4: 네, 저한테 갑자기 젠타야 너 원래 요리 못했어? 막 희나가 너 요리 못한다던데? 이러면서 예. 말을 엄청 해가지고 나중에 영상에 보니까는 희나가 막 말을 그렇게 한 건 아니고
1: 아.
4: 성진님께서 거의 주도 면밀하게 저가 막 요리를 진짜 거지같이 못하고
1: 저 본지같이라고 했네. 거지같이라고 안 했어요.
3: 심각하네. 사과하세요.
1: 아예 사과드립니다. 근데 저 거지라고는 안 했고요. 누렁각시라는 얘기가 있었죠.
4: 아.
1: 누렁히.
4: 네.
1: 누렁히.
4: 누렁이라서 예. 음식 맛을 못 본다.
1: 예.
4: 뭐 미각이 좀 고장난 사람.
1: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3: 그래서 때리려고는 방망이.
1: 아니 마젠타님, 마젠타님 여기 채팅창 보이시죠?
4: 네.
1: 다 이 인간들이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 거 저는 읽은 거예요.
3: 또 넘기네, 또 예. 넘겨.
1: 아주 읽은 거. 누렁각시라고 써 있으니까 아 누렁각시래요, 누렁히래요 이렇게 읽은 거예요.
4: 골라서 예. 읽으신 것 같은데 물음표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3: 맞아요, 맞아요.
1: 어, 핵심을 간파하시네.
3: 네. 예.
1: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리 실력도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좀 토크도 궁금해서 두 분 좀 모셨는데 근데 죄송한데 그 두 분 사이에 할머니 핸드폰 케이스 하나 놓여 있는데 누구 거예요? 죄송한데 이게 그
3: 누가 이명하실 거 아니에요?
1: 어느 할머니일 거죠?
4: 네?
3: 예, 계세요?
4: 초단이 케이스입니다.
1: 아, 초단 씨고 초단 씨 할머님께 아니고?
4: 네, 이게
1: 아,
4: 오늘
1: 예뻐요, 예뻐요.
4: 첫 게시를 했는데
1: 지갑이죠, 지갑.
4: 네, 할머님 겸 휴대폰. 너무 할머님 스타일이라기보다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되죠? 호랑이? 백두산 암호랑이 스타일?
3: 이명화 느낌 확 나는데요?
4: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1: 할머니가 혹시 폰 찾고 계신 거 아닌가요?
4: 아닙니다. 제 겁니다.
1: 그래요?
4: 이게 시언이가 사준 건데 서로 이제 말을 안 하고 한날 한시에 우린 서로 이상한 폰 케이스를 사서 교환식을 하자 하고 어젯밤에 라이브 방송에서 서로 이렇게 폰 케이스를 꺼냈어요.
1: 예.
4: 꺼냈는데 둘 다 같은 디자인을 골라서 서로 제일 쓰기 싫은 거를 지금
1: 그런
4: 오늘부터
1: 거구나.
4: 게시를
3: 근데 잘 어울려요. 또.
4: 이거 킥이 진짜 킥이에요. 이거 전화 받을 때 이렇게
1: 아.
4: 여보세요.
1: 예.
4: 아, 잠깐만. 아, 그래. 무슨 일이야? 이렇게. 아유, 그랬어. 걔가.
3: 뭐야, 이게 뭐 전원 얘기 아니야? 일용 없니 아니었어, 지금? 그랬어. 벗겨라. 그거 아니에요, 지금?
1: 그렇군요. 어?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문구도 하나 달려 있는데.
4: 여기 보면 날 무시하는 순간 네 인생은 the end.
3: 이거 지금 베디한테 해 주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누렁니? 어?
4: 약간 대신 제가 다
1: 누렁니가 아니라 누렁히라고.
3: 아, 누렁니.
1: 누렁니는
4: 빠지잖아요. 누렁니는 이빨이 너무 이빨 하얘요.
1: 당신은 사람들한테는 얘기고요.
3: 오늘 나 the end.
1: 오늘
4: 조심해주세요.
3: 조심해주세요.
1: 자, 어쨌든 벌써부터 분위기 좋은데 그 오늘 왜 마젠타님은 빠따를 하나 들고 오셨습니까?
4: 네, 저희가 이번에 세레모니라는 노래로 컴백을 하게 돼가지고 예예. 실례가 안 된다면 두 분께 세레모니 챌린지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혹시 괜찮은가요?
3: 저희 챌린지 좋아해요.
1: 유희관 씨 챌린지 장인이고.
4: 아, 그쵸.
1: 저희 지켜주시면 영광이죠.
4: 그러면은 이제
3: 안무를 좀 배워볼까요?
4: 간단하게 그냥 공을 잘 던지시고 세레모니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제가 야구 용품을 집에 뒤져보다가 유일하게 이게 있었는데 하필 이게 삼성 라이온즈 응원봉이라서
3: 아이, 괜찮아요.
4: 좀 실례가 되실 것 같아서
1: 제가
4: 네.
1: 저도 82년부터 오비 팬인데 네. 두산배였습니다. 삼성을
3: 괜찮아요.
4: 실례가 돼. 그럼 제가 두 분이 공을 던지면 제가 이렇게 양손으로
3: 그게 동작이에요?
1: 이번 세레모니에 그게 있어요?
4: 세레모니가 세레모니 하는 챌린지라가지고
1: 뒤에 그 뒤에
4: 네 제가 못 치면은 두 분이 예. 약간 기뻐하면서 세레모니를 해주시면은
1: 알겠습니다.
3: 예.
4: 저 리더이지만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네 제가 어젯밤에 상상해낸 챌린지고요.
3: 그러면 초대 씨는 빼고 셋만 하는 건가요?
1: 안 됩니다.
4: 이 친구는 네. 이렇게
3: 갑자기
4: 아니,
3: 지금
4: 심판
3: 갑자기 지금 배역 준 것 같은데
4: 네? 고마워 배역 줘서.
1: 자, 지난번에 오셨을 때 초단 씨가 베텐 앞으로 사인 스틱을 선물해 주셨어요.
4: 맞습니다.
1: 저희가 근데 제보를 받았는데 초단 씨가 사용했던 사인 없는 드럼 스틱이 작년 여름에 경매에서 무려 240만 원에 팔렸다. 그래서 사인까지 있는 이 스틱은 가치가 어마어마할 것 같다. 막 이랬거든요. 알고 계셨습니까?
4: 사인이 없는 스틱은 보통 제가 행사나 축제 같은 데를 가서 끝나고 스틱을 이제 팬분들한테 나눠줬었던 그런 건데 그걸 팔았다고요?
3: 오늘 안 들고 오셨어요?
1: 받아들여야
4: 네,
1: 돼요.
4: 오늘은 예.
3: 아유 240만 원. 아유 왜 안 들고 왔어.
1: 그래서 지난번에 지성파 첫 출연 기념이고 초단 씨 사인까지 있는 스틱 예, 더군다나 휘트니스턴 챌린지를 맞아요.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던 그 스틱 예, 그거는 어떻게 누가 가져야 될지
4: 아직 안 나누신 거예요?
1: 아직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어디 있어요?
4: 지금 다 같이 갈갈보 해볼까요?
1: 여기서 언니는 나누자. 왜 껴? 여기서 나누자고요?
3: 그럼 사인 없는 삼성 방망이를 예, 이것도 어떻게 예. 예.
4: 자, 사인을 해가지고
1: 그렇죠. 그리고 그 QWL 베텐에 다시 오신 이유가 10개월 만에 네 번째 미니 앨범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앨범 타이틀곡 제목이 세리머니입니다.
4: 맞습니다.
1: 이게 어떤 노래인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
4: 저희가 이번까지 챕터 4개가 나왔었는데 각자 멤버들의 서사를 담고 이제 그 서사를 마무리하는 앨범이 저번에 10개월 전에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챕터 2를 여는 그런 앨범으로 세리머니 전 앨범이 약간 성장기 그리고 만남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자아 찾기 우리 QWR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음악을 하는가 이 포문을 여는 그런 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요즘 뭐 스포츠 뭐 야구 엄청나게 또 인기고
3: 그렇죠.
1: 뭐 홈런 세레머니라든가 뭐 이것저것 세레머니 스포츠 쪽에 어울려서 뭐 야구장에서 많이 부르실 것 같기도 하고 또 곧 월드컵이니까
4: 맞습니다.
1: 골 세레머니가 또 있잖아요.
4: 네.
1: 이번에 혹시 활동하면서 꼭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4: 락 페스티벌.
1: 락페.
4: 해외 락 페스티벌에도 나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수록곡에 좀 되게 멋진 곡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네네네. 그래서 정말 락 스피릿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1: 야,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또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신지.
4: 지금 언어 공부를 하루에 2시간 자는 일정이어도 꼭 그 과외를 받는
1: 영어를?
3: 한국어를?
4: 한국어도 봐야 될 것 같고 좀 필요하긴 한데 언어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 네. 야, 삼성 빠따 들고 왔다고 되게 그냥 박대하네.
4: 언니 오셔야 되나 이거?
1: 어떻게 간단하게 그럼 한 말씀 해보실까요? 해외 팬들에게 인사? 누가 하시겠습니까?
3: 서로 왜 눈치 많이
1: 너 넘기는 눈빛인데?
4: 너가 일본어를 잘하니까
1: 일본어를 잘하는 시가
3: 하이
4: 니혼노 팡 미나상 私たちはカムバックしました。今年 QWR が日本に行きたい。 아, 이게 따라. 아, 초보자입니다.
6: 일본 경찰에 끌려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3: 저 쟤 없어.
4: 타노신데 그다사이.
3: 떨면서 말한 것 같은데 지금. 아.
4: 타노신데 그다사이. 아.
6: 일본 염소 같다고요? 왜 이렇게 파들파들 떠냐고.
4: 예. 처음 해봐요 말을. 잘했어 잘했어.
3: 그럼 마젠타님은 영어로?
7: 오케이.
6: 오, 오. 아니, 일본어로 한 것 같은데. 오케이.
7: 언니는 지금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6: 중국어? 네. 아, 영어는 아니고?
7: 네.
6: 네.
7: 영어를 사실 제가 좀 못하는 것 같아서.
6: 그래요.
3: 중국어.
6: 중국어 해보세요. 네. 중국어로.
3: 따자하.
7: 따자하오 워머스 키타비알. 아, 반스만.
6: 뭐?
3: 반스요? 반스만?
6: 반스만?
3: 뭐? 반스만?
6: 어떻게 라페 복장기 좀 얘기한 건가요? 네? 드레스 코드예요?
3: 오늘은 반스만.
7: 네, 저희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4: 아우 시앙니.
6: 그래요?
3: 뭐 말하시라고요?
6: 메뉴 아니에요, 이거? 알겠습니다.
3: 아,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멋진 것 같아요.
4: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 잘하고 못하면 중요한 게
4: 이렇게
3: 아니죠.
4: 이렇게 놀리고 다 놀려놓고 스스로 이렇게.
3: 제가 원래 홍보 요정이거든요. 네.
6: 아.
3: 네. 네.
6: 아하, 그렇군요. 여름 공연을 준비하는 느낌입니다. 네. 네. 마스만.
4: 네. 아니, 댄스만.
3: 워터밤.
6: 워터밤.

0: 워터밤에는 빨스만
1: 예, 중국 14먹을 감동시키는
0: 아, 그럼
1: 빨스만 예. 무슨 뜻이죠, 근데? 그게?
2: 팬 여러분들 팬스만
1: 아, 팬스만이구나.
0: 아, 팬스만.
2: 팬스만. 팬스만.
1: 자. 그리고 그 이쯤에서 유관 씨가 네. 그러면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한번 소개할까요?
0: 이쯤에서
1: 딸기라떼 걸려 있습니다. 네 번까지 틀리는 거 봐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0: 안 틀리는 한무성 프로필 유희관에게 딸기라떼를 3, 2, 1 초단 본명 홍지혜 1998년생 2020년에 진격의 단초를 거꾸로 발음한 초단이라는 활동명으로 스트리머 데뷔 실용음악과 드럼 전공으로 땡튀고 긴결하는 초단과 여행 콘텐츠를 찍으러 갔다가 드럼 치는 초단을 보고 최애 아이들이라는 걸그룹 걸밴드 프로젝트를 기획 멤버를 영입해서 QWER을 만들었고 초단은 초디로와 드럼 담당 유명한 위스키 마니아 복싱 태권도 축구도 잘하는 근수저도 배도라지 자동문축구나 최초의 여성 멤버 멤버들을 지하실로 불러 무력으로 다스린다는 괴력이 퍼지면서 지하의
1: 괴담이
0: 퍼지면서 지하실의 여왕이 됐습니다. 마젠타 본명 이하이 1997년생 포항 출신으로 학창시절 만화 애니 무협소설을 좋아하는 유명한 덕후 2018년 대구 냉민으로 SNS에 이름을 날리다가 좋아하는 자홍색 마젠타 색깔로 활동명을 따와서 마젠타로 게임과 소통방송을 시작 요즘도 온갖 민가 유행을 모조리 알고 있는 인터넷 중독자 QWER의 두 번째 멤버로 영입된 마더니이자 베이시스트로 유명한 연습계이자
1: 베이시스트.
0: 성장께 멤버들의 성담의사를 즐기며 조롱하는 게 특기고요. QWER의 대표 아이스 특이한 음식도 잘 먹고 요리도 즐기는 QWER의 공식 누렁이입니다.
1: 아, 예. 대구 냉면을 대구 냉면이라고 한 것 같은데 냉면?
0: 냉면 냉면 냉면
1: 아니 거기 대본 있는데 마젠타님은 왜 유희관 거를 보고 계셨어요?
2: 일부러 압박감을 드리려고
1: 견제한 거구나.
0: 빵스만 네.
2: 그래서 내가 잊지 않아서
1: 그러니까
0: 고마워요.
1: 좋아요. 초리단데 초다리 초다리라고
2: 초다리 저는 거의 세 번 틀렸어요.
1: 아, 엄청 틀렸어요.
0: 죄송 이거 쉬울 것 같죠. 어려워하네.
2: 마잔타 색깔 뭐
1: 마잔타
2: 뭐라고요?
1: 베이스 시스트 예.
0: 베이비 시스트
1: 코다리와 대구냉면 좋습니다.
0: 사과드리겠습니다.
2: 네, 괜찮습니다.
0: 죄송합니다.
1: 마젠타님은 베이스를 이제 QWER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배우셨는데
2: 네.
1: 처음에는 진짜 힘드셨죠?
2: 그때 거의 울었죠 맨날.
1: 아이고.
2: 이 시작을 저는 좀 독학을 혼자 유튜브 보면 3개월 했다가 이제 QWER 시작할 때 젠타님 드럼이라 베이스 배우신다 했는데 한번 같이 밴드 해보실래요? 이러고 들어간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레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회의를 했대요. 제가 혼자 독학을 한 게 완전 다 틀린 방식으로 아이고. 배우고 있어가지고 예. 다 뜯어고치고 완전 0부터 시작했거든요.
1: 야, 근데 팬들이 노력의 악마라고 하는데 예, 그게 어떤 느낌이고 어떤 얼마나 노력을 하실 거길래 이렇게
2: 아 이게 예. 그 초단이가 저한테 진지하게 언니 옛날에 입시 해봤어서 알 텐데 입시하는 정도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입시를 했었거든요 미대 입시
1: 예.
2: 그래서 그때 하던 기분으로 그냥 하루에 그 아침에 딱 연습실 가가지고 밤에 연습실 불 끄고 나오고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하고 뭔가 팬분들도 좀 같이 연습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더니 그때부터 뭔가 팬분들이 막 고맙게도 노력의 악마라고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그때
1: 오답노트 아희의 오답노트를 개설해서 열심히 네. 하시고 이야 하루에 몇 시간씩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2: 진짜 많이
3: 최대가 16시간
1: 하루에
3: 네.
0: 아, 동안 진짜로?
3: 네, 그 연습하는 곳에 계속 이제 나영이랑 희나랑 같이 둘이
2: 야. 맞아요 둘이
3: 계속 한 거의 세 달 동안 그랬던 것 같아 초반에.
1: 와.
2: 일단 데뷔 쇼케이스 때 연주를 해야 되니까 근데 곡이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추려고 플랜을 열심히 짰었어요 그때.
1: 베이스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일단 약간 좀 섹시한 저음과 슬랩을 칠 때 나오는 빵 터지는 음이 진짜 베이스의 매력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안 들린다고 놀리지만은 예. 베이스를 듣기 시작하면 베이스만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베이스에 빠진 것 같습니다.
0: 아, 밴드 매력 있죠.
2: 네.
1: 그렇죠. 아, 요즘 여쭤보고 싶은 게 엄청 많은데 저희가 또 게임도 해야 돼가지고.
2: 네.
3: 아, 맞아.
1: 마젠타 씨가 멤버들 성대모사를 잘하시거든요.
2: 아, 네.
1: 네. 한번 들어볼까요? 초단 성대모사 먼저. 행동묘사는 그대로 하셨는데.
2: 일단 초단이는 예. 이렇게 어색한 자리나 이렇게 뭐 낯선 데 올 때 손이 약간 구속이 되는 편이에요. 지금도 아, 보시면
1: 묶여 있죠.
2: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큐 초단이

0: 아, 네, 정말 감사하게도 네.
1: 대답을 할 때도 앞에 뭔가 묵음 처리가 있어요. 네라 할 때도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아니면 네라 할 때도 그냥 네라고 하면 되는데
2: 예.
0: 네. 이렇게 약간
3: 오늘 초단 성대모사만 보여주고 있네 지금.
1: 널 너무 사랑해서
0: 너무 예. 잘하네.
2: 야 이게 조롱 이게 사실 지아 씨 끌려갈 만하네. 그러면 희나 씨의 어떤 그 유치원 선생님 말투도 됩니까?
0: 희나는 약간 뭔가 좋거나 기쁘든 간에 질문으로 시작해요. 예를 들어 성대님이 무슨 말씀해요. 예. 그러면 아 정말요? 예. 아 그거 제가. 목소리랑서 여기쯤 떠 있어요.
2: 그쵸, 그쵸.
0: 이쯤에.
3: 애니 목소리 아니에요? 이거 만화 목소리?
0: 맞아요. 네, 맞아요. 약간, 맞아요.
2: 야, 이거 진짜 잘하시는구나. 저나 뭐 유희관 씨 성대모사는 안 되시겠죠, 설마?
3: 저희는 뭐 특징이 없잖아요.
2: 방금 보고 카피 됩니까? 저는 사실 아나운서니까 특징이 거의 없어요. 네, 깔끔하거든요.
0: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3: 할 수 있어요?
2: 할 수 있어요?
0: 아, 그러니까는 할 수는 없는데 말투의 네. 특징이 보면은 다 떨어뜨려요. 네. 이렇게 던져서.
3: 와,
0: 보통이 이렇게 와 똑같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성재님께서
2: 예.
0: 와 똑같아. 아~
3: 약간 영혼이 없어.
0: 네. 이게 신뢰감을 주는 말투를 조성하시려고.
2: 시현 씨는 그러면?
0: 시현이는 약간 여기쯤에서 노는 것 같아요. 약간 노래 부를 때 너무 잘하는데 노래에 힘을 많이 써서 그런지 평소에 목을 아껴서 안녕하세요 알시현입니다. 약간 조금 목소리가 살짝 낮은 편인 것 같아요.
3: 배디랑 비슷하네.
0: 맞아요. 약간 둘 다 목을 아끼고 강약 조절을 많이 안 하는 말투인 점이.
2: 그렇군요. 계란 대표님은 혹시 김계란 대표님
0: 오늘 맞으실
2: 됩니까? 김계란.
4: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오늘은 약간 이런 식으로
0: 평소에도 그러십니다. 네. 촬영이 없더라도 이 말투세요. 약간 이렇게 터트리는 것 같아요. 내가 근육이 많다는 거 어떻게 더 어필하려고 하는지.
2: 아, 근육량을.
0: 네, 성대에도 근육이 껴있다 뭐 이런 느낌이신지. 예.
2: 자 2부 갔다 오겠습니다. 아 2부 가겠습니다.
0: 네.
2: 갔다 오는 게 뭐야. 배성재 10 슬리피 더 센세이션.
5: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마그네슘, 칼륨, 아연의 공통점 아시나요? 바로 미네랄 영양소라는 거죠. 미네랄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과 함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그런데 미네랄이 부족해도 만성 피로나 두통 같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죠.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 가장 간편하게 미네랄을 챙기는 방법이니까요. 가정의 달 5월 건강한 물 습관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6: 야근은 줄고 효율은 늘어나니까 성과가 쑥쑥 올라가요.
7: 이런 만큼 제대로 보상받으니까 진짜 일할 맛이 나요.
8: 이제 눈치 안 보고 아이들 데리러 갑니다. 먼저 퇴근할게요.
9: 대표님,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은데요. 비결이 뭔가요?
10: 비결은 바로 일터 혁신 상생 컨설팅입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찾아와서 문제점을 진단해주고 우리 회사에 딱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주거든요. 2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정부 지원 사업이라 비용 부담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답니다.
11: 함께 만드는 더 좋은 일터, 일터 혁신 상생 컨설팅.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1: 생활정보.
2: 건조한 봄날입니다. 5월 15일까지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데요. 일부 지역은 산불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지난달 봄비가 몇 차례 내렸는데도 산불 위험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숲의 낙엽과 땅속 수분 함량이 비 온 뒤에 잠시 높아졌다가도 하루나 이틀, 사흘이 지나면 다시 비 오기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비가 와도 고온 건조한 봄날씨에 숲이 금세 메말라 버리는 건데요. 작은 부주의 하나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죠. 산불 조심, 봄철뿐 아니라 1년 내내 이어져야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템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0: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일요일 코너 판까지 마피아를 함께하고 있고요. 신나는 노래와 흥이 나는 무대로 축제 섭외 영순이 국민 여동생 걸밴드 세리머니로 컴백한 QWER의 언니즈 초단 마젠타 그리고 민 오랑캐 코너지기 유희관 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피아 게임 해볼 텐데 두 분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1: 저는 일단 최저고요. 예전에 마피아 게임을 많이 휴대폰으로 했었는데 예. 지금은 좀 세월이 흘러가니까 피곤하더라고요. 누구 속이고 막 이러는 게.
2: 그거 하지 말까요?
1: 아니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2: 예.
0: 누가 제일 잘하세요, 멤버들 중에?
1: 아무래도
3: 희나가.
0: 아, 희나 씨가.
1: 네. 네.
2: 초단 씨 잘할 것 같은데.
0: 두 분 중에 누가?
3: 제가 그래도 초단이보단 좀 잘할 것 같다고 자신하는 편이에요.
0: 초단 씨가 약간 이런 연기 이런 쪽은 좀 약한가요?
3: 그렇다기보다 뭔가 항상 안절부절하는 편이라 시민이 걸려도 안절부절해서.
0: 아, 계속. 어허, 알겠습니다.
2: 근데 승부욕이 있을 것 같아요, 초단 씨는.
3: 맞습니다.
2: 딱 눈이 승부욕이 있을 것 같고 마젠타님은 그냥 뭐든지 그냥 즐거울 것 같아요.
3: 네, 맞아요.
2: 뭐래도 그냥 즐거워.
1: 맞아요.
2: 제 쪽 관상을 좀 보거든요.
0: 유관이 사람 쓱 이렇게 스캐닝을 잘하거든요.
2: 맞아요. 스케일링이요?
0: 스캐닝.
1: 스케일링.
0: 자, 그러면 마피아 게임 어떻게 진행되는지 룰을 설명해드립니다.
4: 4명이 제비뽑기로 신분을 선정. 3명은 시민, 1명은 마피아로 시민이 마피아를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제비뽑기로 고른 시민의 종이에는 시민, 마피아의 종이에는 마피아라고 쓰여 있고요. 네 사람 종이에는 토크 주제도 함께 쓰여 있습니다. 단, 마피아의 종이에만 지시어가 하나 더 쓰여 있으니까 마피아는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지시어를 꼭 한번 언급하셔야 합니다. 마피아가 살아남게 되면 마피아 승, 시민 3명이 마피아를 찾아내면 시민 승, 승리한 사람들에게 각각 50,000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자, 이렇게 1차 지목 때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요. 2차 지목 때 잡으면 치킨 드립니다. 1차는 백상, 2차는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1: 하나 찍고 옆으로 넘기시면 돼요.
2: 네.
0: 아, 가장 기억에 남는 어린이날 추억. 아, 모레가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어린이날 추억. 두 분은 사실

0: 제목 전까지 한 번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문장 속에 섞으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유희관 어린이날 추억 한번 시범 좀 보여주세요.
1: 저는 어린이날 추억은 뭐 많은 야구 팬들이 아시겠지만 두산과 LG의 그 어린이날 시리즈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0: 아, 잠실 시리즈.
1: 네, 전통적으로 어린이날 시리즈를 하는데 제가 프로에서 첫 승을 한 게 이제 어린이날 시리즈였어요.
0: LG한테
1: 5월 4일 날. 네, 니퍼트 선수가 이제 담이 걸려가지고 예. 제가 대신 선발 나가면서 그때 이제 선발 첫 승을 했었는데 프로야구 첫 승을 했는데 그때가 가장 저에게는 추억이죠. 왜 그러냐면 그 1승이 있었기 때문에 101승이라는 예, 승리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어린이날 시리즈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 두린이 두산 그 어린이 팬을 두린이라 그러고 그렇죠. LG 어린이 팬을 엘린이라고 하는데 그 평생 기억에 남거든요. 그렇죠. 어린이들에게는 예. 그 순간
0: 못 잊죠.
1: 예, 그리고 이기 저희가 막 이기면 두린이들은 막 웃으면서 가고 막 엘린이들은 울면서 가니까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날 경기는 정말 열심히 던졌던 네. 그런 저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여기서 잠깐! 마피아는 바로 저 마젠타고요. 지시현은 개미입니다. 여러분들께만 살짝 알려드릴 테니까 마피아 마젠타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0: 삼린이도 어떻게 어린이날 많이 보러 가셨나요?
3: 저는 그때는 못 보러 갔었던 것 같아요. 완전 아기 때는 또 소리가 크니까 중학생 때부터 보러 갔던 것 같고 저는 어린이날에 에버랜드에 갔었는데 이게 좀 웃긴 에피소드가 있긴 한데
0: 용인랜드?
3: 네. 그때 네. 어머니 아버지랑 제가 시골 포항 사람인데 포항 시골 아니지만 포항 사람인데 이제 에버랜드 가서 너무 신나가지고
0: 에땡랜드라고 하실까요?
3: 네. 에땡랜드에 갔었는데 그때 막 뭔가 놀이공원도 있고 거기 뭔가 동물원도 엄청 맞아요. 컸었거든요. 근데 동물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뭔가 집에 막 떨어져 있는 음식도 막 제가 주워 먹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1: 어디서?
0: 동물원에서?
1: 사파리에서?
3: 왜 그런지 몰라 기억은 안 나는데 저거 솜사탕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이는데 그게 먹었던 기억은 있긴 하거든요.
0: 남의 걸?
3: 네. 네. 근데 엄마 아빠가 막 저를 붙잡으러 다니고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서 예. 도망을 가고 숨어 있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0: 누렁이 맞네요.
3: 개미도
0: 이거 누렁이
3: 개미?
0: 개미도
3: 이렇게
0: 개미도 먹고
3: 개미를 먹었다고?
4: 나 원래 애기 때 개미 많이 먹었어.
3: 그래서 개미도 이렇게 집어 아니 왜?
0: 이래도 이래도
1: 아니,
0: 누렁이
1: 아닙니까? 그렇게 시골 아닌데
3: 아니, 네. 포항은 아닌데 포항 구룡포 출신이라서
1: 가맹이 유명한데
3: 네 그 이렇게
1: 호미곶
3: 네 맞아요.
1: 나보다 모르는 것 같은데
3: 아니 이거 설명해 준 거 상생의 손
0: 호미곶에 있는 손이죠. 네. 그리고
3: 그래서 완전 시골 출신인데 그때 배가 고프니까 그냥 수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0: 개미 먹는다고 뭐 얼마나 배가 부르겠습니까?
3: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더 주워 먹어서 그런지 그날 뭔가 배탈이 났어가지고 부모님들이 그 뒤로 에땡랜드 갈 때마다 약간 저한테 엄청 걱정도 많이 하고 신신당부를 많이 해서
0: 우리 누렁이 아유.
3: 네, 뭔가 뭐 또 이상한 거 주워 먹지 않을까 뭐 메미 먹는 건 아닌가 이러면서 저한테 그때
0: 재능 있는 누렁이였는데
3: 어렸을 때 그래서 뭔가 저한테는 어린이날이 좀 사고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사고를 쳐서
0: 그렇죠. 어린이날에 이제 주인공이 돼가지고 막 그 뛰어놀다 보면 사고를 오히려 칠 수도 있고
3: 네. 예.
0: 그래요.
5: 네. 의심돼.
0: 의심이
5: 마젠타 의심돼.
0: 뭐요? 뭐 의심돼요?
5: 너무 많은 단어가 나왔어요.
0: 솜사탕.
5: 솜사탕 개미.
0: 개미.
5: 매미.
0: 매미도 나왔어요? 뭐요?
1: 똑같이 적었잖아요. 저.
5: 같이 적었어. 네. 적고 있었어? 잠깐만 나도 적어.
1: 개미, 솜사탕, 매미.
0: 그러니까. 네. 배탈도 있었어요?
1: 배탈도 했어요.
0: 배탈도 났구나.
3: 다시 얘기해봐요. 다시 얘기해.
1: 본인 얘기한 건데 뭘 다시 나보고 얘기해.
3: 아니 나도 기억 못
1: 아니 형사님인 줄 알았어. 다시 얘기해봐요. 지금 뭐 하는 거야?
3: 저도 기억을 못해서.
1: 지금 조사하는 거예요? 지금 뭐.
0: 유희관 이야기 다시 좀 해주세요.
3: 네. 의심돼.
5: 두린이와 엘린이를 위해 열심히 했다.
0: 공을 던졌다.
5: 열심히 공을 던졌다.
3: 공. 두린이 엘린이.
1: 뭐 혈서로서 팬 여기 있잖아요.
5: 팬 주셨어.
0: 아니 팬이 있는데 왜 손가락으로 쓰는 척만 해요.
3: 감사합니다.
1: 지금 당황스럽지 지금. 마피아가 멀리니까.
3: 아, 그건 아니에요.
0: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유희관 얘기가 하다가 끊겨서 네. 네. 어린이 때는 뭐 했어요?
1: 어린이 때요?
0: 네. 그건 어른으로서 어린이날을 보낸 거고
3: 그렇네.
0: 어린이 때 유희관 애기 때 이 얼굴 그대로 애기였죠.
1: 아니 더 귀여워. 어릴 때

0: 진짜 귀여웠어요.
1: 지금도 귀여워요. 아니,
2: 맞아요. 귀여우세요.
0: 어렸을 때는 사진 보여드리면 깜짝 놀래. 진짜 귀여워가지고.
2: 사진.
0: 어린이날은 딱히 그 기억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1: 야구했어요?
0: 예, 네, 야구했죠.
1: 야구 연습하고.
0: 5학년 때부터 야구를 했으니까. 예.
1: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였어요? 어린이 때. 뭐 이제 뭐 선물을 받고 선물이죠. 싶어하거나.
0: 저 때는 그거 있었거든요. 종합 과자 세트라고.
2: 아 맞아.
0: 그 상자의 박스에 그 인기 있는 과자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1: 그거 할머니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0: 예? 할머니들은 요거 받고.
2: 야 이거 보여줘. 나도 보여줘.
1: 누가 할머니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2: 말씀해 주세요.
1: 자꾸 무시하면 디엔드. 예. 예.
0: 그래서 약간 그런 거 받으면 이제 행복했죠.
1: 아. 예.
0: 종합 선물 세트. 그거
1: 랜덤 박스로?
0: 예. 아실 거예요.
1: 뭐가 들어있을까? 예. 이러면서.
0: 네네. 어린이날은 가장 큰 건 이제 선물이죠 뭐. 갖고 싶은.
1: 그 안에서 뭘 제일 좋아했어요?
0: 그 안에서요? 딱히 뭐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은데.
1: 네. 그래요.
0: 과자는 네, 다
2: 좋아해요. 외하스? 네? 외하스?
0: 왜 왔냐고?
2: 아니 아니.
0: 아니 외하스.
2: 외하스.
0: 외하스 그런 거 아니야?
2: 아니에요.
1: 왜 취향을 강요해요? 네. 외하스.
0: 네. 외하스 좋아하세요?
2: 네. 오예스?
0: 어?
2: 오예스?
1: 오예땡이라고 했어요.
2: 오예. 오예땡? 예. 예.
0: 아 계속. 예.
1: 그건 최준석이 먹는 겁니다. 아. 예. 유희관이 아니고.
2: 네.
1: 예. 그리고
0: 초단이 옆에서 말려요 지금. 가만히 있으라고.
2: 아닙니다.
3: 죄송합니다.
0: 거의 대표님처럼 지금.
1: 그렇죠. 어허. 그러면 초단 씨의 어린이날 추억.
2: 저도 막 매년 어린이날마다 뭔가를 한 적이 없어서 처음으로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놀러 간 게 너무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버지가 바쁘셔가지고 한 번도 놀러 간 적이 없었다가 어린이날에 예전에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있었던 꿈이란 이름의 랜드를 갔었는데
0: 대전에?
2: 아니요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1: 드림땡땡
2: 맞습니다. 드땡
1: 그렇죠.
2: 그래서 너무 그때 막 수영장도 가고 그 뭐지? 그런 기억이 아직도 그때 막 공기나 막 엄마 아빠랑 같이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다 막 이런 그 다람쥐 통 같은 데서 들어가가지고
0: 막 이렇게 유명했죠,
2: 맞아요 처음으로 막 죽을 것 같은 것도 겪어보고
1: 멀미나고
2: 네 그런 거를 처음으로 겪어봐서 아 너무 행복하다 가족이라는 게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같이 놀러 가고 싶은 지금은 바쁘니까 여행 같은 데를 잘 못 가는데 좀 이제 부모님도 시간도 많이 생기시고 나만 이제 여유가 생기면 언제든지 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제를 듣고
1: 놀이동산 많이 가셨나요? 어렸을 때 그래도?
0: 집이 그쪽이셨나 보네.
2: 많이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가도 엄마랑만 가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바쁘셔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근데 이제는 최대한 놀러 갈 때나 아니면 시간이 남거나 이러면 부모님이랑 되게 자주 놀러 가거든요.
0: 아, 그 진짜 좋은 것 같아요.
2: 효녀. 네.
1: 젠타 씨, 오 그러면서 뭘 적는 거예요?
2: 아, 효녀.
0: 효녀라는 얘기는 단어는 얘기는 안 했는데 왜? 느낌을 아니, 적지 말고 말할 단어를 적으라고.
1: 웨하스 좋아하시죠? 그래서 본인이
2: 웨하스 적고.
1: 효녀시죠? 효녀죠.
0: 걔는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2: 오예땡도 적었어.
0: 오예땡은 왜죠? 오예땡은.
2: 뭐야 뭐야?
1: 우리 아이 바보 아니에요라고 하신 분 있고요. 어디 뭐 지시어를 자기가 상상해가지고 강요를 하네. 게임 혹시 이해를 못하신 거 아니죠?
2: 아니 그거 아닌데.
1: 예.
2: 저도 모르게 쓰고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우리 아이 착해요라고 하신 분 있고요.
0: 근데 초단 씨 생각이 되게 좋다. 부모님과 함께하려는 저런 마음들이.
1: 예. 예. 그렇죠. 예. 자.
0: 에디는요?
1: 저요. 네. 저는 이제 어린이였던 시절이 워낙 옛날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억이 생생하고.
0: 언제죠? 자연농.
1: 자연농원도 있고 이제 그 서울 땡땡도 있고.
0: 아세요? 자연농원?
1: 알아요? 어떻게 아시죠?
2: 알죠. 원래 이름이 그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렇죠. 원래 자연땡. 네. 근데 저는 그 슬프지만 어렸을 때 이제 뭐랄까 가정 형편 때문에. 자연농원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나중에 애땡랜드가 된 다음에 갔고 예. 예전에 근데 갈 수 있었던 건 과천에 있는 서울 이제 그쪽 서땡랜드
2: 서땡. 예.
1: 거기를 갔는데 이제 좀 늦은 나이에 갔어요.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때 친구들은 다 가는데 저만 못 가니까 되게 좀 속상하다가
2: 아이고.
1: 처음으로 딱 갔는데 그게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근데 갔는데 그게 그 개장 시간 아침에 가야 줄을 서서 여러 번 타고 나오는데 늦게 갔어요. 그런 정보를 몰라가지고 오후 4시 막 이렇게 간 거예요.
0: 거의 끝날 때 아니에요?
2: 아이고.
1: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갔더니 딱 시간 보니까 하나 정도 탈 수 있는 그래서

0: 때 88열차라는 걸 타고 예, 모르시죠?
1: 네.
0: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2: 아, 롤러코스터. 지금은 예. 롤러코스터죠.
1: 아, 네. 롤러코스터 청룡열차 같은 거.
0: 청룡열차 다음 버전인데 예, 88열차라는 걸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무지개 자전거라는 걸 탔어요.
1: 무지개.
2: 오, 그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0: 네,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둘이 이렇게 레일, 하는 거 있죠.
2: 레일 머리.
0: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주선대 혹시 젠타님 88 적었나요? 88을 적는 게 제 눈에 보이는데.
1: 왜요?
2: 받아쓰기 하지 말고 마피아 단어 같은 거를 쓰면 돼요.
1: 받아쓰기 단어잖아요.
3: 어? 잘했어.
1: 단어잖아요.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1: 팔팔하다 이런 걸 수도
0: 아,
1: 있으니까.
0: 그런데
1: 일부러 개장도 개장. 그 옷개장도 아, 써놨어요.
0: 예장을 제가.
1: 네.
0: 혹시 영리하네.
1: 천재라서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무지개 자전거를 아버지랑 타고 그 기억이 이제 아직도 남아 있는데 하도 이제 부모님들이 안 데려가시니까 그게 한이 돼서 저는 지금도 놀이동산 가면 설렙니다. 예. 놀이동산 아직도 지나가다 봐도 설레고 막 이제 그 애땡랜드 심지어 가다 보면은 IC가 있잖아요. 마성 아이씨 아닙니까? 그 차로 가다 보면 마성 아이씨예요.
1: 아 마성 아이씨.
0: 이름도 너무나 멋있어요. 오 마성에 형 QWL 얘기 좀 듣게 닥쳐라고 하신 분 있어서 그만 얘기했어요.
1: 아니 방금 아이씨가 젠터님 본명이 아인데
0: 아이,
1: 방금
0: 아이.
1: 자기 부른 거 아니냐고
0: 아이씨.
1: 아이씨가 뭔 얘기지? 이러고 잠깐 얘 그 제시와 아이 있는 거
2: 제발 집중 좀 해주세요.
1: 집중하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는데
0: 이상하게 집중하고 있네요. 네. 이상하게
1: 집중하고. 지금 엄청 써놨어요.
2: 거의 논문을 썼어 지금.
1: 와 엄청나게 지금
0: 제가 얘기할 때 저 받아준 거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 네. 과천 개장 개장 청룡 88 뭐야 이거
2: 자기가 쓴 것도
0: 죄송한데 청룡도 본인이 얘기해 놓고는
1: 그러니까 언니가 얘기해. 아니 여기 좋을 때도 왜 써놨지?
0: 좋을 때도
2: 좋을 때도 있다.
0: 아 무슨 법원 속기사예요?
1: 아 그 뭐 설렌다 마성 아희 이렇게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희를 네. 적었어요.
1: 네, 혹시 모르니까 엄청 강조하시길래
0: 알겠습니다.
2: 연습을
0: 그러면 한번 잡아볼까요 이제? 누가 범인인 것 같으세요?
2: 마젠타 씨 누가 마피아 같으세요?
1: 일단 너무 많은 단어 쓸데없는 단어를 많이 말하신
0: 저요?
1: 네.
0: 저는 단어를 쓸데없이 많이 말하지 않고 쓸데없이 많이 적었어요. 네.
1: 아.
0: 제가 말한 건 평범한데 저 같다?
1: 네.
2: 그럼 배디는?
0: 저요?
2: 네.
0: 저는 약간 초단 씨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느낌이
2: 지금 물고 물리네.
0: 예, 네, 느낌이 그렇고 마젠타 씨는 저 정도로 열심히 할 리가 없어요. 마피아가. 마피아는 약간 자기 생각하기 좀 바쁘거든요.
2: 자기 생각 쓴 거잖아요 지금. 자기 생각 쓴 거예요. 우리가 말한 거 쓴 거 아니에요.
0: 이건 생각 없이 쓴 거 같아요. 네. 네.
2: 그럼 초단 씨는?
4: 저는 언니의 말을 듣고 나서 원래 언니가 그렇기도 하지라는 생각과 함께 근데 개미도 먹고 매미도 먹는 매미도 나오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나?
1: 왜?
0: 매미를 먹었다고요?
4: 그러니까 개미를 먹었는데 갑자기 매미 또 매미 얘기도 나오고
0: 매미 허물을 먹었다고요?
4: 응. 뭔가
1: 아니 왜?
4: 그 물론 그런 삶도 있지만
2: 거의 뭐 윤택 이승윤이신데 지금? 거의 나는 자연인인데?
1: 아니 근데 진짜 찐 시골은 다 그냥 애들 맛이 주워 먹어 별의별걸.
0: 아 저는 근데 진짜 매미를 얘기해서 매미는 말이 안 되니까 그
1: 그쵸.
0: 거대한 곤충을 먹는다는 건
1: 그거 그 자체 나무에 달려있는 건 안 먹죠.
0: 그러니까 근데 매미 허물이라고 얘기할 때 표정을 보니까 진짜 먹었던 것 같아요.
2: 아니 97년생이신데 무슨 매미랑 개미를 먹어.
0: 자연이 있으면 네. 저는 네. 개미는 가능한 부분이고 오히려 솜사탕이 좀 의심스러워요.
2: 솜사탕
0: 딱 봐도 이거는 쓰레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4: 근데 이게 솜사탕부터 시작해서 개미로 갔다가 어린 시절 얘기로 들어가서 갑자기 매미를 먹었다는 것부터 나는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모를 멈췄습니다.
1: 의심스러워서
4: 의심돼.
1: 아.
2: 지금 표정도 되게 굳었잖아 지금. 아까랑.
1: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2: 뭐가 문제인지 본인이 문제.
4: 근데 언니라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1: 그러니까 넌 나를 봐왔잖아
4: 알지
1: 내가 지금까지 들어온 얘기에 막 별 차이 안 나잖아
4: 그치
2: 나도 마젠타 씨 같아요
0: 네. 그래요?
2: 네 느낌이
0: 좀 마젠타 씨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매미 허물이라고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2: 예. 근데 그걸 먹는 사람이나 먹게 놔두는 부모님이나
0: 먹은 것 같은 표정이야 근데
2: 그 무슨 맛이에요?
4: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을 때 먹은 거예요 제가
2: 아니, 무슨 맛이에요?
4: 크런치예요 그냥
3: 딱히 막 맛은 그냥 약간 흥.

0: 바빠서 촉.
1: 매미 허물 근데 크런키하다.
2: 벌레들이 사실
3: 보이긴 했어요.
2: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 맛은 솔직히 막 그냥 이게 조리를 해야 맛있는데 그냥 먹으면은 살짝 신맛이 나는 애들도 있고 개미는 좀 신맛이 나고 이거 제가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근데
0: 아니 본인이 먹었다니까 알 거 아니에요.
1: 김병만 씨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2: 근데 매미 허물은 그냥 약간 크런치한 식감이 많이 남아 있을 뿐 흑맛이랑
0: 네. 매미는 날아다니잖아.
1: 아니 그 매미 허물. 매미가 네. 이제 올라와서 허물 벗고 매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먹었다는 거죠.
0: 와, 나는 나비네.
1: 조단님은 마젠타님 같아요?
4: 네.
1: 유희관.
0: 저도 마젠타.
1: 마젠타님은?
2: 저는 베디님.
1: 저요. 이러면 마젠타가 죽을 것 같네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0: 네, 가보시죠.
1: 네. 자, 소신 투표.
0: 소신 투표.
4: 네.
1: 소신 투표로 가리키면서 이름을 외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0: 마젠타.
1: 마젠타님이 두 표, 초단 씨가 한 표, 저는 유희관으로 바꿨는데.
0: 근데 왜 갑자기 나요? 여기라고 하고.
2: 배신자.
0: 뭔가 이상한데? 의심스러운데?
1: 아니 유희관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0: 일단 그러면 두 표니까.
1: 네, 마젠타님 정체를 한번 밝혀주시죠.
4: 떨린다.
2: 저는
0: 네. 종이 종이.
1: 자, 마젠타의 정체.
0: 시민이랑 매미 허물 먹은 게 나 너무 더 충격이야.
3: 이것도 문제야.
0: 매미랑.
2: 저는 마피아입니다. 와! 근데 정말 놀랍게도 솜사탕만 뻥이고 나머지 다 진짜예요.
0: 단어 뭐야?
3: 개미.
0: 개미.
1: 개미는 먹은 거예요?
0: 안 먹었지.
2: 진짜 아기 때는 많이 먹었던 거.
1: 솜사탕 뭐하러 얘기했어요? 솜사탕 때문에 걸린 건데 지금.
2: 아 뭐야.
3: 나는 매미 때문에. 언니 개미 먹은 건 옛날에 들어서 알았는데 매미를 먹었다는 건 처음 들어서.
2: 매미 허물은 먹긴 했어 완전.
1: 굳이? 아까 매미 허물이라고 얘기할 때 저는 진실을 봤어요. 저 진짜 먹었다.
3: 아 그래서 네. 이제
1: 디테일해서.
0: 아 그럼 매미 보면 생각할 것 같아. 근데 개미를 아까 초단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장 먼저 쓰긴 했어요. 네.
1: 그러니까 크런키한 것도 이제 진심이고 흑맛 났다는 것도 너무 디테일하잖아요.
3: 진심.
1: 아 저 진짜 먹은 거다. 신맛도 개미가 신맛이 나죠.
2: 네. 예. 개미 종류마다 다르긴 한데 불개미는 일단
3: 다 먹어봤어?
2: 아기 때는 많이 먹었지 난.
1: 먹었던 기억이 이렇게 나요? 내가 집어먹는 그 모습?
2: 네, 그거 보고 엄마가 꿀밤 먹였다고도 이렇게 먹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1: 맛있어 보여서 먹은 거예요? 궁금해서 먹은 거예요?
2: 그냥 궁금해서 그랬던 거 같아요. 아, 그리고 동네가 진짜 시골이니까 동네 언니랑 오빠들이랑 다 같이 산에 들어가가지고
1: 약간 구룡포가 뷔페였구나.
2: 네, 약간 수렵도 하고 그 여름에는 고동 다 같이 잡아가지고 페트병에 넣어서 할머니 갖다 드리고 할머니들 다 해녀셨거든요.
1: 아, 그렇구나.
2: 그래서 할머니들이 막 성게랑 멍게 생으로 잡아서 반 똑똑 말라서 먹여주고.
1: 디테일하다.
2: 네.
1: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사실 저희도 의심을 거뒀을 텐데.
2: 아 솜사탕 개미.
1: 저 오히려 솜사탕 때문에. 때문에.
2: 그러니까 너무 개미랑 매미가 뻥 같을 것 같아서 일부러 솜사탕을 넣었어요 저는.
1: 아 디테일이었구나.
2: 네.
0: 개미가 뻥 같았어요. 네.
2: 그러니까요.
1: 예. 예. 솜사탕만 오히려 저희는 네. 진짜 네. 같았고. 예.
2: 그게 가짜였어요.
1: 그러네요.
2: 근데.
0: 의욕이 넘친 거죠.
1: 그렇죠. 네. 이렇게 돼서 저희가 한 번에 마젠타 씨를 검거해서
2: 와.
1: 시민사회가 모두 백화점 상품권을 받게 됐습니다.
2: 아~ 야호! 아니네.
1: 본인은 못 받는 거예요.
2: 네. 야호! 네.
1: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

0: 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6: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7: 레노.
8: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7: 레노.

0: 이벤트 박스!
1: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자, 패텐 판까지 마피아, 오늘 QWR의 초단 마젠타님과 함께했는데 한 번에 마젠타님이 검거되면서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을 받게 됐습니다.
3: 축하드립니다.
4: 네, 감사합니다.
2: 잘 버티셨어요.
4: 네. 예. 생각보다 오래 버텼어요.
2: 그러니까.
3: 아, 정말요?
4: 뭘 또 정말요?
2: 하지만 저는 개미랑 매미 홈을 먹은 건 진짜라는 거.
3: 네.
2: 자, 마젠타님 처음 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3: 일단 전 제가 생각하기엔 좀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솜사탕.
5: 왜 웃으시죠?
4: 아, 긍정적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3: 솜사탕이 약간 조금 약간 에러였는데 그것만 아니었으면 저는 초단위를 몰아갈 수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2: 네. 지나친 긍정이라고 하신 분이고 우리 누렁이 참 긍정적이야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연 씨도 한번 오셔가지고 PWR 드래곤볼을 저희가 모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4: 좋죠.
2: 세레모니 월드컵 시즌이니까 예, 더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5: 대박 나자. 예. 대박나자.
2: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2: 유희관 씨 다음 주에 봬요.
4: 네.
2: 자, 여러분 꿈에서 연애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에서 온 쇼단원 정현진입니다. 전 첫째 임신했을 때 컬투쇼 방청을 왔었는데요. 걔가 벌써 6학년이 됐어요. 서울 여행 왔을 때 아이들하고 같이 컬투쇼 보고 균주도 같이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고 계속 클 때까지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쇼단원의 태교를 책임지는 컬투쇼. 컬투쇼 20주년을 축하합니다.
1: 김태교 아저씨 사랑해요.
2: 20주년 컬투쇼.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된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로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5: 우리 돼지 포크벨.

0: 크밸리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헬스 등록하려다 홈트하고 영어 공부하려다 미드 보고 이거밖에 못했네 하면서 좌절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거밖에 못했네가 아니라 이거라도 했잖아 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건 대단히 특별한 게 아니라 사소한 이것들일 거니까요. 쉽게 마음먹어보는 밤, 딘딘의 뮤직하이입니다. Let's get it. Let's get it.

자, 아이브의 헤아로 5월 3일 일요일 딘딘의 뮤지카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헬스 대신 홈트하고 영어 공부 대신 미드 보면서 이것밖에 못했네 하는 분들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영어 공부 대신 미드 보면서 이거라도 했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성공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예. 근데 스트레스 없이 살아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본인에게 혹독해야 좀 그래도 좀 편한 삶이 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혹독하게 나를 이렇게 채찍질해서 살면서 성과를 이뤄내는 삶과 나를 굉장히 이렇게 풀어주면서 심적 안정을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게 더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후자가 더 행복해 보여요.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별거 아닌 거에 너무 좋아하고 그런 거? 왜냐면 점점 사람이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성과를 얻어내다 보면 더를 원하는데, 뭔가 그 후자의 분들은 너무 좋은데 지금? 약간 지금 이거 너무 좋은데? 약간 이러니까 뭔가 그 긍정적인 멘탈리티가 삶에 되게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밖에 못했네 라는 이야기도 안 해요. 난 뭘 했지? 약간 이런 조금 했으면 잘못했다 이건 아니다 하고, 그래도 좀 열심히 하는 편이라 제가 해야 되는 할당량이 있으면 내 업보지라고 생각을 하고 밤을 새더라도 마무리를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게 효율적으로 봤을 때 엄청 잘 나오진 않으니까. 예. 근데 그래도 좀 그래도 다행인 거는 뭔가 저에게 주어진 거를 어떻게든 끝마추려고 하는 거는 있는 것 같은. 예. 그냥 뭔가 그게 이 상대와의 약속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을 내가 실망하기 싫어하는 약간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곡으로 채워지는 버디버디 준비되어 있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 실라!

0: 함께 하면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가격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5: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6: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7: 아우, 남는 게

0: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얼마 전 결혼 20주년을 맞았다. 오랜만에 둘이 외식도 하고 남편이 준비한 선물도 받고 고맙다는 말이 턱끝까지 차올랐는데 괜히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겠는 거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까지 걸어가는데 남편이 갑자기 내 손을 덥석 잡더니 여보 사랑해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김동률의 사랑한다는 말이었고요. 김가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최근에 결혼 20주년을 맞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혼 20주년에도 부끄러운 게 있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그런 것 같아. 우리가 부모님한테 약간 사랑해요 약간 못하는 것처럼 아내 버릇하다 보니까 약간 못하게 되는 게 있지 않나. 저희 부모님도 결혼기념일에 다 챙기시냐 해주셨는데 사실 아이들이 컸잖아요. 우리는 이제 막내가 36인데 그러니까 사실 결혼기념일을 부모님이 안 챙기려고 해도 저희가 늘 챙겨드리죠. 예, 그게 좀 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늘 뭔가 결혼기념일 이럴 때는 약간 이렇게 이벤트 같은 게 없을 수가 없는. 예. 자, 사연 보내주신 김가영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에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자, 저는 Every Single Day의 Lucky Day 그리고 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은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로 나눠주셔도 되겠습니다. 9244님이 4년 동안 친언니랑 애견 카페 운영하다 토요일 마지막 영업했어요. 그동안 매일 붙어 있었는데 올해 2월에 제가 결혼하고 가게까지 정리하니 섭섭하네요. 하루 종일 정리하다가 이제 집 가는 길인데 눈물이 나요 해주셨는데 꽤... 뭐라 그래야 되지? 많은 변화들이 있었네요. 짧은 순간에 좀 많은 것들이 이렇게 확 변하면 아무래도 감정이 뭐 변화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야 좀 더 우리가 그때 진짜 소중했구나 행복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잘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2부는 버디버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SSS의 Girls Never Die 그리고 포레스텔라의 Stand By Me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촉하면 촉, 쿵하면 짝. 지금 내 마음을 읽고 있는 듯 딱 들어맞는 노래가 필요할 때, 나도 모를 내 취향을 알고 싶을 때 찾아주세요. 여기는 믿고 듣는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맛집 버디버디입니다. 같이 듣고 싶은 플리 버디버디입니다. 버디버디는 친구들한테 내가 듣는 노래를 소개해주듯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는 코너인데요. 직접 플레이리스트 제목과 들어가는 노래까지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은 뒷면 홈페이지 버디버디 게시판이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문자샵 1077, 무료인 고릴라 통해 보내주시고요. 그럼 버디버디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아이디 효자가 될게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산책하면서 초등학교를 지나가는데 문득 초딩 때 학교에서 저희에게 시키던 인사말이 생각났어요. 바로 효도하겠습니다 인데요. 당시엔 효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복도에서 마주치는 선생님들에게 무작정 효도하겠다 인사하고 다녔네요. 정작 부모님께는 그런 인사 한 번도 안 하고요. 곧 어버이날인데 당시 뭣도 모르고 내뱉은 수백 번의 효도 다짐을 이제는 한번 실천해봐야겠습니다. 부모님과 듣고 싶은 노래를 모아서 효도합시다 플리보네요. 자, 여기까지 아이디 효자가 될게님이 효도합시다 플레이리스트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초등학교 때는 특히 인성교육이나 예의교육 같은 걸 엄청 한다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저는 그런 거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고, 저는 엄마가 겨울방학에 저랑 벌구를 청학동을 보냈습니다. 예, 너는 안 되겠다 하고, 저희한테는 스키장을 가는 거라고 하고 태워서 보냈는데 청학동이었어요. 그래서 내렸는데 갑자기 막 그 뭐 한복 입으신 분들이 막 뭐 빨리빨리 뭘 하라고 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야 이건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결국 속은 거였죠. 그래서 그때 진짜 발바닥 엄청 맞고 막 예절 배우고 막 밖에 눈 오는데 거기가 강원도 산골짜기 약간 이런데요. 엄청 눈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걸 못 외우면 밖에 나가서 서 있으라고 그런 거야. 눈을 밟고 그 애들한테 10살인데 그러고 돌아오고 뭐 그때 애들하고 ABCD 그 게임하는 거 있잖아. 손바닥 트는 거 그거 하다가 걸려가지고 발바닥을 맞고 막.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형들이 좀 되게 양아치 같은 형들이 왔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청학동이 좀 말 안 듣는 애들 보내는 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간 다음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 아빠한테 그 무난 인사라 그래야 되나? 다녀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큰절하고 배꼽 인사하고 이러니까 이제 너무 좋다고 막 아빠가 잘 보냈다고 막 그 이후로 말 안 들으면 청학동 보낸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예. 자, 효자

자,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악뮤의 Happy Bless You 듣고 오셨고요. 부모님께 잘해야겠다, 효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계기가 있냐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뭐 그래도 곧 잘하는 자식이에요. 저는 곧 잘하는 자녀여서. 네. 근데 이제 효도는 모르겠고 좀, 아, 좀 살갑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게 참 쉽지 않죠. 네. 한번 그걸 깨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얼굴을 맞대고 좀 시간을 그래도 오래 보내야 되는데 스케줄이 진짜 안 나니까 그게 참 어렵습니다. 예. 어쨌든 자, 효자가 될게님의 플레이리스트 효도합시다에 담긴 노래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주니어의 행복, 그리고 박효신의 해피투게더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주니어의 행복, 박효신의 해피투게더 듣고 오셨고요. 제가 한 최고의 효도를 자랑해봐라면은 뭐 최근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제가 아버지 차 바꿔드리고 뭐 아버지 힘들 때 이렇게 도와드리고 뭐 가족들 뭐 이렇게 해준 거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냥 저는 뭐 크리스마스 이럴 때 한 초등학생 이럴 때 돈 모아가지고 막 1년 동안 돈을 제가 막 모아요. 뭐 어디 가서 용돈 받고 이런 것들 쫙 모아서 연말 크리스마스에 이제 부모 뭐 가족들 선물을 하나씩 샀어요. 그 어린 나이에 막 아빠는 이제 사업을 하니까 뭔가 사인할 때 쓰면 좋겠지 하면서 볼펜을 사주고 막 누나는 뭐 립글로즈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를 막 제 딴에 막 골라가지고 이제 사서 그거를 크리스마스 날 이제 엄마 아빠랑 누나들 자고 있으면 머리맡에다 이렇게 편지랑 선물을 이렇게 마치 내가 산타처럼 놓고 갔어요. 되게 어릴 때 뭔가 되게 로맨틱하게 그때 이제 엄마 아빠가 우리가 천사를 낳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땐 몰랐겠지 진짜 그렇게 클지. 그래서 그때는 진짜 엄청 막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막 제가 준 엄마 그 보석함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사서 줬는데 그거를 진짜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엄마 집에서 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마 그때 그런 게 효도가 아니었을까. 참 그 뭔가 순수한 그 물질적인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그런 거. 자, 이어서 효자가 될 게님의 플레이리스트 효도합시다에서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의 땡스투 그리고 정은지 피처링 하림의 하늘바라기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자, 딘딘의 뮤지컬 1일 3부 버디버디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공유해볼 건데 이번에는 이용자 아이디 돌려돌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남편 배가 너무 나와서 실내 자전거 타라고 제가 잔소리 좀 했습니다. 가끔 귀찮다고 안 하려고 하면 신나는 음악 틀어주는데요. 그러면 한 시간 금방 지나가는 느낌이라 잘하더라고요. 운동 미루고 계신 분들 있다면 함께 들으며 운동해봐요. 시간 순삭 플레이 보냅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디 돌려돌려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니콜로한테 제가 킥보드도 사주고 자전거도 사줬죠. 예. 자전거를 지금 두발 자전거를 사줬는데 미친 듯이 달립니다. 예, 굉장히 잘 탄다고. 그래서 뭔가 되게 뿌듯하고. 이번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했냐 해주셨는데 내가 왜 줘야 되지? 뭘 주겠죠? 예, 근데 뭘 원하는지를 모르니까 한번 물어봐야겠다. 잊고 있었는데 벌써 어린이날이구나. 뭐 갖고 싶은지 한번 물어봐야겠네. 자, 돌려돌려님의 플레이리스트 시간 순삭에서 먼저 들어볼 곡은 버게 맨발의 청춘, 그리고 백지영 피처링 태견의 내 귀의 캔디입니다.

자, 버게 맨발의 청춘 백지영 피처링 태견의 네 귀의 캔디 듣고 오셨고요. 요즘 흥미가 생긴 운동이 있냐 해주셨는데 요즘 근데 사실 뭐 운동을 많이 막 할 수 있는 그건 아닌데 캐나다 가서 러닝 했을 때 너무 좋았고 요즘은 진짜 폼롤러랑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운동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일단 몸 푸는 게 제일 중요하죠. 뭘 하기 전에. 옛날에 생각

이렇게 보면 뭐 학교 다닐 때 축구한다 그러면 누가 몸풀어 그냥 바로 축구했지. 근데 지금은 막 혼자 스트레칭하고 뭐 하고 뭘 하니까. 자, 돌려돌려님의 시간순삭 플레이는 거북이의 빙고 그리고 BTS의 불타오르네 듣고 또 다른 이용자님의 플레이리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용서해줄게.
1: 자, 이번에는 이용자 아이디 개성존중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 알고리즘엔 추억의 아이돌 영상들이 많이 뜹니다. 생각해보니 당시엔 각 그룹마다 컨셉이 정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컨셉을 잡아서 의상이며 안무까지 거기에 맞게 만들었던 걸 보면 당시에 다들 도끼가 가득했구나, 평범하면 살아남지 못했구나 느끼네요. 보면서 지금의 저도 자극받았는데요. 재미로 지독한 컨셉 플리 만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으며 추억 떠올리면 좋겠어요. 근데 딘딘씨는 아이돌 했으면 어떤 그룹이랑 잘 어울렸을지 궁금하네요 해주셨는데, 자, 여기까지 아이디 개성존중님이 지독한 컨셉 플리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특이한 아이돌 컨셉 중에 생각나는 거 있냐 해주셨는데, 저는 그 뭐지, 그 핑크 판타지인가? 그 옛날에 그 대표님이 인형 탈 쓰고 나온 그 약간 막 기계 이런가? 막 이런 노래 하던 팀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참 진짜 와 특이하다 이런 생각했고, 최근에 르세라핌 컴백한 게 저는 되게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노래 좋은데? 약간 이렇게 되는, 예. 재밌나? 막 이건데, 예. 자, 어쨌든. 자, 개성존중님이 보내주신 지동카 컨셉 플레이리스트에서 먼저 듣고 올 노래는 티아라의 야야야, 그리고 빅스의 다칠 준비가 돼 있어입니다.

빅스에 다칠 준비가 돼 있어 듣고 오셨고, 제가 아이돌이라면 어떤 그룹에 어울릴까 해주셨는데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뭐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느껴요. 없는 것 같고. 하루 아이돌 체험한다면 들어가고 싶은 팀? BTS. 예, 네. 그들의 그 무게감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예. 네. BTS로서 촬영장에 한번 들어가보고 싶어요. 나를 바라보는 눈이 어떤지. 자, 버디버디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개성준중님의 플레이리스트 지독한 컨셉에서 노라조의 사이다, 그리고 오마이걸 바나나의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듣고 이 밤에 다시 한 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그땐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 저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565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보고 싶은 정쌤에게. 사회초년생 시절 같이 일했던 물리치료사 정쌤. 나보다 어리지만 지혜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쌤을 보면서 참 많이 의지했었어. 가끔은 같이 주말에 전국을 돌며 자전거 라이딩도 하고 재밌었는데 갑자기 그만둬서 얼마나 서운했는지. 나도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보낸 것 같아 마음 아팠는데 시간이 흘러 역시 어른스러운 정쌤이 먼저 연락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알아? 얼른 보자 정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세세하게 말해줘. 그땐 내가 어른스럽게 다 들어줄게.

자, 이 밤에 다시 한번 오늘은 5654님의 편지 소개해드렸고 같이 신청해주신 정엽의 왜 이제야 왔니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고 사회초년생 시절을 같이 보낸 사람은 뭔가 더 애틋한 게 있는 것 같죠. 예, 전우회랄까? 예,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스타트가 같았으니까. 예, 저는 쇼미더머니2가 어쨌든 저의 첫 이런 방송 커리어의 시작이니까 그때 멤버들하고 지금도 다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예, 뭐 스윙스, 매드클라운, 그리고 우탄 형이랑도 계속 연락하고 뭐 제이켄 형이랑도 저는 연락을 하고 뭐 지조 형도 가끔 연락하면은 뭐 어색하지는 않은 사이고 그 말고는 사실 그때도 뭐 친하게 지내진 않았었어가지고 예, 계속 그렇게 지내고 있기는 합니다. 자, 누군가에게 참아 못했던 말이나 전하지 못한 진심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홈페이지 이 밤에 다시 한번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고요. 저희는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밤, 바비킴의 고래의 꿈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8493님이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시즌3가 나와서 저녁 먹고 정주행했습니다. 세포들이 캐릭터화돼서 감정을 설명해주는 장면이 참 좋더라고요. 그나저나 남주 때문에 너무 설렙니다. 딘딘씨 드라마 요즘 안 보시나요? 해주셨는데 아 요즘 시간이 없어서 사실 드라마는 안 보고 아 아니다 그거 뭐지 그 하정우 선배님이랑 임수정 씨 나온 건데 그 건물주 드라마 건물주 이런 거였는데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 예, 요거 봤는데 요거 되게 뭐라 그러지 블랙 코미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예. 제가 이런 류의 드라마 하나 봤었던 게 이웃집에 그 셀리나 고메즈 나왔던 건데 이웃집에 뭐 뭐가 산단가 뭐 이런 건데 계속해서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그런 식으로 나와서 근데 뭔가 되게 정극으로 연기를 하는데 되게 뜬금없는 포인트들이 많아서 약간 아파트 이웃들이 수상해 이게 셀리나 고메즈가 한 건데 요게 계속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매회 끝날 때 근데 이 드라마도 매회 계속 뭔가 생겨가지고 예. 뭔가 재밌는데 되게 터무니없네 하면서 좀 웃기다 이러면서 보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저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블랭크 스페이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가격

0: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2: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카의 끝곡으로 아스토 유니온의 Think About You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바이.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6: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햇빛과 온도가 사람의 기분까지 밀어올리는 것 같은 날씨입니다. 이 뜨거움 속에서도 무엇이 진짜 오래 남을 감정인지 천천히 구분해 보고 싶어요. 요즘의 날씨는 여름인 것 같습니다. 5월 4일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애프터클럽 월요일을 맡고 있는 생각을 멈추다 보면 최유리입니다. 일부 오프닝 곡으로 들으신 곡은 박효신의 야생화였습니다. 다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5월이에요 벌써. 참 한 달 한 달 지날수록 날씨가 바뀌어지는 게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요. 여러분께 화목한 가정이 주는 힘이 잔뜩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나 신청하고 싶은 음악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SBS 파워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채민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언니. 저 요즘 엄청 사소한 고민이 생겼어요. 저희 반에 아주 귀여운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동물화 하자면 병아리 같은 느낌? 아기 느낌은 아니고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순수 악 느낌이랄까요? 제가 아침을 안 먹고 뭘 챙겨올 때가 있는데요. 적은 용돈으로 사온 건데 자꾸 한 입씩 달라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억울한 건 제가 만약에 삼각김밥을 사가면 한 입을 반이나 먹고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너무 찌질한 것 같아서 저한테 화나는데 이걸 뭐 먹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좀 짜증나요. 과자가 있으면 세 움큼씩 집어가서 먹어요. 이 상황이 약간 고통스럽달까요? 유리 언니도 비슷한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려나요? 아무튼 저를 다스릴 때마다 듣는 슈퍼주니어의 미스터 심플 신청해봐요. 아 이채민님 반갑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말씀해주신 마음들은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해요. 이게 나도 아끼는 건데 라는 마음이 계속 쌓이면 그건 서운함이 아니라 어쩌면 경계가 흐려진 신호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뭐 가볍게 웃으면서라도 선을 한번 그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똑바로 내 의견을 말해보는 게. 그리고 아마 그 상대분이 좋은 친구라면 말 한마디로 멀어지기보다는 더 관계가 편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연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율디. 고민이 있어 조심스레 나눠보아요. 요즘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다 새벽에 자곤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기 전에 난 어떤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그럴 때마다 상대방과 나 자신을 판단하는 잣대가 약간은 다른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상대에겐 엄격하고 나에게는 관대하게 바라봤던 여러 상황들이 떠올라요. 저는 그런 사람이 싫어서 이런 저의 행동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 생각해 본답니다. 근데 그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항상 막혀요. 지금 그때의 나를 돌아보면 당시에 어떤 생각으로 행동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어떻게 뭘 고쳐야 할까에 대한 방향성도 못 잡겠고 애초에 그런 못난 사람인가? 라는 생각에 자괴감도 옵니다. 이런 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 아 모르겠다 하고 생각하길 포기해버려요. 이럴 때는 저는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노래는 태구의 내일의 내게 무엇을 말해야 하나 신청합니다. 아 이태현님 반갑습니다.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지라는 질문을 계속 한다는 건 이미 스스로를 아무렇게나 두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거 아닐까요? 가끔은 우리가 남에게는 단단한 기준을 들이대고 나에게는 조금 느슨해지는 순간들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건 모순이라기보다는 아직 삶에 있어서 균형을 배우는 과정에 더 가까운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급하게 나는 왜 이럴까 보다,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 라는 자책을 조금은 덜어낸 말투로 천천히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충분히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슈퍼주니어의 미스터 심플, 그리고 태구의 내일의 내게 무엇을 말해야 하나입니다.

슈퍼주니어의 미스터 심플 그리고 태구의 내일의 내게 무엇을 말해야 하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6693님 사연입니다. 우와, 야간에 생활 폐기물 수거하는 일 하고 있는데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벌써 돌아왔네요. 야간에 항상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진심으로 일주일 내내 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6693님 반갑습니다.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다는 건 되게 하루를 잘 보냈다는 작은 증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 고정? 그런 날이 아마도 오진 않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8052님 사연입니다. 요즘 SNS를 하다가 사랑이라는 단어 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답이 유리 언니의 가사들이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언어와 말들도 전해주는 유리 언니의 사랑이 좋아요. 오래오래 좋은 노래 해주세요. 사랑해 최유리. 8052님 반갑습니다. 아니, 이 질문은 사실 요즘 저도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조금 더 해봤는데 사랑은 어쩌면 단어보다 먼저 도착하는 감정인 것 같아요. 굳이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전해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하는 것보다는 알아봐주는 게 더 중요한 거라 생각해요.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유의 정거장 그리고 곽진원의 이름 두 곡입니다.

아이유의 정거장 그리고 곽진원의 이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김현우님 사연인데요. 유리님의 곡은 시로 읽어도 떨림이 전해오네요. 노래 부르실 때 호흡하시는 부분에서 더 깊게 다가오는 것들도 있어서 가끔 꺼내 들으면 스르륵 눈을 감고 감정을 따라가게 된답니다. 노란 봄 꼭 들려주세요. 아, 그리고 혹시 가사 쓸 때 선호하시는 색감이 있으실까요? 김현우님 반갑습니다. 가사 쓸 때 선호하는 색감, 그닥 없긴 한데 굳이 정해보자면 흑백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특정 색들이 주는 느낌에 이렇게 관여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색을 정하지 않아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점점 색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관객분들 앞에서 또 노래를 부르다 보면. 그리고 김채경님 사연입니다. 언니, 저는 어느새 시험이에요. 제 책상은 독서실 책상처럼 3면이 막혀있는데요. 앞면에는 공부용 포스트잇을 붙여두고 오른쪽 면에는 전부 유리로 꽉 채웠단 말이죠. 근데 이번 시험 들어서는 앞면에 유리 사진을 하나 붙여뒀는데요. 거기다 대고 중얼중얼 온갖 암기 과목 개념을 설명해요. 엄마가 밤에 통화하는 줄 알고 들어왔다가 기겁하시기도 했지만 나름 효과 있습니다. 뭔가 똑똑해진 기분 들지 않으셨나요? 아마 높은 확률로 제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어 말고도 사회역사 부분에서 박학다식해지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설이나의 여우야 신청합니다. 김채경님 반갑습니다. 이게 공부할 때 책상 정리, 뭐 포스트잇, 그리고 이미지 활용이 생각보다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대요. 능동적으로 기억을 강화하는 방식이라서 학습 효과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접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사진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사실 안 드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쩐지 사회 역사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채경님 덕분에 제가 더 박학다식해져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올게요. 최유리의 노란 봄 그리고 설이나의 여우야입니다.

최유리의 노란 봄 그리고 설이나의 여우야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이승태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율디. 오랜만에 와봤어요. 저는 요즘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2년 만에 복학하는 거라 모든 게 낯설고 새롭네요. 얼마 전 공연에서 유리님을 봤었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언제 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요. 현재 77kg이랍니다. 목표로 한 75kg까지 얼마 남진 않았지만 이제 한 달에 1kg 빼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다음엔 꼭 75kg으로 돌아올게요. 신청곡은 위수의 지나간 여름을 안타까워마입니다. 이승태님 반갑습니다. 근데 학교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건 그만큼 그동안 스스로 많이 변했다는 거겠죠? 조금 낯설고 또 조금 설레고 그 사이에서 조용히 애쓰고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듣게 될 승태님의 이야기는 조금 더 편안한 얼굴로 말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75kg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77kg도 괜찮긴 합니다. 아무튼 노래 듣고 올게요. 조지의 내 탓이지 뭐. 그리고 위수의 지나간 여름을 안타까워마입니다.

그리고 미수의 지나간 여름을 안타까워마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이지영님 사연인데요. 유리님 안녕하세요. 잠 못 드는 날들을 듣다가 용기내어 사연 남겨봅니다. 또 한 해가 가고 있어서인지 봄이라서 그런지 생각이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을 잘했는지, 그리고 언제 행복한지를 잊은 채 하루하루 출퇴근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유리님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 특히 방황하는 젊음을 들으면 위로받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어요. 그러다 최근 마음이 복잡했던 날 다비치의 별 생각 없이 살아를 들었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서 곡 정보를 보니 유리님이 써주신 노래더라고요. 좋은 노래 써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신청곡은 다비치의 별 생각 없이 살아입니다. 이지영님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면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외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뭐 꼭 무언가를 잘해야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흘려보내는 시간들도 결국에는 나를 버티게 해주는 일부가 되더라고요. 잠깐 뒤로 물러나 있는 감정들이 있을 거고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다비치의 별 생각 없이 살아. 그리고 박소윤님 신청곡인 오웬의 무지개는 있다입니다.

다비치의 별 생각 없이 살아, 그리고 오웬의 무지개는 있다 듣고 왔습니다.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2부에서도 함께 해주시고요. 라디오에 신청하고 싶으신 노래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1부 마치면서 들려드릴 곡은 이적의 빨래입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인천의 한 도서관.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공부하며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을 때 한쪽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기 때문이었죠. 상황을 전해들은 직원들이 달려와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한 덕분에 쓰러진 남성은 호흡을 되찾았고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도서관은 평소에도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교육을 꾸준히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곳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법을 교육하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 동네 도서관 게시판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2부 시작합니다. 2부 오프닝 곡으로 들으신 곡은 잔나비의 꿈나라 별나라였습니다. 신청하고 싶으신 노래나 함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8207님 사연입니다. 율디 안녕하세요. 예린모래예요. 오늘 기분이 꿀꿀해서 라디오 시간만 기다렸어요. 언니 목소리 들으면서 극복해볼게요. 최유리의 방황하는 젊음 신청합니다. 8207님 반갑습니다. 예린님 반가워요. 라디오가 예린님한테 조금이나마 숨 쉴 수 있는 곳이라면 다행이죠. 충분한 밤입니다. 그리고 0423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일요일 밤 율디의 라디오를 들으며 주말의 끝을 놓지 않으려 바둥거리는 직장인입니다. 덕분에 잠이 부족해서 월요일은 몽롱한 상태로 지내요. 하지만 오히려 좋습니다. 이 막막한 날의 고통을 덜어준다고 할까요? 거래에 아스피린 신청합니다. 율디도 모래들도 청취자님들도 다시 일주일 힘내서 보내시길. 0423님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읽는데 막막한 날의 고통을 덜어준다라는 말이 막 과장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이 시간을 진짜로 살아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라디오를 듣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최유리의 방황하는 젊음 그리고 거래 아스피린입니다.

최유리의 방황하는 젊음 그리고 걸의 아스피린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4209님 사연입니다. 유리님 안녕하세요. 새벽에 오랜만에 라디오를 틀었는데 유리님 목소리가 조용한 방을 메우네요. 차분해지는 마음이 위로가 되어요. 내일 24년 전에 전학 가서 연락이 끊겼다가 SNS로 연락이 닿은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수다 떨면서 맛있는 거 먹기로 했는데 서로 너무 오랜만에 봐서 어색하진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신청곡으로 SES의 친구 부탁드려요. 해피 새벽이에요. 4209님 반갑습니다. 오랜 시간 멈춰있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은 설렘과 어색함이 함께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수다 떨다 보면 생각보다 어색함은 금방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9551님 사연입니다. 요즘은 매일 이렇게 힘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위로가 되면 또 다음 날에는 그 사람이 저에게 상처를 주고 저는 또 울고 그래요. 언제쯤 굳은 살이 생기려나요? 아무튼 그래서 요즘은 그냥 공부를 합니다. 회피의 일종인 것 같아요. 공부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건강한 회피 방식을 찾은 게 스스로 나름 기특합니다. 제가 아니면 누가 저를 사랑하겠어요. 가끔 스스로가 밉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배운 게 있겠죠? 보라미유의 행운을 부탁해 신청합니다. 행운 가득한 한 주 보내요, 유리. 9551님 반갑습니다. 근데 버겁다라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이미 꽤 용기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완벽한 해결이 아니어도 괜찮죠. 회피가 그날을 버티게 해주는 방법이라면 저는 그것 또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SES의 친구 그리고 보라미유의 행운을 부탁해입니다.

SES의 친구 그리고 보라미유의 행운을 부탁해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2220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언니. 지금 남은 공부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 택시에 탔는데요. 택시 라디오에서 언니 라디오가 나와요. 제가 직접 튼 라디오가 아닌 이렇게 우연히 듣게 된 라디오에서 언니 목소리가 나와서 더 반가워요. 집에 가서 저도 마저 들어야겠어요. 오늘도 언니 덕분에 잘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청곡은 요즘 언니 때문에 빠진 FX의 첫사랑님 신청합니다. 220님 반갑습니다. 아, 택시기사님 되게 좋으신 분인데요. 아무튼 뭐 가끔은 작은 우연이 기분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줄 때가 있더라고요. 하루 마무리에 도움이 되어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봄님 사연입니다. 이래저래 골치 아픈 일이 있어서 머릿속이 뒤죽박죽이네요. 한 조각의 퍼즐 조각이 없어진 듯 우왕좌왕 정리가 안 되어 좋은 음악 들으면서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렵니다. 정엽의 봄날 신청합니다. 임봄님 반갑습니다. 네, 한 번에 해결하려 하기보다 하나씩 정리해보려는 접근 자체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일 수도 있죠. 천천히 현재 상황을 관리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FX의 첫사랑니 그리고 정엽의 봄날입니다.

FX의 첫사랑니 그리고 정엽의 봄날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함께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SBS 파워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3924님 사연입니다. 전라도 여수입니다. 저는 저녁 장사를 하는데 오늘은 손님이 없어 정리 중입니다. 정리하고 30분 운전하는데 발걸음이 무겁네요. 이 또한 지나가겠죠? 태연의 꿈 신청합니다. 3924님 반갑습니다. 아, 그럼요. 저도 라디오를 하면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의 사연들을 읽다 보면 그런 변동은 생각보다 흔하더라고요. 지금 느끼는 무거움은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시간 지나면서 당연히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220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리 언니. 주연모래예요. 방학 때 공부를 많이 해놔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공부할 과목이 줄어서 그런 건지 공부가 안 잡혀 큰일이에요. 언니는 일이 손에 안 잡힐 때 어떻게 하시나요? 찰리비녹스의 우리 사랑은 같이 듣고 싶어요. 220님 반갑습니다. 저는 일이 안 잡힐 땐 시간을 잘게 나누어서 쓰거나 비교적 쉬운 것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의 리듬이 잠깐 끊긴 상태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태연의 꿈 그리고 찰리비녹스의 우리 사랑은 입니다.

태연의 꿈 그리고 찰리 미녹스의 우리 사랑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8317님 사연인데요. 이 시간에 라디오 처음 듣는데 DJ분의 목소리가 따뜻한 코코아처럼 너무 감미로워요. 김동률의 사랑한다 말에도 신청합니다. 8317님 반갑습니다. 저 코코아 되게 좋아하는데 감사합니다. 그치만 저는 아이스 초코를 먹는 편이에요. 아이스 초코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4291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귀여운 유리님. 저는 요즘 저전력 모드로 꽤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은 천천히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요. 저 잠시 스위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의 여유를 다시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갈 수 있을 때 가려고요. 아무 계획 없이 걷고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놓치고 있던 저의 마음을 조금은 돌아보고 싶습니다. 유리님은 마음이 복잡할 때 어떻게 여유를 찾으시나요? 이번 여행이 저에게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진님의 진심 신청해봅니다. 4291님 반갑습니다. 저전력 모드 정말 좋죠. 평소 저의 모습이에요. 아, 그리고 스위스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여행을 통해서 환경을 바꾸고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런데 4291님께 정말 호흡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김동률의 사랑한다 말해도 그리고 김강진의 진심입니다.

김동률의 사랑한다 말해도 그리고 김광진의 진심 듣고 왔습니다. 정성희님 사연입니다. 귀여운 유리씨 반가워요. 저는 58세 전업주부인데 금토일만 24시간 마트에서 야간 알바 중입니다. 혼자 일하는 거라 라디오가 유일한 친구죠. 유리씨 방송이 유난히 더 반갑고 좋은 건 항상 주말 알바 마지막 날이고 또 이 밤이 지나면 며칠 쉴 수 있기에 그런 것 같아요. 저처럼 야간에 일하거나 아니면 여러 고민과 생각으로 잠 못 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딘의 인스타그램 신청합니다. 정성희님 반갑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우연히 들은 이야기인데 혼자 일하는 환경에서 라디오처럼 이렇게 계속 흐르는 소리가 실제로 외로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됐든 좋은 거죠. 성희님께서는 스스로 버티게 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이제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재밌게 들어주셨기를 바라고요. SBS 파워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게시판 있으니까 또 많은 이야기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곡으로 딘의 인스타그램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은 슬리피의 아이슬리피가 방송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작년 3월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 많은 지역들이 피해를 입었죠. 가장 큰 피해지 중 한 곳인 천년고찰 고운산은 사찰 주변의 98%가 불에 타고 본당인 대적광전을 제외한 건물 대부분이 전소됐는데요. 고운산은 사찰 주변의 환경을 되찾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는 대신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올 봄, 검게 변했던 땅에 다시 생명이 움트고 초록, 노랑, 분홍, 다채로운 빛깔이 스며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실록의 계절 5월, 절망의 끝에 도달한 새 생명들이 우리에게 다시 힘을 내자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 스테이션. 인생의 명장면 속 흐르던 당신만의 OST는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에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5월은 행사가 참 많은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이렇게 사랑과 감사와 축하를 전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달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워서 부부의 연을 맺는 분들도 많은데요. 5월에 결혼한 한 부부는 해마다 결혼기념일이면 사랑의 의미를 세상과 나누고자 온기가 필요한 곳에 기부금을 보낸다고 합니다. 둘만의 작은 기쁨을 세상과 함께하는 더 큰 기쁨으로 키워낸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눔은 특별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일이지만 하나가 된 마음은 둘보다 더 커다란가 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의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윤건의 힐링이 필요해입니다. 전국의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들, 어린이날 맞아서 귀여운 아이들, 우리 조카들, 선물 고민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물론 이미 갖고 싶은 걸 정확하게 말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뭘 사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왁부볼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왁부볼, 이렇게 무슨, 이거 무슨 공인지를 모르겠는데, 왁부볼은 말랑이 있잖아요. 만지면 말랑말랑한 그 슬라임 장난감, 그 위에 왁스를 얇게 코팅해 굳혀서 만든 건데요. 손으로 눌러서 부수는 장난감입니다. 왁 처음에 왁부볼 눌렀을 때 바삭 바삭 같은 부서지는 소리가 특징이라서 ASMR 콘텐츠로도 자주 활용되더라고요. 사실 왁부볼이나 말랑이 같은 장난감 어린이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인분들 중에서도 왁부볼 만지면서 스트레스 풀면서 힐링하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다 바삭바삭 만지면서 스트레스 날리고 잡생각 날리고 촉감까지도 즐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끔 아무 생각 없이 어린 시절처럼 놀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조카 오면 항상 놀이터 가서 놀아주면서 저도 그네를 타는데 생각보다 너무 해방감도 느끼고 너무 좋고, 한편으로 또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게 뛰어내릴 자신은 없어요. 아 이게 나도 이제 무릎이 이렇게 이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동심이 자꾸만 피어나는 오늘입니다. 뭐 하면서 펌펌 듣고 계신지, 듣고 싶은 신청곡도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맛닥고.
6: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7: 케어 원해요?
8: 케어 원해요.
7: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강 케어를 원한다면
8: 케어 원해요.
7: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8: 케어 원해요.
7: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9: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10: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11: 엉엉 탈탈 타임!

0: 이벤트 박스!
1: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친구분들의 문자 만나볼 건데요. 4209님, 저는 오늘 회사 연차 내고 쉬고 있어요. 이런 날 늦잠 자고 여유 부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휴일엔 더 빨리 일어나서 그 하루를 아주 알차게 보내거든요. 오늘은 내일까지 연결해서 호캉스를 다녀오려고 해요. 찜질도 하고 수영도 하고 재밌게 즐기다 올 겁니다. 너무 부럽네요, 진짜. 예. 진짜 또 호캉스면 우리가 예, 또 비용 투자를 했으니까 번전 뽑으려면은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예, 다 이용을 해야 됩니다. 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세요. 배트 미들러의 The Rose 듣고 목동 잉무새로 이어갈게요.

하지만 조금 일찍 끝내고 돌아와야겠어요. 준서가, 준씨가 항상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줘서 고마워. 할머니 할아버지랑 잘 있으면 갖고 싶어 했던 게임팩 꼭 사줄게.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신청합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이현주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참, 이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요. 특히 오늘 내일 같은 날 어디 축제나 이런 데 가면은 가족들이 다 나와서 아이들과 좋은 시간 보내는 그 가족들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내 자식들, 아휴, 우리 준석이 준식의 생각도 많이 날 거고요. 이런 데 오면 참 재밌게 놀 텐데 라는 생각에. 근데 모두가 똑같은 시간에 행복함을 느낄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해요. 예. 우리 또 현주님 가족이 낼 수 있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우리 준석이 준식이랑 오히려 더 한가지게 가족들만의 시간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두 아들 너무 의젓하게 또 좀 성숙하게 착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그 게임팩 사주면 또 이때는 이 금방금방 성운함 같은 것도 다 잊혀집니다. 자, 꼭 행복한 추억, 소중한 추억 만드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사랑 전해주고 싶을 때 목동 익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선물도 보내드리고 신청곡도 틀어드릴게요. 오늘 하루만 더 고생하면 내일 쉬는 날입니다. 어린이날이 더 바쁜 부모님들 아니면 푹 쉴 수 있어서 좋은 친구분들 각자의 사연 남겨주세요. 신청곡 적어주시면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볼까요? 강예진님, 초등학생 남매 둘 데리고 경주 여행 갑니다. 첨성대도 보고 불국사도 가서 역사 체험 제대로 시켜주려고요. 애들도 이런 시간을 오랫동안 추억해주겠죠? 찡디는 경주 여행 가봤어요? 제 또래는 보통 경주여행 하면 이제 초등학교 수학여행이죠. 예. 근데 가서 본 것들 기억도 많이 나지만 저는 버스 안에서, 그러니까 아마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랑 같이 차 타고 가면서 혹은 기차 타고 가면서 그 시간도 기억에 많이 남을 거고요. 휴게소를 들리면 그 추억도 오래 남을 거고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박민영님, 쨍디 오랜만에 저희 집에 오신 아버지가 이 라디오는 뭐냐고 물으셔서 고릴라 어플 깔아드리고 펌펀투데이 알려드렸습니다. 친구 한 명 영입 성공! 저 잘했죠? 아이, 너무 잘하셨어요, 민영님. 에? 우리 아버님, 민영님의 아버님, 제가 지금 존함을 모르지만은 앞으로 펌펀투데이가 5시부터 7시까지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깍듯하게 모시겠습니다. 앞으로도 꼭 함께해 주세요. 자, 노래 두 곡 듣고 올 건데요. 미니 리퍼튼의 러빙 유, 가브리엘의 아웃 오브 리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미니 리퍼튼의 러빙 유, 가브리엘의 아웃 오브 리치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친구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문자들 만나보겠습니다. 1928님, 여름을 앞두고 빡세게 다이어트 중인데요. 회사에서 배가 꼬르륵 거릴 때를 대비해서 구운 달걀 두 판을 사뒀고 이게 하루에 거의 다섯 개씩 먹게 되네요. 심지어 밥은 밥대로 다 먹고 구운 달걀은 추가로 먹는 간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크크. 아, 안 돼. 벌크업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식사량을 좀 줄이면은 그거를 구운 달걀로 이제 충족을 시키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 여기 추가로 방울토마토 섞으면은 식사량 좀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방울토마토, 구운 계란 두 개 합쳐서 렛츠고. 3223님. 쟁디 요즘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우연히 처음 들었는데 처음엔 7시쯤 마지막 끝자락만 듣다가 점점 듣는 시간이 빨라지고 있어요. 찡디가 누군지 몰라 검색도 해봤습니다. 점점 빠져듭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에이, 그럼요. 저희가 또 이 시간대에는 또 톤이 약간 다르고 7시로 쭉쭉 향해 가면서 또 톤이 다르고 두 가지 매력을 잘 느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앞으로도 쭉 이렇게 점점 청취 시간을 늘려주세요. 자,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데니구의 Think About Jazz 듣고 임대카솔로 돌아올게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솔. 오늘 잉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깜빡했어요 님입니다. 띵디 안녕하세요. 저는 손녀를 육아하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집에만 있다 보면 손녀가 심심해하기도 하고 저도 날씨가 좋으면 나가고 싶기도 해서 산책을 자주 나갑니다. 그날도 손녀를 유모차에 태워서 공원 산책을 하러 갔죠. 차로 가까운 곳에 공원이 잘 되어 있어서 그곳으로 가요. 손녀랑 산책을 다 하고 집에 왔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유모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공원 주차장에서 손녀만 카시트에 옮겨서 태우고 유모차는 그대로 두고 집으로 출발했나봐요. 집 나간데 정신머리를 어쩌죠? 아직 공원 주차장은 못 가봤는데 다시 가면 제자리에 있으려나요? 손녀에게도 미안하고 애 엄마 아빠한테도 미안하고 너무 속상하네요.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걸까요? 정신 나간 제 머리에도 호 잉데카솔 발라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깜빡했어요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선 얼른 공원 주차장 가보셔야죠. 야, 이게 요즘 유모차도 가격이, 와, 이거 결혼을 했거나 최근에 구매하신 분들만 알지 가격대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아마 더 속상하고 엄마 아빠에게도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꼭 잃어버리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와, 이게 뭐 조카나 손녀 손주 챙기는 게 보통 정신과 이 체력을 빼앗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흘리는 거는 저는

같아요. 주차장이면은 요즘 한국사람도 그렇게 야박하지 않습니다. 한번 가서 꼭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마음 아픈 일 생겼을 때 잉대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위로도 잔뜩 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듣고 오겠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고요. 한 주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이번 한 주의 컨디션도 정해지죠. 친구들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월요일부터 듣기 좋은 노래와 다양한 사연들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낸 사연도 펀펀투데이에서 흘러나오길 원한다면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최나니님, 지난번에 스포츠 지도자 2급 시험을 봤는데요. 준비한 것보다 더 잘 본 것 같아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시험 준비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파이팅이에요. 저 뭔가 좀 시험도 잘 본 것 같고 끝나서 기분 좋음에 개운함도 있고 요때가 가장 설렘과 기분 좋음, 깨끗함, 개운함 공존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시간을 만끽하시고요. 좋은 결과 기분 좋게 기다려보시죠. 최현미님, 내일이면 벌써 어린이날이네요. 지난주에 애들한테 선물 뭐 받고 싶냐고 미리 물어봤는데요. 우리 집 아그들은 어린이날에 자전거랑 게임기를 받고 싶다고 하네요. 다른 집 애들은 인형이나 장난감 말하던데 울 애들은 꼭 왜 이렇게 비싼 것만 고르는 걸까요? 눈이 높은가 봐요. 보통 눈 높은 거는 부모님 많이 닮던데. 혹시 뭐 연미님이나 남편분을 그대로 쏙 빼박은 건 아닐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럴 때도 좀 그만 먹고 하루뿐이잖아요. 갖고 싶은 걸 딱 선물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 보는 뿌듯함도 있을 거고요. 아이들은 또 자랑도 하고 기분도 좋고요. 예. 한번 선물해보시죠. 자, 저희는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이수은의 고백,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무난 인사로 잠 깨워드리고요. 제가 승혜 누나 생일 선물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개그우먼 김승혜 씨와 함께 직업적 사고로 찾아오겠습니다. 승혜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환영의 인사,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끝나기 전에 정성훈 님이 요즘 대인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네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새벽부터 운동 중인데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네요. 저 혼자만 이렇진 않겠죠? 그쵸? 에, 나 혼자만 사실 뭐 이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위로가 되는 한마디는 아니지만은 다들 각자의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간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성우님도 저는 뭔가 좀 유산소를 했을 때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노래 들으면서 심장이 좀 빨리 뛰고 땀이 좀 뺐을 때, 땀이 좀 빠졌을 때 그나마 그 스트레스에서 조금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운동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싶고요. 예. 내가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풀리지 않는 대인관계에

너무 이렇게 좀 몰입해 있고 빠져 있는 거는 스스로만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헤이의 주댄무, 스페이스 켈리의 My Love is a Flower 두 곡을 듣고 저희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건의 펀펀 투데이 시작합니다. 이러냐냐냐냐 이러냐냐냐세요.
1: 오늘의 기상송 잔나비의 투게더

잔나비의 투게더 듣고 왔습니다. 가족의 달 5월을 맞아서 준비한 새로운 문안 인사. 아침부터 너무 상큼하고 귀엽지 않나요? 에? 저 이러냐냐냐냐 이거 연습 열심히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야 출석 체크창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5728이 뭐야 어디 고향이 있어요? 2911님 귀여워서 아주 죽겠어요. 어렵게 저희가 짜준 두 개의 반응이었고요.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이제 냐냐냐냐로 우리 아침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 단단하게 하고 들어오세요. 잠시 후에는 승혜 씨와 직업적 사고로 돌아올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사연도 많이 남겨주세요.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단체 티가 필요할 땐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티는 역시 하이티.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안전,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3: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4: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5: 레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0: 인생 선배에게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1: 넌 직업이 뭐니?
0: 내 본업이 빛을 발하는 순간
1: 직업적 사고.
0: 아무리 제가 목소리 허스키하다고 들려도
1: 언제까지?
0: 언제나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개그우먼 승혜씨입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깨꼬리 같은 아기 목소리로 나오네요. 컨디션이 좋네요.
0: 정말 어린아이랑 같이 온 줄 알았어요.
1: 그렇죠. 넷.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이힛.
0: 전 그래서 약간 동화가 떠오른 게 약간 마녀랑 어린아이가 같이 나온 줄 알았어요.
1: 아, 그렇게 돼 있네.
0: 두 사람의 목소리가
1: 아, 한꺼번에 들렸어요?
0: 처음에 헤헤 할 때는 약간 약간 마녀인가 하다가 갑자기 아기가 대헷 나오고
1: 아, 이게 어린아이를 제가 성대모사한 거였는데 안 됐나 봐요. 너무 슬픈 일이네요.
0: 아, 너무 재밌게 시작을
1: 근데 오늘 좀 깔끔하게 나오는데요, 제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나오는데요?
0: 아,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1: 진짜요? 이럴 수가. 네. 네.
0: 아, 그리고 오늘이 5월 4일이고
1: 네.
0: 내일이면 어린이날이에요.
1: 이야, 벌써.
0: 승혜 씨는
1: 네.
0: 어떤 어린이였어요?
1: 저는 어떨 것 같았어요?
0: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1: 네.
0: 엄청 사고 많이 쳤을 것 같은데.
1: 이게 그 어릴 때는 약간 수줍음이 좀 많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0: 오.
1: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어디 축제 나가서 이제 뭐 무대에서 춤추면 상품 주고 이런 거 있죠.
0: 네네.
1: 이런 거 할 때는 좀 장기자랑처럼 춤을 좀 많이 췄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0: 아니 수줍은 아이가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요?
1: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한 게 저 창피해서 잘 못해요 하다 무대 올라가면 막 파워풀하게 막 춤추고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0: 막상 판이 벌어지면은 또 거기선 보여줄 수 있는 친구였구나.
1: 막 막춤을 막 격하게 쳤던.
0: 저는 정반대였어요.
1: 그러니까
0: 저는 다른 데는 괜찮은데 네. 그런 데 올라가면 딱 얼어붙는 사람 있잖아요.
1: 아 진짜요?
0: 되게 너무 무섭고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막 손에 땀나고.
1: 아 진짜요?
0: 약간 그런
1: 밖에서는 쪽에서요. 막 그 이 성향처럼 잘 지내다가
0: 그냥 친구들이나 뭐 이런 거 대화하고 이런 거 문제가 없었는데 정반대였네요 진짜.
1: 그니까요.
0: 야.
1: 저도 그래서 되게 좀 신기했어요. 이 직업이 맞는 건가 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무대 나가면 또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0: 천직이잖아요 사실은. 딱 깔리면 네. 바로 딱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1: 네.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선배들 중에서도 예전에 막 와 이런 선배 되게 멋있다 했었는데 그분도 대기실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이게 아예 다른 모습인데 내가 생각했던 TV 모습이 아니었는데
0: 맞아요.
1: 했는데 무대에서 아예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선배처럼 좀 되고 싶다.
0: 이게 코미디언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저도 몰랐을 때 화면에서 보이는 모습이 카메라 밖에서도 똑같을 줄 알았는데
1: 네.
0: 다른 분들이 사실 꽤 많이 계시잖아요.
1: 맞아요. 오히려 개그맨이나 개그우먼들이 밖에서 좀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다가 뭐 이제 행사나 이런 거 하면은
0: 이제
1: 네 여러분 이렇게 이제 텐션을
0: 그래서 저도 막 촬영장에서 만나고 와 저 너무 팬이에요 반갑습니다 하면 아 네 안녕하세요 약간 이렇게 인사하고
1: 맞아
0: 이따 뵙겠습니다 하고 이제
1: 네,
0: 가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뭐지 했는데 막상 들어가면 또 막 놀리기도 하고 막
1: 그렇죠 그렇죠
0: 확 바뀌더라고요 진짜.
1: 맞아요.
0: 야, 신기했어요. 근데
1: 네.
0: 승혜 씨도 조카 있잖아요.
1: 맞아요. 너무 귀여워. 지금 7개월 됐거든요.
0: 아이고
1: 이제 알아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또 같이 놀았는데 낱말 퀴즈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강아지 월월 말 탁탁탁탁탁 이걸 했는데
0: 말은 힝 아니에요?
1: 아 그렇구나.
0: 저.
1: 어쩐지
0: 탁탁탁탁
1: 어쩐지 제가 다그닥다그닥 하면서 이제 그 앞에서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그 조카가 저 만나고 나서 바로 수면을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0: 파이팅 있게 놀아줬구나.
1: 네.
0: 야 이게 또 이모 삼촌은 또 그런 맛이 있죠.
1: 그러니까 거의 그 뭐지 TV 보는 것처럼 계속 홀려 있다고 하더라고 동생이.
0: 아이가 이제 넋이 나간 거지.
1: 네네.
0: 아 이게 또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죠.
1: 그리고 이제 저한테 또 선물을 제가 하나를 줬어요. 그동안 이제 맨날 같은 옷만 입고.

0: 나가 네. 자켓을 하나 샀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이제 그 계절에 안 맞게 가죽 재킷이
1: 이거예요.
0: 이제 왔어요. 어떡해요?
1: 지금 입고 온 거예요?
0: 예, 예. 5월 달에 가죽 재킷을 입었어요.
1: 너무 충격적인 게 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0: 네,
1: 가죽인데 구겨 갖고 지금 의자 뒤에다 박아 놔 갖고
0: 이게 네. 그 진짜 가죽이 아니에요.
1: 아. 네. 이게 또 이게 뭐 이게 동물 인권도 신경 쓰는구나.
0: 어쩐지 좀 이게 싸게 나왔더라고요. 왜 싸게 나왔지 했더니 계절이 지났더라고요.
1: 아니 그래도 새 옷을 누가 이렇게 구성해 받았더라.
0: 아 그런가요? 예. 뭐 어떻게 하나요 보통?
1: 제 거 위에다 올려놔요.
0: 아 이렇게 이렇게.
1: 아 뭐 그렇게도 네. 괜찮고요. 예. 어 본인을 위한 선물까지도
0: 네.
1: 우리 승희 씨에게 도착한 문자들 조금 더 만나볼게요. 8593님. 지난주에 찡디 꿀밤 한 대만 때리고 싶었어요.
0: 왜요?
1: 승혜 언니 없으면 안 된다. 진짜 승혜 언니 절대로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저희를 위해 제발 있어주세요. 이게 지난주에 그
0: 네.
1: 회사원 남자친구한테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지 고민 사연에도 제가 다 싫다 그랬잖아요.
0: 아,
1: 사연에 아, 난 좀 별론데?
0: 어.
1: 아, 이것도 별론데? 별론데? 그래서 공분을 좀 많이 샀습니다. 지난번에. 예. 그럴 거면 넌 선물 받을 자격도 없다고.
0: 아, 근데 선물 그 고르는 센스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1: 아, 잠깐만. 저 이게 본인 거에 대해서는 또 되게 좀 의견이 바뀌네요.
0: 아, 왜냐면은 제가 네. 사실 찡디한테 이제 장난으로 제 생일 선물을 주라고 했었는데 진짜 줄 줄 몰랐거든요.
1: 아, 챙겨야죠.
0: 에이. 전 사실 그냥 그 잘생긴 얼굴만 봐도 그게 선물이다 생각했는데 거의 지금 할머니 멘트 아닙니까?
1: 에이. 우리 할머니도 그런 멘트 안 하세요.
0: 했었는데 선물이 너무 놀라운 선물이 와가지고
1: 아, 좀 마음에 드세요?
0: 아직 아내를 안 봤어요. 무서워서요.
1: 네.
0: 갑자기 선물 그러니까, 이후에 평이 후해졌다는
1: 그러니까 승희 씨 생일 후로 좀 많이 어쩌나 톤이 잘생겼다 멋있다 센스있다 약간 이쪽으로 아 이럴 거면 진작할걸
0: 네. 아니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네.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했는데 선물을 받은 후니까 이렇게 네. 됐네요 사람이
1: 아니 뭐 지났으니까 저도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0: 혹시 저기 안에 뭐 편지만 들어있는 거 아니죠?
1: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색깔 이런 게 중요하니까 저는 색깔.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없잖아요.
0: 네.
1: 그래서 가서 좀 생색도 내면서 아 제가 선물할 건데 이 제 친한 누나다하고 우리 승현 누나 인별그램에서 예쁘게 나온 사진 보셨고
0: 아, 이분한테
1: 어울릴 거.
0: 아 너무 싫어.
1: 잠깐만. 아니 방금까지 후회 괜찮았잖아요.
0: 아니 그 사진까지 보여주면 어떡해요. 아,
1: 이분한테 어울리는 걸로 얼굴이 하얗고 약간 주황빛과 핑크빛 중간 정도면 좋겠다.
0: 네.
1: 그래서 그분이 아, 불러줬거든요.
0: 아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1: 아직 교환권 기한이 남아 있어요.
0: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선배 남자 선배한테 선물해야 되는데 사이즈나 이런 걸 모를 때. 보여줬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야 즉각 유명인들 선물할 때는 요게 편해서 요거 하나 좋더라고요.
0: 근데 예를 들면 이상준 선배 이제 뭐 선물 같은 거를 고르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상준 선배 이제 사진 보여주면서 얘기했는데 네. 계속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아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1: 아, 와 아까 그래도 너무 싫어는 되게 진심이 많이 담겼던.
0: 너무 좋아.
1: 아 너무 좋아. 자 이제 너무 좋은 마음 안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직업적 사고 시작해보겠습니다.
0: 네.
1: 코너 설명 간단하게 하고 시작해볼게요.
0: 네. 찡부들의 고민 사연을 펀펀투데이 홈페이지나 펀펀 인별그램에 미리 올려뒀습니다. 사연 읽어보시고 친구들의 직업 특징을 살려서 조언을 해주세요. 남겨주신 조언 중에서 저희 마음을 사로잡은 조언을 남겨준 분을 뽑아 추가 선물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 조언은 펀펀투데이 홈페이지 게시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524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0: 저는 완전 극아이인 내향형 인간입니다. 사람 많은 것도 시선 받는 것도 정말 힘들어하는데요. 얼마 전 친한 친구가 정말 급하게 알바 대타를 부탁했습니다.
2: 진짜 내가 급하게 본가에 내려가야 돼서 그래. 어떻게 딱 2주만 일해줄 수 없을까? 놀이공원이긴 한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내가 팀장님한테도 말해놨고 옆에 동료도 있으니까 같이 추러서 팔면 돼.
0: 아, 하필 어린이날도 껴있어서 일손이 정말 부족한가 보더라고요. 추러스면 팔면 된다. 해가지고 큰 용기를 내서 2주만 도와주기로 했는데요. 첫 주 주말이 지나고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3: 승혜 씨, 추러스 말고 롤러코스터로 가줘야겠어. 거기 잠깐 인원이 비어서

0: 도와줄 수 있지?
1: 추러스만 팔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롤러코스터 캐스터로 배정이 된 겁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제 손에는 이미 마이크가 쥐어져 있었고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이렇게 외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어지러지 쌩쌩 롤러코스터 출발합니다. 뿌뿌. 처음엔 너무 창피해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사람들 얼굴도 못 보겠고 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싶었는데요.
0: 승혜야 잘하고 있지. 너무 고마워. 내가 알바비는 전부 너한테 다 줄게. 조금만 더 버텨줘.
1: 그래도 친구 부탁이기도 하고 이미 시작한 이상 끝까지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어디론가 숨고 싶어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게 조금 더 당당하게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당당하게 멘트를 해낼 방법을 알려주세요.
2: 사연 보내주신 5240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친구 대신 놀이공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워낙 내향형이라 이 네. 캐스터로 간 게 많이 힘드신 것
1: 힘들죠.
2: 같아요. 이게 또 텐션도 높아야 되고
1: 거기는 그 2만 가던데요.
2: 와 그분들 진짜 하는 거 한때 엄청
1: 유행이었잖아요.
2: 핫했잖아요. 하는 거 보면 진짜 야 보통 분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
1: 그래서 사실은 그 놀이기구보다는 그 모습을 보려고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2: 가는 분들도 엄청 많았어요. 맞아요. 야 아니 근데 승혜 씨는 놀이공원 가는 거 좋아해요?
1: 엄청 좋아요.
2: 무서운 거 잘 타요?
1: 무서운 거 엄청 잘 타요. 아니 근데 요즘은 좀 나이 들어서 조금 겁이 있는 것 같아요.
2: 어렸을 때 뭐 가리는 거 없었어요?
1: 가리는 거 없고 뭐 롤러코스터는 뭐 기본이고 그 번지 이렇게 확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도전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2: 저는 뭐 말씀 들었었지만은 상상도 못 하겠어요.
1: 저는 그 예전에 그런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스카이다이빙이나 예를 들면 마카오에 번지 점프가 있어요. 그 되게 높아요. 아시아에서.
2: 본 것 같은데 예전에.
1: 네. 근데 그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2: 근데 그것도
1: 했어요.
2: 아니 근데 무서운 걸 그럼 왜 타요? 난 그게 너무 궁금해. 어떤 심리인지.
1: 아니 이걸 해내면은 내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또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 극한 거를 해내면은.
2: 이거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라 이겨내고 싶은 마음에 타는 거예요?
1: 약간 그 번지점프는 그랬던 것 같고 스카이다이빙은 제가 약간 새가 되고 싶었나 봐요. 항상 위에 올라가고 싶어요. 어디를.
2: 잠깐만. 아니 근데 쇠가 되고 싶었다. 아니, 그러니까 새가 되고 싶었다.
1: 쇠 아이요 아이. 쇠는 이제 제 새 목소리가 쇠고.
2: 쇠가 되고 싶었어. 자유롭고 싶었구나.
1: 예. 너무 예뻐요. 진짜 구름 위에서 딱 떨어질 때.
2: 그래? 저는 비행기 타도 그 이륙할 때 그 느낌조차도 너무 괴롭거든요.
1: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2: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런 것도 하는 분들. 자 이분도 지금 어떻게 일주일 정도를 더 버텨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1: 그렇죠.
2: 이 고민에 도움을 줄 친구들의 조언들 만나보겠습니다.
3: 네, 끝까지 들어봐님이 7년째 의약품 도매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장도를 낮추기 위한 약 처방을 권하고 싶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오버다 하실 것 같아서 선글라스를 권해보아요. 오, 놀이공원이니까 캐릭터라든가 엄청 특이한 걸 써보세요. 나를 보는 시선이 차단되면 한결 편할 거예요. 진짜 튀고 우스꽝스러운 걸로 하면 아이들한테도 인기 만점입니다. 근데 이랬던 것 같아요, 저도. 예를 들면 뭐 선글라스나 뭐 예를 들면 분장을 많이 하니까 분장했을 때는 뭐 이상하게 행동을 해도 다 그냥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편했던 것 같은데요.
2: 그러니까 나를 가릴 수 있는 거를 하나 마련을 하나라는 거잖아요.
1: 선글라스만 해도 내가 내 자신 안 보이는 것 같잖아요.
2: 그렇죠. 눈이 안 보이면 사실은 많은 걸 가릴 수 있죠.
1: 이분 선택하고 싶습니다.
2: 아직 다른 분들도 있는데 너무 빨라요.
1: 너무 빨라요?
2: 다른 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저희가 노래 들으면서 얘기 좀 나눠봐요. 조금만 이어서 큰소리 뻥뻥님 16년 차 학원 원장입니다. 저도 극 내향형이라 처음 강의할 때 엄청 떨었어요. 그래서 준비한 내용 전달도 못하고 강의도 엉망진창이었죠. 고민하다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기선제압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강의실 문 열자마자 큰 소리로 인사하고 작은 눈이지만 강렬한 눈빛 발사! 이렇게 자신감 있게 했더니 학생들 반응도 좋고 지금까지 학원 강사하고 있어요. 알바 대타로 하게 된 거지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멘트 날리세요. 이런 경험이 나중에 좋은 밑거름이 될 거예요. 데시벨 올려 끌어 올려 뿌뿌 넘겨줘.

0: 있어요.
1: 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0: 이거는 이제 아예 이겨내고 선글라스 쓰지 말고 눈빛으로 제압을 먼저 한번 해봐라.
1: 기싸움에서 이기자.
0: 그렇죠. 기선 제압을 한번 해봐라. 그렇죠. 라는 거였죠.
1: 오. 저도 예전에 그 고3 때 제가 이제 전라남도 순천에서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전학을 네네. 했거든요. 고3 때 아무리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0: 그렇죠.
1: 근데 제가 반장 선거를 나갔어요.
0: 너?
1: 갑자기 나가고 싶더라고요.
0: 전학생이 쉽지 않은데. 어.
1: 그러니까 반장 선거를
0: 나가. 아니 내향적이라며.
1: 내향적이었어요. 그 네. 그때 반장 선거 전까지는. 네. 아, 네, 안녕 뭐 이렇게 했는데 네. 반장선거 나가서 갑자기 그 개그 콘서트 때 뭐 옥동자 성대모사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0: 네네네.
1: 난 안 뽑아주면 뭐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 이러고 갑자기 했더니 애들이 뭐지 하고 어? 투표를 했는데 어? 제가 부반장이 됐어요.
0: 뭐야? 당선이 된 거예요?
1: 당선이 됐다니까요.
0: 세상에.
1: 그러니까 이게 기싸움을 하면은 또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0: 야 근데 이거를 결과가 좋았기에 망정이지.
1: 아 그러네. 그러니까 어머 그 생각을 못 하고 나갔네.
0: 이게 그럼 이게 선거 때 되게 슬픈 게 친구들이 이제 하면 야 너 나가면 우리가 무조건 뽑아줄게 해서 친구가 평소에 그런 친구 아니었는데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1: 맞아 맞아.
0: 그래서 나간 거야.
1: 네.
0: 2표 받았어요.
1: 친구 2표.
0: 그리고 그 친구 성격이 갑자기 확 자존감이 막 떨어지고
1: 어머어머.
0: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가 좋았던 거야.
1: 아니면 친구들도 다 하기 싫었는데 내가 나간 거 아닐까?
0: 아 그랬을 수도. 아 아니야. 근데 당선이 되는 거는 득표수가 따로 붙은 거는 기선제압을 성공을 하면은 네. 좋은 결과로 온다.
1: 그러니까
0: 라는 거는 이거는 증명이 된 사실인
1: 증명이
0: 거죠.
1: 됐거든.
0: 증명이 됐죠. 이거는.
1: 이분 거 선택할까요?
0: 아니 잠깐만 아직 한 분만 더.
1: 오늘 다 너무 좋은데요?
0: 한 분만 더 네, 한 들어봐요. 분. 급전님 거 한번 얘긴 들어보자고요.
1: 네. 16년차 서비스직 직원입니다. 돈 급하면 다 참아집니다. 돈 생각만 하세요. 그리고 놀러온 사람들은 본인 놀기 바쁘지 캐스터는 놀이동산의 하나의 장식품처럼 스쳐 지나갈 겁니다. 나는 놀이동산의 조형물이다. 조형물이다. 조형물이다. 세 번 외쳐보세요. 창피함이 사라질걸요?
0: 이것도 괜찮지 않아요? 사실 그냥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은 내가 뭘 하든 크게 신경을 안 쓸 거야. 라는 것만으로도 뭐 잘해야 된다. 뭐 실수하면 안 된다. 거기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근데 그 직업 자체가 무조건 사람들이 보게끔 해. 왜냐면 줄이 너무 길단 말이야.
0: 아, 거기서의 또 지루함을 달래주는 거구나.
1: 맞아, 맞아.
0: 요거는
1: 좋긴 한데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0: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저희 마음에 든 조언을 꼽아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김호영의 호이쇼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출퇴근길, 자차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하는 작은 결심에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도로 위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을 줄여주기 때문에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면 홍수, 가뭄과 같은 재해로부터 수자원을 지킬 수 있죠. 또 여기에 연료비와 주차비까지 절약할 수 있으니 환경과 경제까지 챙기는 선택이죠. 일주일에 한 번쯤은

물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가치를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유튜브에서 상품 판매하려면
5: 카페24.
4: 유튜브에서 라이브 커머스 하려면
5: 카페24.
4: 유튜브 쇼핑 서비스 이용하려면
5: 아, 카페24.
4: 카페24에서 유튜브 상품 판매를 시작하세요.
6: 매출 성장으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7: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8: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9: SBS 우리말 지킴이.
10: 덤불과 검불은 발음과 뜻이 비슷해서 서로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은 단어입니다. 오늘은 두 단어의 정확한 뜻과 쓰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덤불은 어수선하게 엉크러진 수풀이라는 뜻으로 나무 덤불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다, 무성한 덤불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불은 가느다란 마른 나뭇가지, 마른 풀, 낙엽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바싹 마른 검불을 쓸어 모아 모닥불을 지폈다. 그가 검불처럼 말랐다와 같이 쓸 수 있지요. 정리하면 마구 헝클어진 덩굴을 뜻할 때는 덤불, 가느다란 부스러기나 지푸라기를 뜻할 때는 검불. 헷갈리지 않게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9: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3부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코너 직업적 사고 승혜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2부에 소개해드렸던 5240님 사연에 재밌는 조언을 주셔서 추가 선물까지 받아갈 분을 정해봤습니다. 어떤 분인지 발표하겠습니다.
1: 네, 7년째 의약품 도매업 운영하고 계신 끝까지 들어봐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선글라스를 권해준 분이었는데 네. 승혜 씨는 이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1: 일단은 이 사연을 듣자마자 이분이다 라고 느꼈고
0: 처음에 네.
1: 그 다음에 괜찮은 게 선글라스뿐만 아니라 놀이동산이니까 뭐 인형 탈 같은 거라던가 오. 인형 모자를 좀 과하게 쓰면은 그렇지. 얼굴이 잘 안 보여요.
0: 네. 오히려 그런 확실한 분장이 네.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도 더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도 뭐 이상한 짓 해도 뭐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0: 글 쓰고 있으면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0: 그렇게 한번 남은 일주일 버틴다라기보다 한번 즐겨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좀 들고요. 자,

0: 지금부터는 이제 어린이들도 연애하는 요즘 저는 이제 저도 열심히 해야겠죠? 연애적 사고 시작을 해볼게요.
1: 제발.
0: 3304님이 보내주셨어요.

0: 저는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22살이고 제가 남자친구보다 3살 더 많은 그 유명한 연상연하 커플이죠. 근데요, 이 연애에 조금 특별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여동생이에요. 남자친구랑 무려 10살 차이가 나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인데요.
1: 이 언니 뭔데? 누군데?
0: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경계하는 눈빛이 느껴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자기 오빠를 제가 뺏어갔다고 생각하는 건지 질투도 하고 은근히 저를 싫어하는 티를 내는 것 같아요.
1: 이 언니가 왜 우리 집에 들어와?
0: 이렇게 제 존재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바쁠 때마다 남자친구가 동생을 데이트 자리에 데리고 나오면서 어쩌다 보니 저희 데이트가 자꾸 셋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2: 아, 승혜야 진짜 미안해. 내가 동생을 집에 혼자 두고 나올 수가 없어서.
0: 에휴, 알겠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1: 둘이 나 빼고 뭐해?
0: 처음에는 솔직히 속상했어요. 연애를 시작했는데 둘만의 시간이 아니라 계속 셋이서 만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마음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친해져보자 이런 생각으로요. 그래서 요즘은 인순아, 이 고양이 캐릭터 어때? 완전 귀엽지?
1: 조금 귀엽네.
0: 여동생이랑 같이 대화하려고 노력도 하고 좋아하는 관심사로 친해져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마음의 거리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의 여동생, 그것도 초등학생인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열 수 있을까요? 셋이 만났을 때 남친 여동생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3: 사연 보내주신 3304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린 여동생이랑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지 고민 사연이 도착을 했네요. 승혜 씨는 어린 아이들한테 인기 좀 많은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0: 어린 아이들한테요?
3: 예.
0: 그냥 뭐 쏘쏘?
3: 쏘쏘?
0: 예, 아직 아니 요즘 만나본 적이 없어서.
3: 아하.
0: 제 조카 말고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어린 친구들을.
3: 이게 요즘 친구들은 또 우리 초등학생 때랑 느낌이 또 달라요.
0: 맞아요.
3: 그래서 자기 이 취향이나 생각이 되게 확고하더라고요.
0: 그리고 저는... 요즘 화장도 막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3: 맞아요.
0: 그 어린이 화장품이 또 있대요.
3: 아, 어린이 화장품 따로 있어요?
0: 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알려주면서 다가가는 것들까요?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3: 그렇죠. 이제 뭔가 좀 그 친구가 좋아할 만한 걸로 내가 맞추는 거는 기본이어야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3: 아니면 이런 말도 있어요.
0: 보통
3: 아이들이 특히 아기들은 낯을 가리는 게 아니래요.
0: 그럼요.
3: 낯짝을 가린대요.
0: 아, 그러니까 얼굴을 본다 이거죠?
3: 네, 네.
0: 어머, 진짜로? 아무리 잘해줘도요?
3: 그리고 또 제가 되게 슬픈 그걸 본 건데 이게 마트 같은 데 보면은 네, 네.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0: 네.
3: 거기서 이제
0: 향수 주시는 분?
3: 아니 에스컬레이터 향수를 왜 줘요?
0: 아니 거기서 향수 또 주시는 분도
3: 아니 그분들은 다 멋진 분들이고 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 아기들을 이렇게 엄마나 아빠가 안고 있잖아요.
0: 네.
3: 그렇게 보면서 아기 반가워서 막 인사하잖아요. 그럴 때 부모의 반응으로 이 내 이거를 알 수 있대요.
0: 네. 어떻게요?
3: 그래서 예를 들어서
0: 안녕 이렇게 했어.
3: 했을 때 막 너무 누가 봐도 그 엄마가 봐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언니한테 인사해봐, 누나한테 인사해봐 그런대요. 근데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오빠 소리가 잘 안 나오고 삼촌한테 인사해야지 이러면은 내가 연식이 좀 있는 거래요. 겉보기에. 오빠한테 인사해야지 하면은 젊어 보이는 거고 삼촌한테 인사해야지 그러면은 내가 연식이 조금 들어 보이는 거고.
0: 아 진짜로?
3: 그리고 아이들도 많이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0: 네.
3: 그냥 바로 획 돌리는 사람이 있대요. 이게
0: 획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그 이제
0: 그 아땡인 거예요?
3: 낯짝을 가린 거지.
0: 아...
3: 그러니까 약간 불균형인 거야. 아이들은 균형을 보는 걸 좋아한대요.
0: 그러면 선글라스나 이런 걸 끼면 어떨 거예요?
3: 아까 그분처럼? 가면은 또 써야 될 수도 있겠네.
0: 그러니까.
3: 아무튼.
0: 야 이거 아기를 위해서 항상 갖고 오고 다녀야겠네요.
3: 그렇게 아기의 마음을 얻는 게 어렵고도 쉬운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3: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조언들 한번 모아봤거든요.
0: 네. 아 이분 이름이 특이한데요.
3: 뭔데요?
0: 방귀차.
3: 이분...
0: 네.

0: 모를 것 같은데.
1: 소목차 같은 거죠. 연애 5년차 여자 사람입니다. 남자친구는 절대 해줄 수 없는 영역을 공략하세요. 예쁜 액세서리나 학생용 화장품, 인생 네 컷지안 등 언니만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유대

0: 공부를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1: 다시 연애해야죠. 네.
2: 네. 자, 한 번 더 만나볼까요?
0: 항상 칭찬, 칭찬을 네. 하시고.
1: 항상 칭찬하고. 네. 네. 시금치의 시자도 싫어님. 이분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지지 않아요? 네. 네. 10월대에 고통받은 결혼 12년 차 사람입니다. 5학년이라고 해도 엄연히 시동생이잖아요. 굳이 친해지려고 하는 거
0: 벌써?
1: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이면 사춘기잖아요. 보통 가족보다는 친구를 더 좋아하고 어디 같이 가자고 하면 안 따라가는데 따라 나오는 걸 보니 부러워서 그런 게 확실합니다. 저라면 남친의 여동생에게 용돈 주고 또래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라고 할 거예요. 절대로 제 데이트에 껴주지 않을 겁니다. 용돈 주고 보내세요.
0: 야
1: 이분은 제가 느꼈을 때는
0: 시금치 시자도 싫어.
1: 거기서부터 느낌이 빡 왔어요.
0: 예.
1: 자기 이 성향 입맛도 그렇고 생각도 확고한 분인 것 같아요.
0: 이게 근데 사실은 결혼 12년 차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동안 이분은 그걸 깨달았나 보지.
1: 쌓인 것도 많았나 보다.
0: 그렇죠.
1: 아. 근데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게 한두 번이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이게 동생도 맞들이면은
0: 계속
1: 매번 나오는 거야.
0: 나도 갈래. 나도 갈래.
1: 데이트가 아닐 수가 아, 있게 되는 거죠.
0: 나도 갈래도 계속 하면은 그것도 참 그러네.
1: 나중에 되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응. 이쯤에서 용돈 주고 끝내버려라.
0: 아.
1: 라는 것도 이분을 위한 조언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저희가 지금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추가 선물 받아갈 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브의 블랙홀 띄워드릴게요.

0: 아이브의 블랙홀 듣고 왔습니다. 저와 승희 씨의 마음을 잡은 조언 골라봤습니다. 추가 선물까지 받아갈 분 직접 발표해 주시죠.
1: 네, 연애 5년차 여자 사람이신 방귀차님 축하드립니다.
0: 방귀차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방귀차님을 선정한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1: 네, 일단은 공감이나 이런 거를 좀 잘 해주면은 이제 여자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확 마음을 여는 거죠.
0: 그렇죠.
1: 둘 다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0: 저는 여기서 또 확 꽂혔던 게 학생용 화장품. 엄마는 웬만하면은 아이 뭐 벌써부터 화장을 해 그냥 안 한 게 제일 예뻐 라고 말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1: 맞아 맞아.
0: 근데 그게 틀린 말 아니에요. 그게 맞는데
1: 맞아.
0: 그 나이 때는 그거 공감을 못하기 마련이거든요.
1: 그리고 친구들이 다 있어요.
0: 그렇지. 친구들은 다 한단 말이야.
1: 그러니까 그럼 나도 갖고 싶단 말이야.
0: 그 갈증을 우리 사연자분은 긁어줄 수 있는 거지.
1: 그렇지. 그
0: 시원하게. 그러면 마음을 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연애 5년차 여자사람 방귀차님에게 추가 선물을 보내드릴 거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면 하림.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5: 효소에 대한

0: 검색창에 그레이넘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3: 모두가 기다린 봄의 향긋함을 이제 비빔밥으로. 지금 매장에서 냉이된장 불고기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6: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7: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8: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FM. 잠시 후 7시부터 김영철의 파워FM이 방송됩니다.

0: 광고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어요. 승혜 씨도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1: 아 일단 저도 이제 이번에 사연을 보니까 확실히 공감이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인건 씨도 연애할 때 항상 공감.
0: 네 공감.
1: 그랬구나.
0: 그랬구나.
1: 정말?
0: 아 정말?
1: 아 이런 식으로.
0: 아예
1: 이렇게 하시면 좋은 결과가 이제 곧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요. 김동률, 이소은의 욕심쟁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1: Amazing.
0: I love you.
1: So much.
0: 감사.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0: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돌아온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방탄꼭지 에어니플.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3: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프레스.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매트리스는 폭신 한 잔 두 잔.
1: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5: 고릴라 편이다.
4: 고삐 풀린
5: 고릴라.
4: 왜 다 고릴라죠?
5: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4: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5: 광고기 가성비 갑.
4: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아침 출근길에는 탱탱하고 생생해 보였던 얼굴이 퇴근 시간쯤 되면 하루 사이에 폭삭 늙어 보일 때가 있죠. 과연 느낌만 그런 걸까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말이 된다고 하네요. 뉴욕 직장인들의 피부 상태, 두피 상태, 모공이나 머리카락 상태를 체크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하루 사이에 노화가 급 진전이 되면서 피부는 푸석하고 머리카락은 기름이 잔뜩 끼고 하루 만에 생기는 변화치고는 정도가 꽤 심했다고 하네요. 환기가 되지 않는 사무실 환경, 공기를 건조하게 만드는 냉난방 시스템, 컴퓨터 모니터에서 발생하는 열기, 이런 것들이 수분을 빼앗고 노화를 팍팍 진행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수시로 환기를 시켜줘야 되고요. 물도 충분히 마시고 미스트도 좀 뿌려주고 핸드크림 발라주고 요 정도 노력을

해야 이따 퇴근길에 덜 늙어 보일 수 있다.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영하게 김영철의 파워 FM. 아직 코가 좀 맹맹하죠. 김영철입니다.

달샤벨 스파두파 디바로 2026년 5월 4일 월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정효숙님이 퇴근 시간 가까이 되면 출입이 더 많이 느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푸석푸석하니 아 논바닥 같아요. 쫙쫙 갈라지는군요. 그래서 아까 핸드크림하고 수수수 수분크림 같은 거 미스트 같은 거 좀 뿌려주고 해야 되나 봐요. 원래 수요일 오후 4시였나요? 제일 못생겨지는 일주일의 시간. 오후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도 자주 씻어주고 그죠? 미스트 같은 거 뿌려주고 효숙님도 오늘 논바닥 되기 전에 김미나님이 맞아요. 퇴근이 가까워지면 화장은 피부 위에서 허덕이고 있고 머리뽕은 언제 넣었는지 모를 만큼 죽어있네요. 오늘은 좀 신경 써봐야겠어요. 가장 큰 원인이 공기질이라고 하네요. 창문 열고 환기시키는 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환기가 잘 안 되는 사무실이 많아서 하루 사이에 일시적 급 노화가 진행될 수 있는 거. 아 공기 나쁘면 또 집중력 떨어지니까 가능한 한 중간중간 환기 신경 쓰면서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가면서 바깥 바람도 좀 보고 하늘도 잠깐 보고 오늘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날 위해서 좀 신경 써주게. 자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4부는 리얼 아침 드라마 노노랜드 서프라이즈 간판 배우 김하영 씨 박지현 씨와 매운맛 리얼 스토리로 월요일 출발할게요. 자 오늘도 샵1077 하시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오늘 철파임자 드리는 선물은 단백질면 멜라토닌 허브차 세정 롤 티슈 구급함이 있고요. 고릴라 보이죠. 자 그리고 SBS 에라오 채널에서 너튜브는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아침은 김영철이죠. 조금 아파도 그죠? 목소리가 코맹

0: 국민이었던 김영철이죠. 언학인과 광고 쭉 듣고 와서 오드리를 아시죠.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드리부터 2시간 언제라고 했던 것처럼 다 같이 달려라 하리.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슈퍼 매트리스는 푹신한 잠 두 잠.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더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7: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9: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잠깐만 여러분, 노래강시 콩콩 아니 노래강사 준비 중인 저는 슬기슬기 박수기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달려볼까요? 자, 원, 투, 다같이 서야 서야 꼬물꼬물 돌아떴다 파 어라? 얼라리요? 그렇죠, 텐션 끌어올려. 자, 흥 잔뜩 올려 우리 철가루들 위해 선물 퍼퍼 쏴드리겠습니다.
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플라즈마 헤어드라이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 세트, 햅쌀 밥맛을 그대로 미락에서 특허받은 진공 쌀통, 한국 쉘 석유에서 프리미엄 엔진오일 쉘 힐릭스 울트라,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흥스러데이의 중기명기 중기왕기 중기술 아이 발음이 이렇게 안 돼. 다시 열라. 지금까지 흥스러데이의 중기명기 중기왕기 술기술기왁 술기였고요. 저는 매주 토요일 내 맘이 한 번 취해서 춤추면서 기다릴게요. Waiting for you.

힙합 이준범 그게 효도지.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대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봄밤에 궁궐을 걸어볼 수 있는 야간 관람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경복궁 야간 관람인데요. 5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되는 야간 관람에서는 경복궁의 얼굴인 광화문부터 흥례문, 근정전, 사정전, 경회루 등 주요 전각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고요. 왕비의 생활 공간이었던 교태전과 그 뒤에 아미산 곤역도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궐의 밤 분위기를 더해줄 국악공연도 마련되는데요.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일을 기념해 강릉전에서 특별 공연이 열리고요. 자, 5월 20일부터 23일, 27일부터 30일, 그리고 6월 4일부터 5일엔 수정전 일대에서 국립국악원 연주자들의 궁중음악과 궁중무협 공연도 펼쳐집니다. 입장권 예매는 5월 4일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외국인은 별도로 관람 당일 광화문 매표소에서 현장 발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즈넉한 경복궁의 밤 천천히 걸으며 여유롭게 즐겨보세요. 자, 이맘때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제철 음식이 몇 가지 있죠. 먼저 죽순입니다. 죽순은 수확 시기가 짧아서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인데요. 칼륨이 풍부해서 체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도 많아 장 운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드실 때는 끓는 쌀뜨물에 데쳐서 아린 맛을 빼주시고요. 볶음이나 탕으로 즐기면 아삭하고 담백한 식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늘종인데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에 도움을 줍니다. 고를 때는 줄기가 굵고 탄력이 있으며 끝부분 꽃봉오리가 단단하게 닫혀있는 게 좋다고 하네요. 짧게 맛볼 수 있는 제철 음식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드리였어요. 아, 며칠 전에 죽순을 먹긴 먹었는데 그 막 삶아서 한 30분 삶았다 그랬나? 누가 이렇게 줘가지고 삭삭 이렇게 서로 다 두 개 이렇게 먹는데 별 그렇게 대단한 맛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은은하게 뜨끈뜨끈하게 따뜻하게 달짝지근하게 올라와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죽순도 드시고 마늘종도 드시고 우리 색깔이들 김나혜님 반갑습니다. 철업디 출산하자마자 아이가 세상에 온 기쁨과 감사함을 나누려고 기부를 시작을 했는데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딸이 조금만 더 크면 네가 태어나던 날부터 네 이름으로 누군가를 도왔단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우리 딸이 나눔의 기쁨을 나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아, 누구 아이디어로 이렇게 나혜님 시작하게 된 거예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제 언제쯤 이제 조만간 이제 얘기를 딱 하시려고요. 멋진 아이디어네요, 진짜. 이거 딱 보는데 너무너무 따뜻한 문자 같다. 우리 나인님 오늘도 감사함과 기쁨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하루 시작하시고요. 이준범님도 곧 어버이날이라 그렇네요, 진짜. 이번 주 금요일이죠. 내일 부모님 모시고 저녁 먹기로 했는데 두 분이 다투셨는지 먹은 걸로 치자며 취소하시네요. 오늘 퇴근길에 들려서 화해시켜드려야겠어요. 먹은 걸로 치자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보통이 아니고 지금 뭐 싼 거 같은데 그죠? 가서 하해 시켜드리고 내일 식사하셔야죠. 내일 또 어린이날이긴 하지만 내일도 아마 또 노는 분들 좀 덜어 있을 텐데 이번 주 진짜 우리 화요일 내일 어린이날

0: 아유, 금요일 어버이날 다음 주 스승의날 등등 올달 정신없으시겠다. 금방 후다닥 갈것 같은데요. 어제는 정신 단디 차리고 우리 하루하루 버텨야 될것 같아요. 자, 준범님, 나인님 두 분께는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면 JCDM에서 꼬담면 세트를 드리고요. 7시 16분 37초 지나가는데요. 박은재님이 백혜백혜 백혜영 리포터님, 저도 철없디처럼 비염 때문에 코가 꽉 막히는데 일교차가 언제쯤 없어지고 평년 기온으로 돌아올까요? 힘들어 하셨는데, 그쵸. 저도 지금 막 비염 때문에 주말 내내 이비인후과 가고, 뭐, 링거도 맞고, 코가 이제, 목에 있던 게또 코로 올라오고 그래서 어제도 힘들었는데, 일단 우리 은재님 커피 쿠폰 챙겨드리면서, 기상청 가볼게요. 백혜백혜 백혜영 리포터.
1: 네, 안녕하세요,
0: 아,
1: 철업디.
0: 일교차가 언제쯤 이렇게 사라질까요?
1: 우선 모레까지는 심합니다. 저도 비염 때문에 고생이네요.
0: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 아프지 마요.
1: 요.
0: 날씨 얘기 들어볼까요?
1: 네, 비가 온 뒤라 공기가 상쾌합니다. 오늘 먼지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변 시설물 관리해 주셔야겠고, 겉옷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8.8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 낮은데요. 한낮에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모두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3년 연속 어린이날에 비가 왔었는데요. 내일은 맑은 하늘에 포근해서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파워FM 날씨였습니다.

0: 티티 개운 아침 모르면 나무에 나무에 나의 티티 아 그날 티티 아 멜라토닌 꿀잠 베이베 아침을 내는 책가로도 세상 안에서 목소리 듣는 건 시간 퀴즈 풀고 멜라토닌 허브차원 백화점 상품권까지 챙겨드리는 빵빵빵빵냥
1: 이 코너는 의사가 만든 멜라토닌 허브차 나이티와 함께합니다. 의사는 정말 대단한

0: 자, 오늘 도전할 철가루는 은하은하 강은하님인데요. 과호흡으로 입원해서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지루한 병원 생활에 철업디와의 시간이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철업디와 많이 웃어서 그런가 많이 회복해서 내일 모레 퇴원하기로 했답니다. 그동안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자, 전화 연결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은하님!
1: 네, 안녕하세요, 철업디.
0: 어머, 목소리 그 밝은 거 봐. 일단 오늘 폴킴 노래 한번 가볼까요?
1: 네.
0: 너를 만나
1: 자 행복했다
0: 행복했다
1: 이제 음치라서
0: 아니 음치 잘했어요. 보너스 문화 획득 드릴게요. 네. 네. 은하님 반가워요.
1: 안녕하세요.
0: 지금 병원에서 듣고 계세요 그러면?
1: 네 지금 그래서 병실에 나와서 뒤에 공원에 있어요.
0: 아 살짝 나와도 돼요 지금은? 여보세요?
1: 네네.
0: 어, 지금 그래도 이제 퇴원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그죠?
1: 네, 진짜 한 1, 2주는 너무 힘들었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0: 아니,
1: 계속 누워있고 그랬었거든요.
0: 계속 누워있다가 지금은 이제 살짝 걸어도 다니고, 그죠? 산책도
1: 네,
0: 하고.
1: 운동도 좀 하고, 의사 선생님이.
0: 맞아, 맞아.
1: 걸으라고 해서 공원도 좀 나오고 그러고 있어요.
0: 맞아. 또 오히려 걸어 다닐 때 안 걸어 다니면 간호사 선생님도 우리 혼나잖아요. 그죠?
1: 네네. 맞아요.
0: 아니 회복에 제가 도움이 좀 됐나요?
1: 힘이 없고 지쳐 있을 때마다 7시에 철없디 목소리 들으면서 에너지도 받고 그리고 많이 좀 웃었어요.
0: 아 많이 좀 웃었어요?
1: 네.
0: 아, 저 말고 또 도움이 된 분들이 아까 계시다고요?
1: 저희 간호사님들이 엄청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휠체어 타고 검사받으러 다니고 그리고 제가 또 경련이 한번 왔었어요. 그때 이제 간호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계속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괜찮아,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 계속 토닥여 주셨거든요.
0: 야, 진짜 눈물 났을 것 같아 그때, 그죠?
1: 네, 그때 그래서 막 조금 울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 간호사님 천사 간호사님이라고 불러요.
0: 그러니까 지금 퇴원한다고 하니까 주변의 반응은 어때요?
1: 이제 완전히 회복된 거 맞냐고 하면서 빨리 와서 이제 건강하게 지내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남자친구도 걱정 많이 해줬거든요.
0: 남자친구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1: 네.
0: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1: 처음에 검사받을 때 한 4일 정도 금식이면서 물도 아예 못 먹게 하더라고요. 검사해야 된다고.
0: 그치 그치.
1: 네, 그때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0: 그때 이제 링거는 그래도 맞긴 맞았어요?
1: 링거 한 7개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0: 그
1: 하루에.
0: 팔 정말 우리하게 그죠?
1: 그
0: 뻑적지근하게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죠?
1: 네네.
0: 잘해서 잘해서 일단 너무 고생했고 그러면 일단 우리 전화 연결만 돼도 멜라토닌 허브차는 기본으로 드리고 스피드 퀴즈 한 문제 맞을 때마다 백상도 2만 원씩 쏴드리고 제한 시간은 30초 모르면 바로 패스하시면 돼요, 은하 씨.
1: 네.
0: 갑니다. 진실이 아닌 말.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안 왔다고 안 왔는데 왔다고 했죠? 무슨 말?
1: 거짓말.
0: 인물 퀴즈 엄마나 엄마나 이러지 마세요.
1: 강윤정.
0: 사자성어 흥미가 매우 넘치고 재미가 가득하다. 흥미.
1: 진진.
0: 공통점 퀴즈 두부 비리찌개 매주의 공통점은?
1: 에? 뭐라고요?
0: 두부 비리찌개 매주 공통점 한 글자.
1: 콩.
0: 그렇지. 속담 금강산도?
1: 식후경.
0: 넌센스 학교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무늬는?
1: 모르겠는데.
0: 땡땡이. 민무늬? 민무늬 말고 땡땡이.
1: 땡땡이.
0: 10만 원 꼬박게 되셨고요, 은하 씨.
1: 네,
0: 자, 여기서 철가루 퀴즈. 철가루 퀴즈는 은하 씨는 맞추지 마요.
1: 네.
0: 잠을 자는 곳. 대부분 나무나 철제로 만들어진 틀이고요. 이 위에 매트리스나 이불을 얹곤 하죠. 주로 침실이나 안방에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오늘 상품 멜라토닌 허브자 쏘고요. 은하님. 우리
1: 네.
0: 간호사님도 포함해서 우리 사랑한 남자친구한테 마지막 짧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은
1: 있는 동안 너무 힘이 돼주신 간호사님들 너무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전 이렇게 간호사님들이 힘들게 일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진짜 이번에 나이팅게일 같은 간호사님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뭐. 사랑해.
0: 그래 은하 씨 우리 매일 아침에 또 만나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전화 퀴즈 두 글자. 침데렐라.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4: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3: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4: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3: 가정의 달 5월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물 사랑을 실천하는 다정한 약속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양치컵 사용하기, 설거지할 때 물 받아쓰기 등 부모님이 먼저 물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죠. 또 아이들에겐 물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물 절약을 실천할 때마다 작은 보상을 준다면 큰 성취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어렵지 않고 즐거운 경험이라는 걸 배우게 되겠죠.
1: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일어나! 안 일어나? 어머,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안 차려? 철파엠 틀어야지! 텐션 끌어 올려!
2: Let's go!
1: Let's go, go, go!
3: 아침엔 넌 커피 쓰던 내가
2: 철학비 함께하는 뮤직 타임. 오늘은 이땡땡님의 사연인데요. 철가루에게 랜덤 선물 갈 거예요. 그 전에 아주 신나게 아주 나이스 다 같이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소리는 다 들리죠? 아주 나이스. 자, 하나 뽑아봤고요. 자, 오늘 랜덤 선물은 아주 나이스 기능성 베개. 바로. 자, 오늘 이땡땡님 오늘 철없어 주인공이에요. 신입 때 외부 회사 미팅이 있었는데 선배랑 역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미리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배가 어디냐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삼성역을 삼송역으로 잘못 들어서 반대로 간 거 있죠. 결국 미팅은 선배 혼자 했네요. 그 실수담은 지금까지 전에 내려오고 있고요. 유유. 이후로 외부 미팅 장소는 무조건 톡으로 공유한답니다. 오마이걸의 내 얘기를 들어봐 신청합니다. 아, 톡으로 공유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 좀 그렇죠. 예. 반대로 또 우리가 보면 부산역, 부전역, 부전역, 부산역, 부산진역도 있고 되게 헷갈려. 광주도 광주송정역 있고 광주역 있고 그렇지 나뉘잖아. 그게 역 이런 거는 비슷해서 헷갈리게 되게 많아. 자, 이 땡땡땡 일단 신입 때 아유 고생 많이 하셨다. 일단 선물 챙겨드리고 아까 기능성 얘기했죠. 자, 그러면 오늘처럼 공감하자 주제가 신입의 어이없는 실수 배틀. 예, 신입 때 우리 사실 긴장해서 했던 어이없는 실수담 있잖아요. 본인의 실수담도 좋고 주변에서 들었던 후배 실수담. 이런 후배가 들어온 거예요 신입 중에. 자,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도 같이 샵1077 짧으면 50원 긴 문자 100원 코일라 무료. 첫 번째 들어봤어 오마이걸 내 얘기 들어봐 뮤직 스타트.

0: 자, 오늘 산업성 주제 신입의 어이없는 실수 배틀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회사에 또 신입들 들어오면 또 내가 신입 때 실수들이 있죠. 아, 저도 갑자기 또 신입 때 생각나는데 한번 포부해서 저도 한번 얹을 수 있는지 볼게요. 정경화님이 저 주식 초보인데요. 남편이 매도하라는 걸 매수해서 엄청 손실 봤어요. 매도 매수. 아, 나 이거 주식 쪽 잘 몰라가지고. 저도 신인 때 김동현한테 선배님 주식 이런 거 어디 사요? 편의점에 가봐. 아, 편의점에 팔아요? 오, 어디 다 있어요? 김동현 선배님 표정이 얘 뭐지? 그때는 2000년도니까. 매도 매수 다르죠? 김춘자님이 신입 시절 부장님을 찾는 인터폰이 왔는데 상대방이 됐든 부장 바꿔 하길래 어이없어서 저도 까칠하게 누구신데요? 했더니 나 사장이야 하시더라고요. 정말
1: 시꺼맸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신입 입장에서는 부장 받고 우리 부장님 누구신데 사장 하긴 사장님이 부장님 바꿔주세요 이렇게 안 하니까 그 부장 받고 잘했다. 박혜영님, 영양사 신입일 때 대파 발주하는데 20kg 시킬 거를 200kg 주문한 거 생각나요. 아, 공 하나 더 붙이면. 아, 이거 발주할 때 그죠? 뭐 예를 들어 10개 사야 되는데 100개 사고 그러면 어떡해. 아, 딱 대파 진짜 계속 막 소고기 묵고 끓여야 되겠네. 이철구님, 무역회사 신입사원 때 의욕적으로 일하려고 퇴근 시간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지만 미국 바이오에게 전화를 했죠. 근데 바이오가 짜증 섞인 말투로 지금이 몇 시인 줄 아느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뿔싸. 미국은 그때 한밤중이었는데 제가 시차를 미처 생각 못했네요. 유유. 죄송하다고 싹싹 빌었어요. What time is it now? 6pm in Korea. 거기는 아침 새벽이었겠다. 시차 안 맞으니까. 아우, 신입 때 전 세계가 We are the world 똑같을 테니까 몰랐지 뭐야. 6410. 신입 때 이사님이랑 대리님 이름이 성만 달라서 급여를 반대로 송금해서 연봉

0: 뭔가 약간 유치원 느낌도 좀 나면서 종종 걸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좀 떠오르긴 하는데 네. 뭔가 어린이날 느낌 좀 느껴지시나요? 자, 누구의 어떤 음악이죠?
1: 네, 프랑스 음악가 조르주 비제의 어린이의 놀이입니다.
0: 어린이의 놀이 선곡 이유는요?
1: 그러니까 제목처럼 이 음악은 어린이들의 다양한 놀이를 표현한 음악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참 별거 아닌 놀이로도 한참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순수했던 시절을 돌아보는 시간, 이 음악과 함께 한다면 그 추억들이 더 생동감 있게 살아나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0: 자, 생동감이 좀 느껴지면서 어릴 때 친구들과 함께 하던 놀이들 떠올리면서 좀 더 듣고 올게요.

0: 자, 우리 안지현님이
1: 참새 짹짹하면서 걸어가는 느낌이네요.
0: 그렇게 하면 되지. 아, 참새
1: 짹짹하면서
0: 병아리
1: 삐약삐약 그래. 네.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는 느낌이네요.
0: 진짜 우리 7643번님도
1: 지금 아이랑 놀이공원 가는 중인데 너무 잘 어울리는 클래식이네요.
0: 지금 딱딱 어울리죠, 그죠? 네. 월요일엔 클래식 사용법입니다. 오늘 공복 다시 한번 더 얘기해 주신다면요.
1: 네, 어린 시절 떠오를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 프랑스 음악가 비제의 어린이의 놀이입니다. 먼저 이 음악은 맨 처음 비제가 피아노 듀엣을 위해 작곡한 음악인데요. 총 12개의 짧은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5곡을 추려서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편곡했는데요. 오늘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소개해드리고 맨 처음 행진곡부터 쭉 이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 자, 그럼 주로 어떤 노래들이 음악으로 표현되어 있나요?
1: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 경험해봤던 다양한 놀이들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네, 팽이 돌리기, 회전목마, 숨바꼭질, 도둑잡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오케스트라 버전은 행진곡을 시작으로 지금 이제 음악이 바뀌었는데 지금 자장가고요. 그리고 팽이, 엄마 아빠 놀이, 무도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 아니 지금 쭉 얘기해두셨잖아요. 어릴 때 출연했던 놀이, 웅진쌤은 뭘 제일 좋아하셨어요?
1: 저는 그 팽이치기 되게 재밌게 했었던
0: 팽이치기.
1: 기억이 나요.
0: 팽이치기. 네,
1: 줄로 감아가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 막 서로 쓰러뜨리려고 막 하고 했던.
0: 근데 좀 활동적이지 않잖아요. 저는 딱 보면 숨바꼭질도 있고 이렇게 좀 유연하고 활동적인 거. 이를테면 고무줄놀이라든가.
1: 아, 밖에서 야외에서
0: 점프. 저는 막 금강산 확 다 올라가거든요. 다 잡았잖아요. 남녀 동들이 1등 했잖아요. 그럼 이거 비제가 이 음악을 작곡한 이유가 있겠죠?
1: 네, 이 음악은 비제가 30대 초반이었던 1871년에 작곡했는데요. 이 음악을 작곡하게 된 여러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즉 현실적인 이유였는데요. 1870년대 당시 프랑스 중산층에선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 듀엣이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비제는 잘 팔릴 수 있는 음악을 작곡을 했고 당시 600프랑을 받고 출판사에 저작권을 넘기게 됩니다.
0: 당시 그럼 600프랑이면 어느 정도 되는 가치예요?
1: 그러니까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한화 기준으로 약 40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 된다고
0: 그
1: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당시 프랑스 중산층 가정의 두세 달치 생활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비제에겐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모든 권리가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시각으로 본다면 출판사에 굉장히 유리했던 계약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하면 프랑스 음악가 비제가 어린 시절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음악으로 우리 철업디와 철가루들 오늘 하루 순수함이 진하게 느껴지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근데 참 이게 음악을 하다 보면 뭐 예술적인 목적도 있지만 사실 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잖아요.
1: 그럼요.
0: 그럴 때 또 더 잘 나올 때 있잖아요. 경제적인 목적.
1: 그러니까 자기의 예술보다 상업적인 시각을 더 담아야 되니까 더 잘 팔리는 거죠.
0: 그렇지, 그렇지. 또 그러니까도 뭔가 느낌 좀 달라지네요.
1: 네.
0: 우리 서정혜님이
1: 브리저튼 보니까 영쿡에서도 연날리기 하더라고요.
0: 결국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하늘로 보내고 날리고
1: 그럼요,
0: 게임하고.
1: 다 그 어린 시절의 놀이들은 다 감성이 비슷해서.
0: 네. 9991번이면
1: 집에 가서 아이들과 공기놀이하면서 들어야겠어요.
0: 공기놀이 해본 적 있나요?
1: 예전에 저도 엄청 많이.
0: 나도 이거는 진짜 잘했어. 이거는 뭐 다섯 개 촥 받고 그죠?
1: 옛날 마룻바닥에서 가시 엄청 박히고 막 이거
0: 돌로 돌로 하고 있잖아요. 그때 돌이었지 뭐.
1: 저희는 공기 받았습니다. 저 때는
0: 치시 사연생이라서 우리는 돌로 했었는데.

0: 네. 문방구에서 팔았어요.
1: 팔았어요. 네. 김세경님이
0: 지금 얘기한 놀이 어렸을 때 다 해봤어요. 그리워요.
1: 그렇지, 그렇지. 아까 뭐 순복국집, 회전목마, 팽이 돌리기 등등등. 네. 오, 우리 7518번님이
0: 철업디 오늘 교생 실습 첫 출근 날이에요. 많이 떨리는데 노래로 심신을 진전 중입니다. 잘할 수 있겠죠?
1: 그럼요, 그럼요. 아 첫날 아이들한테 또 떨리는 모습 안 보여주려고 할 텐데. 그냥 긴장한 모습 보여주면서 너희들하고 친해지고 싶다고 다가가야죠, 우리 7518번님. 오늘 첫 출근도 출근하고 축하하고요. 9991번님이
0: 네, 웅준쌤도 비염 느낌 살짝 나는데 비염에 좋은 클래식이 있을까요? 뻥뻥 뚫리는 음악 듣고 코도 마음도 뻥뻥 뚫렸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1: 다음 주에 이런 거 한번 해줘요, 비염.
0: 그러니까요, 저도 환절기 때 코가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1: 그런데 네. 이은자님이
0: 5월엔 지갑이 비제.
1: 5월엔 지갑이 마이 비제.
0: 마이 비제.
1: 마이 비제. 그러면 이제 마무리 복수 퀴즈 힌트 은자 씨가 많이 주는데 이어가 볼까요?
0: 오늘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 시절 추억의 놀이들을 떠올릴 때 함께하면 좋은 클래식을 들어봤습니다. 프랑스 음악가 누구의 작품일까요?
1: 보기 나갑니다. 1번 비제, 2번 비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입니다. 아, 은자 씨가 아까 통장이 너무 많이 비제가 너무 세가지고. 지금까지 트럼펫 부른 트럼펫의 콘서트 가이드 나홍준 쌤이었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묵.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와, 건강한 데 맛있네.
3: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2: 죽이네. 모두가 기다린 봄의 향긋함을 이제 비빔밥으로. 지금 매장에서 냉이 된장 불고기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4: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5: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대한민국이 좀 외려. 107.7 SBS 파워 FM.
3: 영당김 역시 라디오는 김영철, 김영철의 파워 FM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자, 정소연님 1번 비제, 남편 앞머리가 자꾸 비제, 그래서 마음 아프제, 이렇게 정답 주셨고, 4181번입니다. 비제, 자꾸 이토록 비제 이렇게 하게 되지? 저도 어릴 때 자취기 많이 했고요. 어제 엄마 집 와서 가족 13명 레스토랑 쐈어요. 그래서 내 지갑이 비제, 나 왜 비제로 가? 4087-5058님도 정답 보내셨고, 일부 철가루기 정답은 침대. 김오령님이 침대. 저는 오늘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울산대공원 뛰고 있습니다. 오, 어제 비가 와서 이제 세상이 깨끗하네요. 깨끗한. 2086분다 침대. 침대 배송하는 사람입니다. 편안하게 쓰시도록 잘 배송하겠습니다. 조아영이다. 침대 어릴 적에 2층 침대 썼는데 언니랑 서로 2층에서 자겠다고. 오, 매일 가위바위보 했어요. 나 2층 침대 잡는 게 소원인데. 모두 선물 챙겨드릴게요. 성공하게. 영철 보색 준비되었을 때. 짠.

0: 지역 맞춤 인재 양성과 지역 정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도제 도약 지구 사업. 올해 새로 선정된 지역은 스마트 제조 관광 산업이 주력인 경북, 첨단 산업이 주력인 인천, 그리고 반도체 국방 군수가 주력인 충남 세 곳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인재를 양성해 청년들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 자기 능력을 개발하며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장차 도제 마스터로 성장해 지역 산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의 미래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성공 홍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0: 구매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제자.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로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0: 1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2: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1: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3: Morning,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아, 미치네요. 지금 아침 수업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배틀.

하루에도 수백 명이 오가는 북적이는 식당을 들른 적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쏟아지는 일감에 그릇을 나르고 치우기를 반복하고 있었지요. 주문은 밀리고 대기줄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미리 음식을 먹던 사람들도 덩달아 마음이 급해져 젓가락질을 서두르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중년의 신사가 다 먹고 일어나더니 물티슈 한 장을 꺼내 자신이 머물던 테이블을 정성껏 닦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그릇들을 아르바이트생이 옮기기 편하게 차곡차곡 쌓고 의자까지 정갈하게 밀어넣었지요. 아르바이트생들의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가 터져 나오자 그는 나직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마워요. 잘 다려진 양복만큼이나 보기 드문 마음의 결을 지닌 참으로 품이 있는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뒤이어 일어나는 손님들도 그가 정리한 테이블을 흘끔 보더니 약속이라도 한 듯 남은 음식을 모으고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식당 안에 거의 모든 사람이 그 따뜻한 행실을 따랐지요. 한 사람의 품위가 아수라장 같던 공간의 온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 어른은 어떤 마음으로 그토록 정성을 다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타인의 고단한 작은 시절을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윤성화, 읽고 싶지 않아 낭만 중에서. 영철본색, 품이라는 건 위엄, 기품, 교양 그런 것들만 뜻하는 말은 아닐 거야. 타인의 수고를 존중하는 마음을 늘 품고 산다는 것. 오늘도 우리 모두 품이 있게

내일 아침 8시 아침 단상을 알아보는 영철 분석 시간. 오늘은 유땡땡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품위를 타인의 작은 시절을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정의되는 것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 경험이나 지식만 가르치려고 큰소리 내기보다는 작은 행동 하나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어른으로 살아가고 싶네요. 책 속에 나오는 중년의 신사처럼 오늘도 깔끔하게 내 자신을 가꾸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남자는 나이 들수록 쉽게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크크크 하셨는데 공감합니다. 유땡땡님. 그렇죠. 아,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는 거. 그쵸. 저도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대충대충 하는 날도 있고, 그래도 월화수목금 보는 라디오를 하다 보니 우리 차크란 애들 잘 보여야 되니까 늘 뭐 샴푸를 하고, 당연하죠 사실, 깨끗하게 씻고 향수도 뿌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좋은 향이 나면 좋으니까. 깨끗해지는 거, 깔끔해지는 거, 이것도 쉽지 않고. 사실 저도 어제 이제 뭐 영어 공부하다가 주말에 집에 앉아 있다가, 좋은 사람이 되길 보다 친절한 사람이 되라, 그 구절이 있어가지고 이제 공부하다가 줄치다가, 사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게 제 꿈이자 제 50대 목표이긴 했는데, 친절하게까지 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갈고 닦고 연습을 하고, 잠 좀 덜 자면 우리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면 틱틱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항상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래요. 그래서 제 삶의 목표이기도 한데,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깔끔한 사람이 돼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죠 우리. 예. 김숙진님이, 어머 저도 괜찮은 어른이었네요. 저도 항상 테이블 닦고 그릇 휴지 정리해놓고 나오거든요. 크크크 했습니다. 저도 더 노력하고 신경 쓰고, 저도 이제 땀 이렇게 닦다 보면 휴지 같은 거 있는 거는 이제 싸서 그 옆에 이제 휴지통 쓰레기통 있으면 어떻게든 버리고 오려고 저도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는데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뭔가 그 어떤 마음으로 그토록 정성을 다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타인의 고단한 작은 시절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늘 참 뭉클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유땡땡님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리고, 영철본색 게시판에 이렇게 다양한 글 철카라도 함께 나눈 고픈 단상 올려주시고, 김영철의 파워FM은 빨간맛의 고향 충북 괴산에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과 함께하고요. 이제 8시 뉴스 시작할게요.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 뉴스 지금 시각 8시 6분 4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상욱 기자님 오늘도 정상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박미경님이 정불리는 잔반 용납 안 되죠? 깨끗하게 다 비우실 것 같아요. 크크크 하셨는데.
1: 아, 네, 안 됩니다. 네, 저도 안 되고 저희 아들도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다 처리하고 있어요. 네.
0: 조금 남길 땐가요 지금?
1: 아, 남길 때도 있고 다 먹을 때도 있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8시 뉴스 시작해 볼까요?
1: 네.
0: 자, 첫 소식은 우리 유조선 한 대가 홍해를 통과했다고요?
1: 네, 원유를 가득 실은 한국 유조선 한 척이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지난달 17일에 이어 두 번째로 홍해 우회로를 통한 원유 수송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적재했고요. 예멘 후티 반군이 있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소말리아 인근의 청해부대와 외교부, 선사가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됐는데요. 다행히 위협적인 상황은 없었습니다. 앞서 출발한 첫 번째 유조선은 며칠 내로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홍해를 통과한 유조선은 3주가량 후에 국내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홍해를 통한 잇따른 수송이 확인되면서 정유업계가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요. 다만 예멘의 후티 반군이 언제 해협에 위협을 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세이드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중동 전세를 논의했다고 지난 주말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날 통화는 이란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고요. 아락치 장관은 현재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상황과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고 조현 장관은 우리 선박을 비롯해 호르무즈에 정박 중인 선박들이 안전한 통행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0: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은 임산부가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태아가 숨지는 일이 있었다고요.
1: 네, 지난주 금요일 밤 이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이 분만 중이던 30대 산모가 응급 상황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출혈이 이어지며 태아의 심박수가 떨어지는 매우 긴급한 상황이었는데요. 산부인과는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역 내 상급병원에 전화를 돌렸지만 상급병원에서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소방은 충청권 전역을 포함해 전국 41곳 병원에 연락을 했고 부산의 동아대병원이 수용 가능하다라고 응답해 헬기를 동원해 2일 새벽 2시 25분쯤 동아대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술이 진행이 됐고

0: 임산부는 생명의 지장이 없었지만 안타깝게도 태아가 숨졌습니다. 첫 신고부터 병원 수술까지 3시간 20분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의 응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모자 의료센터를 지정했고 가까운 충북대병원이 권역 모자 의료센터였습니다. 하지만 충북대병원의 산과 전문의 2명 중 1명이 연수를 가면서 남은 1명이 24시간 당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산과 지원자가 없어서 인력 충원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권역 모자 의료센터는 산과 전문의 4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을 갖추도록 되어 있지만 지원자가 없어 인력을 채우기도 급급한 상태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느 지역에서든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안타까운 소식을 또 전해드렸는데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불법 대부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요.
0: 네, 며칠 전 정부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서 양식이 전면 개편됐는데요. 기존 신고서는 별도의 형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돼 있어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써야 할지도 모르고 또 중요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개정된 서식은 필요 정보가 적시돼 있고 응답도 선택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불법 추심에 쓰이는 전화번호도 더 빠르게 차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불법 대부업 추심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을 하면 불법 추심이 이어지는 전화번호를 차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라면서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1: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차세대 위성이 발사에 성공했다고요.
0: 네, 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우리나라가 만든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가 스페이스X의 펠컨 9에 실려서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성공적인 발사였고요. 우주항공청은 위성이 목표 궤도에 투입이 됐고 첫 교신에도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성의 쌍둥이 격인 차세대 중형 위성 1호는 이미 5년 전에 발사돼서 현재 약 500km 상공에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오늘 발사된 2호는 당초 1호가 발사된 이듬해에 러시아 로켓으로 쏠 계획이었지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무기한 연기가 됐다가 결국 미국 로켓에 실려서 4년 늦게 우주로 향했습니다. 위성에는 지구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광학 카메라가 탑재가 돼 있습니다. 해상도는 컬러 2m, 흑백 0.5m로 이 크기가 0.5m 이상인 물체는 식별이 가능합니다. 주변을 지나다니는 차들의 색깔과 종류까지도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두 위성은 같은 궤도를 돌면서 산불과 폭설 같은 재난 감시를 비롯해서 한반도를 포함한 지구 정밀 관측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님이었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볼 빨간 사춘기 우주를 줄게 듣고 피터란 여공부에 갈까요?

0: 영국에서 물 건너 온 찐 영국인
1: Welcome to England
0: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루 정미자님이 의뢰해 주신 사연입니다. 주말마다 남편이랑 마트에 장 보러 가거든요. 근데 남편은 시식코너마다 들려서
2: 우와 맛있다 여보 이거 만두 너무 맛있다
0: 어 그래? 난 그저 그런데
2: 아니야 이거 꼭 사야 해 산다
0: 아, 근데 그게 하나 두 개가 아니라
2: 우와 여보 이거 라면 맛있다 우와 여보 이거 소시지 맛있다 여보 여보 이거 피자도 맛있다 이거 꼭 사야 해
0: 어, 남편은 시식했던 모든 제품들을 다 사서 옵니다 이제 마트에는 저 혼자 가야겠어요 생활비가 말도 못해 말도 못해 아무튼 피터쌤 우리 남편의 한마디 어 이건 꼭 사야 해 진영용으로 어떻게 쓰나요? 3057번님이 영포티 피터 어쩜 그렇게 뱃살이 하나도 없어요? 어,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아 맞아 축구인가요? 운동인가요? 피터 굿모닝 하와이
1: 굿모닝 그냥 타고난 거예요
0: 아
1: 아니요 근데 아버지도 40살까지는 되게 날씬했다가 그 이후부터 계속 배가 많이 나왔어요
0: 지금 조심해야 될 나이가 왔네요
1: I think so 네 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진짜 고강도 운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축구 일주일에 한 번 뭐 어떤 때 2주에 한 번 근데 그때 2시간 진짜 세게 그쵸, 그쵸. 그냥 뛰는 거예요
0: 칼로리 소모량이 엄청나죠
1: 네, 그러니까 한 번에 할 거면 진짜 고강도 추천해요.
0: 네. 아니 피터 오늘 함께 배워볼 진짜 영국식 영어 이건 꼭 사야 해. 오 영국에서도 쇼핑하다가 야 이거 안 샀어? 근데 이건 꼭 사야 해. 네. 뭐 이거 장 뭐 마트뿐만 아니라 진짜 너 이거 뭐 제품 없어? 아. 이거 꼭 써야 돼. 이거 꼭 오케이. 사야 돼 있잖아요.
1: 네 그런 조건 좋아요.
0: 꼭 써야 되니 사야 되니까 이거는 사실 너무 너무 그냥 뭐. 교과서라고 네.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1: 그것도 배워야 되죠. 네네네.
0: You should really buy this. 또는 you really should buy this.
1: Oh, you really should buy this.
0: 이거 정말 너 이거 안 사 사야 해.
1: 어, 이거 꼭 사야 돼요.
0: You should buy this.
1: 그것도 좋죠. 근데 약간 남편이 와이프한테 하는 말이면 같이 먹을 거니까 뭐 we have to buy this. 이게 아, 조금 더 자연스러워.
0: 아, we have to buy this.
1: 아니면 we gotta buy this. 네, 이것도 좋아요.
0: 아, should보다 have to가 더
1: 네, 꼭
0: 아니면 must는요?
1: Yeah, we must,
0: we
1: buy,
0: must
1: this.
0: buy this.
1: 그렇죠. 그러면 좀 더 강조 느낌 있고 오늘은 조금 비유적인 표현이요. 재밌는 표현. 힌트 주자면 이거 너무 사야 되니까

0: 안 사면 무례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1: 안 사면 무례하다.
0: 그 정도로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오, 무례하다가 뭐죠?
1: 무례하다. 무례, 무례, 실례.
0: No manners. 네 글자. No manners 대신에 이 한 단어를 가죠.
1: Disgrace.
0: R로 시작해요.
1: R로?
0: A
1: R라고요? 아니면 R?
0: 그 다음에 U. 그것까지.
1: A U라고요?
0: 아니 R U.
1: OPQ R 할 때 R?
0: R. 네.
1: R
0: 네, 네.
1: U. R rude.
0: Oh, well done, well done. 그쵸. 무례하다는 rude.
1: You're so rude if you don't buy this.
0: You're so rude. 그런 위임인데 그냥 짤막하게. 이거 안 사면 무례하겠어. 재밌게 표현하는 거죠. 이거 꼭 사야 되니까 안 사면 무례하겠어.
1: If you don't buy this, you are so rude.
0: 이때는 사람으로 안 써요. If you don't buy this, if I don't buy this. 그냥 그 상황 자체가 루드하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1: 루드하겠어. 루드하겠어. 아, 그러면 오늘 피터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0: 갑시다.
1: 네. 피터가 준비한 오늘의 표현은요.
0: It would be rude not to.
1: 아, one more time, please.
0: It would be rude not to.
1: 아, it would be rude not to. 그렇죠. 네. It would be rude not to. 안 하면 루드할 텐데 이렇게.
0: 그렇죠. 그러니까 full sentence로 가자면 뭐 it would be rude not to buy it.
1: 그렇죠.
0: 네.
1: It would be 자체가 텐데죠, 그죠?
0: 아, 그렇죠.
1: 좋을 텐데 할 때 it would be 뭐뭐뭐.
0: 그래서 무례할 텐데.
1: 텐데. 이거 안 사면 무례할 텐데. 이건 이 사람이 준비됐고 이거는 사줘야지. 이거 그쵸. 안 사는 자체 우리가 무례한 거야.
0: 그런 느낌이에요.
1: 그러면 아까 buy 대신에 buy 대신에 뭐 쓰는 거는 use it.
0: 아, it would be rude not to use it.
1: 이거 안 쓰면 이거 너 이거 무례한 거야. 이렇게.
0: 근데 full sentence보다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It would be rude not to.
1: 오늘 루드 루드 와 저도 이거 루드 아니 근데 잠깐만요 발음이
0: 네.
1: 아까
0: 네.
1: 아요 아, 아
0: 영국식은 그냥 아잖아요
1: 아 계속 A인 줄 알고 애플 아인 줄 알고
0: 그 진짜 영국식 영어이거든요
1: 와 진짜 네. 여러분 R 제가 이제 미국식으로 배다 보니까 네. O P Q R
0: R 강하게
1: R 하는데
0: 맞아요 애매해요 영국식 영어
1: R
0: 하고 이거 리얼 발음랑 헷갈리니까 L인지 R인지 rude
1: rude
0: 네 rude rude
1: 자,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자, 오늘 사연 주신 정비자님이 오늘 표현이 이건 꼭 사야 해. 이건 꼭 사야 해. 어떻게 한다고요?
0: It would be dang not to.
1: 자, it would be dang not to. 자, 무례한 R 또는 R로 시작합니다.
0: 이거 발음 잘못하면 lewd처럼 발음되는데 lewd 뭐가 되게 야하고 공공장소에 막 뻘거벗고 그래서 꼭 rude.
1: R 발음을 rude. rude.
0: 네.
1: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0: Have a lovely day.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2: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단체 티가 필요할 땐
4: 아이디

0: 삼길에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김영철의 파워 FM 3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영형에서 내드린 영단어 퀴즈 이건 꼭 사야 해. 자, It would be rude not to. 오늘 정답 rude. 1720번님이 R-U-D-E, rude. 이거 안 사면 무례할 텐데. 영국식 표현으로 돌려 말한 게 너무 재밌네요. 그렇죠? 이거 안 사면 이거 무례한 거야. 5460번님도 R-U-D-E, rude. 제 얘기인 줄 알았네요. 저도 시식코드는 그냥 못 지나치거든요. 서정아님도 루드 홈쇼핑에 나오는 모든 걸 볼 때마다 이건 꼭 사야 돼 라고 외치는 아내가 생각나네요. 이제 그만. 송유나님도 루드 사내에서 영어 스터디 중인데 진영역에서 나온 표현들 잘 활용하고 있어요. 굿잡. 자, 모두 세 장 롤티슈 보내드리고요. 저는 이제 김하영 박재현 씨와 노노랜드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대해주세요. Stay tuned and don't go anywhere.

0: 안녕하세요. 가스트론 홍보팀 서윤석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가스 안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는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스의 위험성과 감지기의 필요성을요. 감사하게도 지난 2년간의 캠페인을 통해 안전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고 그 관심은 의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가스트론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가스 안전의 중요성을 전하겠습니다. 산업 현장, 아니 현장을 넘어 우리 모두의 안전이 완전해질 때까지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

0: SBS
1: 생활정보.
2: 동의보감에 기록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으니 위의 기운을 고르게 하고 속을 따뜻하게 설사를 먹게 하며 기운을 돋우고 번열을 없앤다. 늦게 거둔 백미가 더욱 좋다. 바로 쌀에 대한 기록인데요. 예로부터 쌀은 소화기 질환을 가진 허약한 환자에게 훌륭한 식이요법이자 약재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쌀은 밀가루나 다른 곡류에 비해 소화 흡수율이 높고 속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특히 쌀을 갈아 우유를 넣어 끓인 타락죽은 수락관이 아닌 내의원에서 직접 만들어 왕에게 올렸다니까요. 쌀은 주식을 넘어 그 자체로 보약 같은 귀한 식재료인 셈이죠.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No, no, no. Now it's time for our music.
1: Oh, 오늘은 부르구나.
2: 우리들은 헤어진다.
1: 그렇지. 역시 월요일엔 리얼 아침 드라마 노노랜드지.
2: 안녕하세요. 배우 김아영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재현입니다.
1: 0887번님이 가정의 달 5월에 더 기대되는 노노랜드. 배우 김아영, 박재현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자, 벌써 이제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달은 유독 이제 바쁘게 지나갈 것 같아요. 김아영 씨도 이제 뭐 작년에 이제 9월 달에
2: 네네.
1: 그러라고 이제 지금 뭐 거의 정신 없지 않나요?
2: 맞아. 이제
1: 양쪽을 다
2: 이번 주에 다 양쪽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1: 그 웃음의 의미는 뭐예요?
2: 너무 좋아서요.
1: 아, 그럼. 아니, 갑자기 막 양쪽 갔다 왔다 해야 돼서요. 그러니까 정신없죠. 아니, 우리 윤장원님이 하영 누나 바이크 타고 오셨나요?
4: 그러니까 뭐랑.
1: 오늘 약간 가죽 재킷. 오늘 약간 톤들이 약간 블랙이에요.
4: 아, 그러네요. 아, 역시.
1: 원래 가죽 재킷 좀 좋아하는 스타일?
2: 네, 아니, 원래 좀 얇게 입었다가 갑자기 추워졌더라고요.
1: 아,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지금 이럴 때.
2: 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꺼내 입고. 그러고 왔네요.
1: 잘하셨습니다. 3417번님이 재영이 오늘 왜 착해 보여요? 머리를 내렸어.
3: 네, 머리를 내렸어요.
2: 그러니까 오빠 맨날 머리 약간 힘주고 센 모자 같은 거 쓰고 있다가 지금 머리 내리니까 좀 약간 순딩순딩해 보이는데요?
1: 화끈한데 그 머리 이마를 좀 까면
2: 네,
1: 좀 이제 노는 형처럼 보이고 머리 이렇게 약간 내리고 까만 태지만 안경 쓰면 약간 이제 착해 보이고.
3: 공부 좀 열심히 하는데.
2: 그런 안경까지 써가지고.
1: 오늘 역할 때문일까요? 자, 우리 김행미님이.
2: 네, 징검다리 휴일이지만 일어나서 노노랜드 듣는 나 칭찬해. 오늘도 너무 기대됩니다.
1: 자, 오늘 징검다리 휴일이라서 노는 분들도 계실 텐데.
2: 맞아요.
1: 아, 오늘 또 노노랜드를 위해서 이렇게 또 실시간 행미 씨 감사합니다. 구지현님이.
5: 지하철이 한산하네요. 나만 출근하나 싶게. 세 분도 오늘 쉬고 싶지 않으셨나요? 우리 화이팅해요.
1: 그러니까요. 쉬고 싶으셨나요?
2: 아니요. 월요일이 항상 네. 기다려주죠. 아침에 진짜 차가 안 막히더라고요.
1: 오늘 안 막혔죠.
2: 네.
5: 하나도 안 막혔죠.
1: 아, 저도 목이 좀 약간 그죠.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요것만 없다라면 너무 완벽할 텐데. 자, 그래도 출발해보죠. 여러분의 리얼 스토리를 월요일 아침 드라마로 재현해드리는 노노랜드. 오늘도 열연 기대해보면서 재현씨 어떤 분이 사연 주셨죠?
5: 네, 오늘은 이땡땡님의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1: 이땡땡님께 백화점

0: 상품권 20만 원 보내드리면서 찐 리얼스토리를 두 분의 맛깔난 연기로 만나볼게요. 자, 월요 아침 드라마 노드랜드 시작할까요? 자, 자, 수업 시작했잖아. 앉아!
1: 아, 또 시작이야.
0: 자, 오늘부터 우리 반에서 같이 공부할 친구다. 인사해.
2: 안녕, 반가워. 박재현이라고 해. 잘 지내보자.
1: 뭐야? 왜 영화 배우가 전화가 왔어? 어머머, 피부 투명한 거 봐봐. 아, 웃는 건 또 어떻고.
0: 전학생 진짜 잘생기지 않았어?
1: 아, 완전 연예인 같지?
0: 응, 나 살면서 박지훈보다 잘생긴 애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1: 어, 나도. 영순아 봐봐. 재현이는 쉬는 시간에도 책을 읽어. 책 제목이 어머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0: 와, 대박. 너무 지적이다.
3: 재현이는 전학을 오자마자 우리 학교 최고 인기남으로 등극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기만 해도 여자애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고 재현이의 사소한 습관, 말투, 걸음걸이까지 애들의 입방아에 올랐어요.
1: 아, 박재현 너무 멋있어.
0: 하영아, 그렇게 좋으면 고백을 해봐.
1: 내가?
0: 응.
1: 어, 야, 나 같은 애가 재현이 옆에 가당키나 하겠어?
0: 안 될 건 또 뭐야?
1: 야, 영순아, 너처럼 태어날 때부터 날씬하고 피부 좋고 예쁜 애들은 몰라. 나처럼 퉁퉁하고 여드름 피부 가진 애 쓰라린 심정은.
0: 하영아,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사람이 뭐 외모가 다야? 너는 내면이 얼마나 예쁜 애인데.
1: 치, 아무튼 고마워. 아, 빈말이라도 그렇게 말해주는 영순이 네가 최고다.
0: 지지배, 빈말 아니야.
2: 저기,
1: 어, 박재현?
2: 이거 지우개 떨어져 있는데 이거 네 거 맞지? 김하영이라고 써져 있는데.
1: 어, 내 거 맞아. 근데 내 이름을 알고 있었네.
2: 어?
1: 아니야. 아, 고마워.
0: 아이고, 우리 하영이 얼굴 터지겠네. 어, 하영아, 수업 시작됐다.
1: 어, 앉아야지.
3: 재현이가 내 이름을 알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 뜨자마자부터 잠들기 전까지 늘 그 애만 생각하다 보니까 매일 꿈에 재현이가 나올 지경이었어요. 이러단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어느 날 큰 마음을 먹고 편지를 썼습니다.

0: 안녕 재현아, 갑자기 이런 편지를 받아서 놀랄 수도 있겠다. 네가 처음 전화 갔을 때부터 나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 너는 웃는 모습이 참 예뻐. 봄날의 햇살보다도 더. 누군가 너의 웃는 모습으로 하루를 위로받았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다. 몇 번이고 고쳐 쓴 편지를 다음날 아무도 없는 쉬는 시간에 조용히 그의 사물함에 넣어두고 도망쳤어요. 그날 밤 집에서도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아, 재현이가 내 편지 읽었을까? 아,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아, 미치겠네. 안 되겠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편지 한 통 더 써야겠다. 며칠 뒤 또 편지를 넣으려고 재현이의 사물함을 열었는데요.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들어있었습니다.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있었어요. 아무도 없지? 답자? 이거 분명히 나한테 쓴 거 맞겠지?
1: 안녕? 편지 잘 받았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편지 고마워. 내 미소가 예쁘다고 말해줘서 그건 더 고맙고. 너도 좋은 하루 보내.
0: 그렇게 우리는 재현이의 사물함을 우체통 삼

0: 와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체육 시간에 힘들지 않았어? 우리 학교도 다른 학교처럼 체육관이 생기면 땡볕에서 고생하지 않을 텐데 너무 더워서 힘들더라. 집에 가서 물 많이 챙겨 먹어 재현아.
1: 맞아. 전학 오기 전 학교에는 체육관이 있어서 좋았는데 여긴 그게 조금 아쉽다. 근데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뭐야? 궁금하다.
0: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국어야. 특히 나체두 시인님을 좋아하고 그중 제일 좋아하는 시는 행복이라는 시야. 잠깐 써볼게.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짧은 이 시가 내 마음을 울려. 그리고 난 요즘 힘들 때 네 생각 많이 해 재현아.
1: 나 조금 놀랐어. 나도 요즘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읽기 시작했는데 너랑 나랑은 진짜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아. 네가 써준 편지를 읽으면 기분이 참 좋아지는 거 너는 알까?

0: 진짜 너무 신난다.
1: 근데 하영아, 이쯤 되면 네가 누군지 밝혀도 되지 않아? 편지로 이렇게까지 친했는데 만나면 얼마나 더 말이 통하겠어?
0: 아, 절대 안 돼. 나라는 거 알면 재현이가 실망할 거고 편지 주고받는 것도 끝나버릴 거야.
1: 에이구, 자신감 좀 가져, 김하영.
2: 재현아, 너 초콜릿 제일 좋아한다며? 이거 먹고 힘내서 중간고사 공부해.
3: 어? 내가 초콜릿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늘 나를 지켜봐줘서 정말 고마워. 잘 먹을게.
2: 현실의 내가 누군지는 절대 밝힐 수 없었지만 편지 속에서는 편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재현이란 주고받은 편지 덕에 학교 가는 게 참 설렜던 그때, 어느 날 편지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3: 나 이제 네가 누군지 정말 궁금해. 이렇게 얘기가 잘 통하는 네가 누군지 한 번쯤은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은데 너는 어때?
0: 안 되는데. 아유, 편지 주인공이 나처럼 뚱뚱하고 못생긴 애라는 거 알면 재현이는 분명히 실망할 거고 이것도 다 끝일 거야.
1: 자, 오늘도 수고했고 다들 내일 보자. 이상. 하영아 뭐해? 안 가? 애들 다 나갔는데.
2: 아, 가야지. 잠깐만, 나 편지만 넣어놓고.
1: 그래, 박지현 사물함 여기지? 내가 열어줄게.
3: 어?
0: 재현아.
3: 혹시 이제까지 나한테 편지 써준 사람이 너야? 김영순?
1: 나는 그게 있지. 그게.
2: 당황한 영순이가 뒤를 돌아봤고 저는 뒤에서 친구의 손을 꼭 잡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0: 제발, 제발 그냥 너가 맞다고 해줘. 제발, 영순아, 넌 예쁘잖아. 재현이랑 너랑 더 잘 어울려.
3: 너 맞아? 김영순?
1: 맞아, 나였어. 편지 쓴 사람이.
3: 아, 그랬구나. 고마워 영순아. 네 편지 덕분에 나 새 학교 적응하는데 진짜 큰 힘이 됐어. 매일매일 네 편지가

0: 얼마나 기다려줬는지 몰라. 아,
1: 그래. 다행이네.
0: 근데 지금 시간 좀 있어? 시간 있으면 내가 햄버거 사줄게.
1: 시간은 있는데 그럼 하영이도 같이?
0: 아, 나는 그냥 우리 둘만 봤으면 좋겠는데.
2: 가. 가. 영순아 가. 나 지금 바로 학원 가야 돼. 내가 시간이 없어. 나 먼저 갈게.

0: 그날 흘렸던 눈물의 깊이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깊고 어두웠습니다. 얼마 뒤 친구는
1: 하영아, 진짜 미안해. 나 재현이한테 고백 받았어.
0: 잘됐다. 그때 말했잖아. 재현이는 너랑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1: 미안해. 정말 괜찮겠어?
0: 그럼 편지 나눠보니까 재현이 정말 착한 애더라고. 잘 만나봐, 영순아.
1: 고마워, 하영아. 네 덕분에 좋은 남친 만났어. 근데 하영아, 재현이가 어제 나한테 편지를 써줬는데 여기에 뭐라고 답장하면 좋을까?
0: 봐봐. 재현이가 뭐라고 썼어?
1: 여기.
0: 그럼 내가 대신 답장 써줄까?
1: 그럼 나야 고맙지.
0: 내가 써서 너 줄게.
1: 고마워. 진짜 고마워, 영아.
0: 속에서는 피눈물이 났지만 그 뒤로도 가끔 재현이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물론 재현이는 영순이가 쓴 걸로 알고 있었겠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졸업...
2: 똑당해, 똑당해. 당당하게 밝히고 사랑은 쟁취해야 하는 건데 새로운 스타일의 노노랜드야. 똑당해.
3: 그래, 우리 노노랜드 스타일이며, 그죠? 다들에게 뭐 밝혀주고 그런 건데. 이항선님이
0: 고딩 때 다 있을 추억이다. 잊어.
3: 그러니까. 이정환님이
2: 아이고, 오늘의 빌런은 본인이었네요.
3: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죠?
0: 너무 마음이 찡해요.
3: 그렇다면 노노랜드 잘 들었다면 집중 퀴즈 맞출 수 있을 거예요. 퀴즈 나갈까요, 영씨?
0: 네, 극중 재현이와 하영이는 이걸 주고받았었죠. 1번 편지, 2번 전보.
3: 자, 오늘 기분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양가 부모님들 다 만난다고.
0: 그러니까요. 너무
3: 아무데나 보도 편지 전보에서 유동자 전보. 이번 주 좋은 일이 많나 봐요.
0: 네,
3: 그렇죠?
0: 너무 좋아요.
3: 자, 정답 보내신 분들께 구구판 보내드리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는 무료. 광고 듣고 온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4: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는

0: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0: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3: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6: 레노.
7: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6: 레노.
8: 안녕하세요. 봉택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택입니다가 방송됩니다.
9: 자, 오늘 정답 문자가 아니라 정답 편지 많이 오고 있나요? 우리 1409번님이.
10: 네, 정답 편지. 오늘은 매운맛이 아닌 풋풋한 청춘 영화 한 편이었네요. 결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사연자님 이제 사랑을 쟁취하시게.
9: 그 얘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10: 아, 그럼 궁금하네요.
9: 권경남님은
11: 1번 편지. 저도 고등 시절 편지만 보내고 결국 안 밝히고 끝낸 첫사랑이 있어요.
9: 우리 때 진짜 편지 엽서 이런 시절이었어. 라디오도 맞아요. 편지 엽서 보내고 했잖아요.
10: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죠.
9: 어머니 시어머니 신정자님.
10: 1번 편지. 사내 연애 시절 책상 서랍에다가 편지 주고받던 추억이 생각나네요. 그래도 저는 잘 돼서 37년째 알콩달콩 사랑하고 있답니다. 와.
9: 대박 대박 우리 신정자님. 그리고 안지연님은
11: 편지. 최정환 언니 편지 생각나요.
9: 날 잊어버려. 나를 지워버려. 딴딴딴딴딴딴딴딴. 진짜 그 편지 옛날에 그 노래도 있었고. 네 분께 구급판 보내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 또 철판에 맞게 최정원의 편지 오. 신나게 들으면서 자. 아니 올달에 우리 뭐 손편지도 쓰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 그죠?
10: 그러니까요.
9: 편지도 많이 쓰시고 네. 자,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신나게 인사할게요.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10: 오픈업
9: 지스테는
11: 샷업
9: 영철이랑
10: 하영이랑
11: 재현이는
9: 이제
10: 샷업.

0: 중요한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에어니플.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3: 와우
2: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3: yeah.
4: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2: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0: 인쇄는 와우 프레스.
5: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0: 뉴바움.
5: 운동할 때도
0: 뉴바움.
5: 장 건강에도
0: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5: 뉴바움.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4: SBS.
3: 1등 인터넷 라디오는
4: 고릴라.
3: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4: 매출.
3: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왜 라는 물음표 뒤에 나라는 주어가 붙으면요,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문장이 되죠. 휴일 사이에 낀 월요일이라 다들 쉰다던데 왜 나만. 아침부터 잔소리는 잘 안 한다는데 왜 나한테는. 주말에 다들 즐거웠다는데 왜 나는 별거 없었지.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질문들이 자꾸 날 힘들게 하거든요. 그 쓸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건 나도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라는 공감의 한마디겠죠.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만큼 든든한 위로도 없으니까요.